느낌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름만 되면 참 집안 곳곳에서 습기와의 전쟁입니다. 옷장에 옷들 습기 먹지 않게 수시로 환기도 해야 하고 습기 제거제도 곳곳에 두고 신문지를 옷 사이에 한 장씩 끼워둬도 좋다면서요. 세탁기에 습기 차서 곰팡이 생기지 않게 주기적으로 세탁주 청소도 해줘야 하는데 이런 얘기 들으시니까 난 아무것도 안 했는데 싶으신가요? 저도 별반 다르진 않습니다만 아무튼 세탁기, 옷 이런 것뿐 아니라 마음에도 습기 제거가 필요해요. 왠지 모르게 기분이 무겁고 처지고 가라앉으면 청량한 음악으로 마음의 습기를 걷어내야 합니다. 기분 좋은 음악과 함께 뽀송뽀송하게 시작해보는 아침 6월 17일 수요일 여기는 신윤주의 가정음악입니다.

모차르트의 디베르티멘토 1번 D장조 쾌일 작품 번호 136 중에서 1악장 알레그로였습니다. 빌립 우스콥스키가 지휘하는 비엔나 모차르트 앙상블의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1370 쓰는 분, 마음의 습기를 제거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에 뭔가 뭉클, 코가 시큰해지셨다고. 애들 등교시키고 가정음악 들으면서 출근 준비하는데 제 마음속 습기가 뭔지 그걸 어떻게 제거할지 생각해보는 하루 보내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게요. 마음 습기 제거제는 어디서 파나요? 마음 습기 제거 비법. 켜켜이 신문지를 깔아놓을 수도 없고 뭐 좋은 방법 알고 계시면 좀 공유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내 마음의 습기는 뭐 때문에 있는 것 같다. 이런 거 좀 얘기 나눠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마음에 정말 마음이 물에 젖은 솜 같아 하시는 분들에게 위로가 필요한 아침인 것 같습니다. 자, 가정음악으로 오셨어요. 함께 하시면서 듣고 싶은 음악 나누고 싶은 이야기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문자 샵9310 활짝 열려 있습니다. 콩과 KBS 플러스 인터넷 홈페이지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고요. 문자로 사연 신청곡 보내주시는 분들 가운데 몇 분께는 언제나 당신 곁에 이디야 커피에서 제공하는 커피 음료 모바일 상품권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유튜브 스트리밍 진행 중인데요. 유튜브에서 KBS 클래식 FM 혹은 신윤주의 가정음악 검색하시고 오늘 방송 들으실 수 있습니다. 선곡되는 음악의 제목과 연주자도 자막으로 제공하고 있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이번에는 반가운 사연이 왔습니다. 저는 충남 금산에 있는 복수초등학교 교사예요. 어제 저희 반 학생들 데리고 전시회 가면서 KBS 클래식 FM 듣던 중 한 아이에게 사연 보내봐 했더니 운 좋게도 읽어주셨어요. 덕분에 저도 어제 운전해서 아이들과 전시회 가는 내내 즐거웠고 잊지 못할 추억 하나를 갖게 됐습니다. 잠깐 우리 반 소개 좀 할게요. 정말 작은 학교에 더 작은 학급이에요. 반 아이들 다 데리고 전시회 가지만 딱 3명. 올해 어떻게 기회가 돼서 아이들과 공연, 음악회 전시회 중에 하나씩 골라 한 달에 한 번씩 갈 수 있어요. 어제는 그 세 번째 시간이었고요. 앤디 워홀 작품 만났습니다. 정말 착하고 똑똑한 아이들이라 저는 이 아이들을 만난 올해가 제 교직 인생에 있어서 가장 빛나는 한 해가 아닌가 매일 감사하며 지내요. 안타까운 점이 있다면 하루하루 지날수록 이 아이들을 만날 날도 하루하루 줄어든다는 점이겠죠. 이런 저에게 또 하나 잊지 못할 추억 안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메탈러3 아이디 쓰시는 분이 콩으로 사연을 주셨어요. 금산, 충남 금산에 있는 복수초등학교였군요. 어느 복수초등학교인가 궁금했었는데 우리 선생님 감사합니다. 초대하고 싶네요. 저희 스튜디오로 3명의 아이들과 선생님 저희 낭독음악회도 하는데 그때 한번 시간 되시면 오셔도 좋을 것 같고

안토니오 비발디 4개 여름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마논 몰토 파비오 비온디의 바이올린 에우로파 갈란테 연주였습니다. 요즘 너무 덥죠. 퇴근하고 집에 갔는데 방바닥이 막 뜨끈뜨끈 뜨끈뜨끈 이게 식질 않더라고요. 아 참 여름 들으면서 마음에 그 뜨거운 텁텁함은 좀 마이너스 3도 정도 내려갔으면 좋겠습니다. 2854 금산 초등학교 선생님 아이들 아 이렇게 많은 사람들로 세상이 더 채워져 있음을 깨닫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도 개인전 준비하면서 듣는데 초대하고 싶을 지경입니다. 2854 쓰는 분도. 그렇죠. 정말 초대하고 싶죠. 만나보고 싶어요. 꼭. 7075 쓰는 분. 마음의 습기 촉촉한 날. 생일인데 축하 메시지는 쇼핑몰에서만 축하를 하는 것이냐. 나의 지갑을 노리는 것이냐. 눈물이 고일랑 말랑 하신다고. 아유 제가 축하해드릴게요. 7075 쓰는 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뭐 득달같이 생일이라면 그렇게 축하를 해주더라고요. 쇼핑, 몰 등등등에서만. 8847. 이럴 때 쓰려고 종이신문 끊지 못해요. 비 맞은 날 운동화 앞꿈치 뒤꿈치에 뭉쳐넣기도 신발장에 켜켜 넣어두면 여름이 조금 수월하게 지나가죠. 하셨습니다. 아 정말 여름철 습기도 내 마음의 습기도 좀 잡을 수 있는 그런 여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7075-2854-8847 쓰는 분께 시원한 커피 보내드려요. 이번엔 9678 쓰는 분입니다. 휴직기간에 딱 반이 지났습니다. 마음도 몸도 힘들어서 낸 휴직기간 동안 아침마다 클래식 들으며 더 단단해지고 있어요. 감사해요 하시면서 오늘은 수국과 장미가 탐스럽게 핀 아침 동네 산책하고 오후에는 잠시 바닷가를 걸으려고요. 아, 마음을 잘 돌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9678 쓰는 분, 절반의 휴직기간 잘 보내셨고 혹시 나머지도 잘 보내신 후에 복직하실 때 그때에도 이렇게 산책하고 아름다운 것들에 경탄하는 그런 9678 쓰는 건강한 9678 쓰는 분 되길 바랍니다. 청하신 곡 커피와 함께 배달이요. 쇼팽 에뛰드 G플랫 장조 작품 10의 5 흑건 에뛰드 F장조 작품 10의 8 이렇게 두 곡 마우리츠 폴리니의 피아노 연주로 듣겠습니다.

마우리츠 폴리니의 피아노 연주로 쇼팽 에뛰드 G플랫 장조 작품 10의 5 흑건 에뛰드 F 장조 작품 10의 8 이렇게 두 곡 전해드렸습니다. 전해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일단 들어보시죠.

의미 없이 바쁘기만 한 일상 속에서 우리는 가장 고요한 쉼표를 꿈꿉니다. 세상의 속도에서 잠시 벗어나 마음의 시계를 렌토보다 느리게 맞춰보는 시간. 신윤주의 가정음악이 여러분께 아주 특별한 여름날의 초대장을 보냅니다. 오는 6월 26일 금요일 오전 10시 KBS 스튜디오 콩에서 펼쳐지는 낭독음악회 렌토보다 느리게. 플루티스트 조성현, 피아니스트 문재원의 라이브 연주가 함께할 이번 콘서트에서는 전 세계를 감동시킨 매기 오페럴의 소설 햄릿의 깊고 아름다운 문장들을 낭독해보려고 합니다. 문학이 건네는 고요한 고백, 음악이 전하는 내밀한 위로가 만나는 마법 같은 순간을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책과 음악의 온기를 나눌 열 분의 애청자를 초대합니다. 방청을 원하시는 분은 신윤주의 가정음악 홈페이지 선물 신청방 게시판을 찾아주세요. 사연 본문의 신청 이유와 함께 성함, 휴대전화번호를 남겨주시면 정성스러운 신청 사연을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개별적으로 연락드리겠습니다. 6월 26일 아침 10시 신윤주의 가정음악 낭독음악회 렌토보다 느리게에서 일상이 음악이 되는 시간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 목소리를 듣는데 좀 오글거리긴 하네요. 너무 똑바로 읽어가지고. 아무튼 이 음악 이게 바로 운디네 아니었나요? 조금 전에 들은 곡이 맞죠? 지금 배경음악으로 쓰인 맞죠? 이거 다시 한번 들어보는 건가요? 그러면은? 예. 아, 아니군요. 알겠습니다. 자, 칼 라이네케의 소나타 작품 167 운디네 중에서 3악장 안단테 트랑킬로 몰토 비바체 듣겠습니다. 수잔 밀라네 플룻, 이안 브라운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수잔 밀란의 플루트, 이안 브라운의 피아노 연주로 칼 라이네케 소나타 작품 167 운디네 가운데 3악장 안단테 트랑킬로 몰토 비바체 들으셨습니다. 아, 제 마음에 습기를 싹 제거해줄 예쁜 꽃 사진이 도착했습니다. 9646 쓰는 분이 보내주셨는데 노란색 흰색 꽃이 아, 참 예뻐요. 이게 무슨 꽃인가 깜짝 놀랐습니다. 쑥갓꽃 열무꽃이래요. 채소 실컷 먹고 나니 끝에는 이렇게 예쁜 꽃까지 선물해 주네요. 텃밭에서 많이 수확해서 드시고 있는 9646 쓰는 분. 이야, 뭐 먹을 것도 주고 예술도 주는 자연입니다. 2021 쓰는 분. 저의 마음 습기 제거법. 더운 시간 피해 해와 싱그러운 나무를 신문지와 술삼아 산책하며 마음 말리기. 아, 해를 좀 많이 보시는군요. 나무들도 보고. 그리고 지나치게 최루성 있는 감정교류 상황과 관계 멀리하기. 담백하게 지내기. 필요합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좋아하는 취미, 일본어 학원 다니며 눅눅해지지 않도록 평소 면역력 키우기입니다. 하셨어요. 그러네요. 그러네요. 2021 쓰는 분. 공유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마음의 습기 제거법, 가정음악 9시 31분이에요.

일상이 음악이 되는 아침. 신윤주의 가정음악. 음악과 다른 예술, 음악과 사물처럼 존재하는 모든 것에서 음악과의 연결고리를 찾아보는 음악 그리고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요. 와, 정말 이런 단어가 나올 줄이야. 음악 그리고 광부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의 한 금광 마을 저녁 무렵 술집 폴카 안에서는 보안관 랜스가 홀로 카드놀이를 하고 있어요. 잠시 후 시끌벅적한 소리와 함께 한 남자 무리가 우르르 들이닥쳤습니다. 익숙한 듯이 자리를 잡고 그들은 술을 주문하고는 자연스럽게 카드놀이에 동참했습니다. 그때 유랑 가수가 벤조를 들고 들어와 노래를 시작하죠. 저 멀리 계신 나의 부모님 뭘 하고 계실까? 슬프고 외롭게 눈물 흘리시겠지? 아, 나의 어머니. 구슬픈 노랫가락에 남자들은 저마다 떠나온 고향 생각에 잠겼습니다. 우락부락한 체구, 말투는 거칠어도 그리운 어머니와 가족들을 떠올리자 마음이 아련해지며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이들은 모두 금을 캐서 부자가 돼보겠다는 꿈 하나를 안고 집을 떠나와 고된 삶을 견뎌내고 있었습니다. 19세기 골드러쉬를 배경으로 한 푸치니 오페라 서부의 아가씨에 등장하는 이 남성들 바로 광부였습니다. 오페라 서부의 아가씨, 1910년대 초반 미국을 방문한 푸치니가 황금빛 서부의 아가씨라는 연극을 보고 영감을 얻어서 만든 오페라입니다. 1910년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에서 초연된 이 작품에서 주인공만큼이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들은 부자가 돼보겠다는 꿈을 안고 모여든 광부들이었어요. 고된 노동을 마치고 술 한 잔에 피로를 씻어내고 노래 한 자락에 향수를 달래는 광부의 합창에는 희로애락의 다양한 감정들이 공존하고 있었죠. 그런가 하면 오페라가 아니라 직접 광부가 된 음악가도 있는데요. 19세기 후반 미국에서 활동한 여성 작곡가이자 지휘자 엠마 로베르토 슈타이너입니다. 1856년에 태어난 그는 1893년 뉴욕 여성 오케스트라를 창단했고요. 여성 지휘자가 드물던 당시 메트로폴리탄 오페라에서 지휘를 할 정도로 아주 영향력 있는 인물이었어요. 그는 음악가로 한창 활동하던 중 당시 유행하던 골드러쉬 대열에 합류하게 됩니다. 매년 여름이 되면 알래스카로 가서 사금과 주석을 캤어요. 처음에는 본인이 작곡한 오페라의 공연 자금 마련을 위해서 시작했는데 하다 보니까 정말 광물에 흥미와 관심이 생겼고요. 콜롬비아 대학에 진학해서 본격적으로 광물학을 공부합니다. 많은 주석이 묻혀있는 광맥을 직접 발견하기도 했어요. 정말 대단하죠. 덕분에 슈타이너는 여기에서 얻은 수익으로 오페라 공연과 창작 활동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1921년에는 뉴욕 자연사 박물관에서 조화와 불협화음이라는 제목으로 음악과 자연의 연결고리를 탐구한 작품을 발표하면서 광부 작곡가로서의 면모를 제대로 보여주기도 했죠.

일상이 음악이 되는 시간, 오늘의 연결고리 음악 그리고 광부였습니다. 푸치니 오페라 서부의 아가씨 중에서 헬로 닉 듣겠습니다. 술집 폴카에서 보안관 랜스와 함께 카드놀이에 동참하는 광부들의 노래입니다. 잘 들어보시면 카드 촥 펼치는 소리, 칩 옮기는 소리 이런 거 다 들려요. 다섯 명, 랜스 역의 쉐릴 밀런스 외에 네 명의 더 연주자들, 성악가들이 있고요. 주빈 메타가 지휘하는 코벤트 가든 로얄 오페라 하우스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술집 폴카에 관찰 카메라 켜놓은 거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은 너무나 사실적인 한 장면이었습니다. 헬로 닉. 아, 푸치니 오페라 서부의 아가씨 중에서 헬로 닉 장면이었습니다. 셰리 밀런스가 랜스 역을 했고요. 닉, 해리, 조, 벨로 이런 많은 광부들이 등장했어요. 주빈 메타가 그 지휘하는 코벤트가든 로얄 오페라 하우스 오케스트라 연주였습니다. 오늘 음악 그리고는 광부였습니다.

입니다. 아, 정말 놀랐습니다. 처음 들어봤어요. 이 엠마 로베르토 슈타이너라는 미국의 여성 작곡가이자 지휘자. 정말 그 당시에 뉴욕 여성 오케스트라를 창단한 것만도 놀라운데 이 골드러시 대열에 함께하면서 오페라 공연 창작 활동할 수 있는 기금을 얻기 위해서 사금과 주석을 캐고 결국에는 또 광물학을 공부해서 나중에 자연사 박물관에서 조화 불협화음이라는 제목으로 야 음악과 자연의 연결고리를 탐구한 작품을 발표했다. 진짜 모든 게 다 되는 예술이면 예술, 학문이면 학문, 그리고 심지어 경제활동까지 보통 그 예술가들이라면 좀 갖기 어려운 덕목들을 모조리 가진 야 이런 여성이 오늘 음악 그리고를 통해서 만나봤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요 사연 하나 소개를 해야 될까요? 0394 쓰는 분 장렬하는 듯 더운 하루 시작이지만 마음의 양식을 챙겨주는 신가음과 함께하는 행복한 하루 주말에는 짐 챙겨오는 아들과 긴 여름방학을 기대하며 두 끼 정도는 잘 챙길 수 있는 엄마가 되고 싶다고 하셨어요. 이야, 이거 어려운데 한 끼 정도만도 진짜 대단한 엄마인데 어떻게 두 끼를 아들이니까 가능한 건가요? 0394 쓰는 분, 더운 여름 멋진 엄마 너무 열심히 하지만 쉬엄쉬엄 하세요. 0394 쓰는 분께 시원한 커피 한 잔 보내겠습니다. 아라마차 투리안 바이올린 협주곡 중에서 1악장 알레그로 콘 페르메짜. 페르메짜는요 견고하게 견고함을 가지고 하지만 알레그로 속도 빠르게 빠르지만 견고하다는 얘기겠죠. 제임스 NS의 바이올린 마크 위글스워스가 지휘하는 멜번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하차투리안 바이올린 협주곡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콘 페르메자 들으셨습니다. 제임스 NS의 바이올린, 마크 위글스워스가 주연한 멜번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7704 쓰는 분, 애정하는 신가음 덕분에 어제 드레스덴 필과 제임스 NS 연주 잘 듣고 왔다고. 같은 곡은 아니지만 지금 나오는 NS 연주 들으면서 어제 깊은 여운을 다시 떠올려 봅니다. 단단하고 유려하면서 서정적인 연주로 초여름 저녁 힐링했다고. 아, 공연 후기 전해주셔서 고맙습니다. 7704 쓰는 분이에요. 좀 긴 사연인데 너무 감동이라 아까 복수초등학교 선생님처럼 콩으로 SMP612 쓰는 분입니다. 코이카 단원으로 동팀으로 온 지 5개월째라고 아, 찌는 듯한 더위, 높은 습도로 수업하고 나면 진이 다 빠졌는데 지금은 건기 들어서니까 좀 선선하다고 하셨습니다. 봉사활동으로 한국어 가르치는 학교에 계신데요. 아, 방과 후 수업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자신의 수업일이 아니어도 꾹꾹 참석해서 수업받는 아리, 띠따, 아나가 너무 예뻐서 가르치면서 보람과 기쁨을 느끼신다고. 40년 교직생활 마감하고 2년 지나 코이카 해외봉사 오셨대요. 원래는 1년 기한으로 왔는데 건강에 허락하는 대로 더 연장해서 활동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그 외에도 뭐 재봉봉사, 뭐 재봉으로 여러 가지 많이 배우셨다고 이제 뭐 기계자수, 손자수도 할 수 있게 좀 더 다음 기회에 자세히 이곳의 생활 모습, 자연 풍광 소개해 주시겠다고 기대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동티모르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두 가지가 있는데 그건 바로 음악과 축구예요 하셨어요. 박수명님 고맙습니다. 다음번에는 이 코이카, 아니 그 동티모르 친구들과 함께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좀 또 청해 주세요. 저희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주 가정음악에 준비한 공연 선물 안내합니다.

부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제338회 정기연주회 애니그마가 7월 17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부천 아트센터에서 열립니다. 이번 음악회에서는 아드리앙 페리숑의 지휘로 슈베르트의 교향곡 8번 미완성과 숲속의 밤노래 그리고 엘가의 수수께끼 변주곡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신비로운 정서를 품은 작품들을 모아 한 편의 서사로 풀어낸 이번 공연 관람을 원하시는 분은 신윤주의 가정음악 인터넷 홈페이지 선물 신청방에 성함과 휴대전화 번호를 꼭 사연 본문에 남겨주세요. 5쌍 추첨해서 동반 1인 가능한 공연 관람권 드립니다. 당첨자는 다음 주 월요일 선곡표를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정음악 듣고 계십니다. 10시 1분이에요.

아, 좋네요. 브라질 음악은 카를로스 조빔 이파네마에서 온 소녀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걸또 오늘 아침 알게 됩니다. 먼저는 이파네마에서 온 소녀 들으셨어요. 루드밀라 페테르코바의 클라리넷, 이리나 콘트라 텐코의 피아노였어요. 콘라텐코군요. 콘라텐코의 피아노. 그리고 나서 브라질의 와일디르 아제베도라는 작곡가의 Beda Sinus do Doceo, 하늘의 작은 조각들이라는 아주 예쁜 제목의 곡이었습니다. 오보의 클라리넷 선율이 참 아름다웠는데 알렉스 클라인의 오보에, 레디 콤스의 클라리넷, 무려 다니엘 바렌보임이 피아노를 연주했고요. 로버트 카싱어의 베이스, 사이로 밥티스타의 퍼쿠션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이 왈디르 아제베도가 브라질 그 쇼로의 좀 특별한 또 작곡가래요. 이렇게 쇼로가 애도하다, 울음 이런 뜻인데 반해서 뜻과는 다르게 조금 전에 들으신 것처럼 경쾌하고 좀 생동감 넘치는 또 그런 반전 매력이 있는 아름다운 곡이 되겠습니다. 샵 9310으로 사연 신청곡 보내주시는 분들 가운데 몇 분께는 언제나 당신 곁에 이디야에서 지원하는 커피 음료 모바일 상품권 드리고 있습니다. 5230 쓰는 분이에요. 저를 신가음으로 이끌어준 아기, 지안이가 오늘 돌이에요. 태교로 매일 신가음 들어서 그런지 막달에 피아노 학원에서 신가음 오프닝 그 시계춤 치니까

폴 듀카 마법사의 제자 라브렌티 소시에였습니다. 에르네스트 앙세르메가 지휘하는 스위스 로망드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벨로키님께서 콩으로 이 곡 들으니까 갑자기 집 청소해야 할 것 같다고 재택근무 중이시군요. 아, 77 하나 쓰는 분이 아까 그 Girl from Ipanema 나오니까 뉴욕에서 공부할 때 브라질 친구가 이파네마라는 식당에서 생일 파티를 했는데요. 그때 제가 이파네마가 무슨 뜻이냐고 물었더니 친구가 브라질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노래라면서 그 곡을 흥얼거렸고 곧이어 레스토랑에 있던 다른 사람들과 서빙하던 직원들까지 모두 다 같이 이 노래를 불렀던 기억이 난다고. 그게 벌써 17년 전 일입니다. 잊고 있던 기억인데 새삼 그립네요. 어머, 영화의 한 장면 같네요, 진짜. 아, 모두가 함께 Girl from Ipanema를 불렀군요. Ipanema라는 식당에서 77 하나 쓰는 분께 커피 한 잔 보내겠습니다. 085 쓰는 분, 가정음악 들으면 매일 왕복 1시간 거리 어린이집 등원시키고 오는 아기 엄마예요. 오늘 결혼기념일인데 주말 부부라 아무 기대 없었단 말이죠. 그런데 남편이 반차를 냈다네요. 아유, 그러셨구나. 물론 대구에 도착하자마자 토끼 같은 첫째 딸 하원시켜야 하니 둘만의 데이트는 물 건너 가겠지만 그래도 아빠 보고 반가워할 딸 생각하니 아, 이 또한 선물 같은 시간이 될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아, 튼튼이 아빠 늘 가족을 위해 써줘서 고맙다고 전하셨어요. 결혼 9주년 축하합니다. 튼튼이 엄마 아빠 튼튼하세요. 085 쓰는 분께 커피 한 잔 보내겠습니다. 가정음악 10시 23분이에요.

일상이 음악이 되는 아침. 신윤주의 가정음악. 에스프레시보, 감정을 풍부하게 표정을 담아 연주하라는 음악 용어입니다.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에 담긴 마음을 함께 나누고 그 음악에 대한 짧은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 수요일의 에스프레시보 지금 시작할게요.

6947 쓰시는 분이에요. 오늘 손자의 말 한마디에 상처받은 할머니입니다. 그래도 대화 나누며 사과 받고요. 꼭 안아주고 사랑한다고도 말했어요. 그리고 유치원에 데려다 주고 왔네요. 요즘 아가들도 화가 많은 것 같아요. 여유가 부족한 요즘 말 한마디로 천냥빚 갚는 하루가 되길 기대합니다. 하시면서 베토벤 로망스를 청하셨습니다. 베토벤 로망스 두 곡 중에서 오늘은 2번 F장조를 골랐어요. 18세기 프랑스에서 로망스는요, 주로 사랑 이야기를 가사로 삼은 소박한 성악곡이었죠. 그러다 독일로 건너오면서 로망스는 목소리 대신 악기가 노래하듯 연주하는 기악곡으로 작곡이 됐습니다. 2분의 2박자 느린 호흡으로 흘러가는 기악 소품이었죠. 베토벤 역시 로망스 2번 악보에 아다지오 칸타빌레, 즉 느리게 노래하듯이 연주하라고 적어두었습니다. 그 지시처럼 바이올린은 평온하면서도 서정적인 주제 선율을 오케스트라와 주고받으며 곡을 이끌어갑니다. 바이올린 본연의 아름다운 목소리를 참 잘 보여주는 곡이에요. 또 곡이 끝나기 직전 마지막 부분을 들어보시면요, 독주 바이올린의 짧은 선율

선율을 목관악기가 이어받고 그 선율을 다시 현악기가 차례로 받아줘요. 마치 메아리 같은 여운을 남기며 끝을 맺죠. 이 곡 들어보겠습니다.

베토벤 로망스 2번 F장조 길샤메 바이올린 오르페우스 체인보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수요일에 에스프레시보 코너에 사연 보내시고 싶은 분들 문자로 글머리 에스프레시보 이렇게 다셔서 신청곡과 함께 여러분의 이야기를 전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되는 문자 샵9310이고요. 게시판 이용하실 때는 홈페이지 사연 게시판에 전화번호도 함께 남겨주십시오. 선정되시면 이디야 커피 쿠폰 넉넉하게 넉 잔 선물로 드립니다. 수요일에 에스프레시보 계속 이어갑니다.

윤채훈님이 보내주신 사연이에요. 안녕하세요. 수요일 오전 일터에서 틈틈이 에스프레시보 듣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이 시간이 되면 집에서 라디오 켜두고 거실 한편에서 반려식물들 돌보며 조용히 자기 시간 보내고 있을 아내 생각이 많이 나요. 사실 저희 부부에게 이런 평범하고 조용한 일상이 찾아오기까지 참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시험과 나기 준비하며 아내가 몸도 마음도 지쳐 힘든 시간 보낼 때 남편으로서 늘 곁에 있으면서도 대신 아파해 줄 수 없어 참 미안하고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 힘든 과정 묵묵히 버텨내고 다시 밝은 일상으로 돌아와 준 아내가 고맙고 대견할 뿐입니다. 비록 지금은 서로 떨어져 각자의 오전을 보내고 있지만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클래식 선율이 집안 가득 울려 퍼지면서 아내에게 따뜻한 온기를 전해주면 좋겠습니다. 평소엔 표현이 서툴러 고맙다는 말 잘 건네지도 못했는데요. 오늘만큼은 음악의 힘을 빌려 먼 발치에서 마음을 전해봐요. 아내가 좋아하는 BJ 아르레 여인 중에서 미뉴에트 신청합니다. 플루트 선율 들으면서 오늘도 기분 좋은 하루 보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남기셨습니다. 1872년 프랑스의 소설가 알퐁스 도데는 자신의 소설 아르레 여인을 연극으로 각색해서 무대에 올렸습니다. 비제는 이 연극에 사용될 부수 음악을 작곡했죠. 아쉽게도 연극은 흥행에 실패했습니다. 음악에 그대로 묻히는 게 아까웠던 비제는 그 중에 네 곡을 추려서 모음곡 1번을 세상에 내놨고요. 모음곡 2번은 비제가 세상을 떠난 뒤 그의 절친 작곡가 에르네스트 귀로가 남겨진 극음악을 모아 편곡해 대신 발표했어요. 오늘 들어보실 아르레 여인 모음곡 2번 중 첫 번째 곡 전원곡 그리고 세 번째 곡 미뉴에트인데요. 첫 번째 곡 전원곡은 극의 배경인 프랑스 남부 프로방스 지방의 광활한 풍경을 묘사한 음악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들으실 세 번째 곡 미뉴에트는 모음곡 전체에서 가장 유명한 곡이죠. 그런데 사실 이 곡은요, 비제의 다른 오페라 퍼스의 아름다운 아가씨에 등장하는 곡을 가져온 것이에요. 아이러니하게도 아르레 여인의 음악이 아닌 다른 오페라 곡이 가장 유명해진 셈이죠. 두 곡 함께 감상하겠습니다.

조르주 비제의 아르레 여인 제2 모음곡 중에서 첫 번째 곡 전원곡 파스토랄, 세 번째 곡 미뉴에 들으셨습니다. 세미온 비츠코프가 지휘하는 파리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알퐁스 도데의 소설 아르레 여인이 연극이 되면서 극음악으로 조르주 비제가 음악을 만들었고, 연극은 잘 안 됐고 써놓은 곡은 아까워서 모음곡으로 만들었다. 근데 가장 유명한 조금 전 들으신 이 미뉴엣 같은 경우에는 아르레 여인에서 사용되기보다 그 퍼스의 아름다운 아가씨에 등장한 곡을 가져온 것이다. 이런 해설. 그리고 아주 따뜻한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 윤채우님의 사연과 신청곡으로 함께한 수요일의 에스프레소였습니다. 계속해서 수요일의 에스프레소 오늘의 마지막 곡 만나보시죠.

정원 있는 집, 자연에 있는 집 부럽다 뭐 그런 얘기를 하던 중에 1145 쓰는 분께서 이런 사연을 주셨습니다. 윤주님, 산 밑에 있는 집이 꼭 좋지는 않답니다. 비 온 뒤 마당에는 잡초들이 씩 웃으면서 나 뽑아봐라 하고 쫙 올라오고요. 여름철엔 새, 나방, 모기, 온갖 벌레들이 날개를 휘날리면서 날아다니고, 하지만 신가음 틀어놓고 마루에서 밖을 바라보며 커피 마시는 순간은 영화예요. 두비씨 아라베스크가 급 듣고 싶은 날이네요 하시면서 사연을 주셨었죠. 아라베스크, 아라비아 풍이라는 뜻입니다. 이슬람 건축과 미술에서 볼 수 있는 덩굴 모양의 화려하고 유연한 곡선 무늬를 뜻합니다. 19세기 파리 예술가들은 딱딱한 직선 대신 생동감 넘치는 이 아라베스크 스타일에 크게 매료됐어요. 드뷔시 역시 자유로운 곡선의 느낌을 음악으로 표현하고 싶었죠. 특히 바로크 음악의 유연한 움직임에서 그 해답을 찾고자 했습니다. 그리하여 탄생한 두 개의 아라베스크는 마치 넝쿨 줄기가 이리저리 얽히듯 익숙하고도 낯선 음계 사이를 자유롭게 오가며 흘러갑니다. 먼저 아라베스크 1번 2장조는 양손이 서로 다른 리듬으로 움직이는데요. 왼손이 그리는 섬세한 아르페지오 위에 신비롭고 몽환적인 선율이 유려하게 연주되고요. 2번 G장조는 통통 튀는 스타카토와 활기찬 리듬을 통해 생동감 넘치는 움직임이 그려집니다. 오늘 사연 주셨던 1145 쓰는 분의 마당에도 이미 한 편의 아라베스크가 펼쳐져 있지 않을까요? 함께 듣겠습니다.

미셸 베로프의 피아노 연주로 클로드 드뷔시 아라베스크 1번과 2번 전해드렸습니다. 예전에 어릴 때 이렇게 들어 누워서 천장을 이렇게 보면은 벽지 문양이 있잖아요. 그거로 이렇게 하염없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지켜봤던 아라베스크 타임이 있었습니다. 아, 567 하나 쓰는 분. 어제 소중한 사람에게 말로 상처를 주고 말았습니다. 조금 더 생각하고 말할 걸. 제 감정만 앞세워 상대를 더 상처 입히고 말았어요. 제 한마디에 펑펑 우는 그 사람 보고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르고 연신 사과했죠. 아유, 사과까지 하셨네요. 시간이 좀 지나고 괜찮다는 말을 듣긴 했는데 마음이 아직도 편치 않아요. 앞으로 더 조심히 말하고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이 돼야겠다고 567 하나 쓰는 분이었습니다. 아이고 참, 우리 중에 누가 이 말 앞에 자유로운 사람이 있을까요? 어렵습니다. 참, 내 마음도 모르겠고 그 사람 마음도 모르겠을 때가 있잖아요. 참, 나 왜 이렇게 멍청해?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죠. 근데 이렇게 사과하셨고 조심해야겠다. 늘 이러면서 조심조심 살면 좀 낫지 않을까요? 힘내세요. 567 하나 쓰는 분에게도 에너지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좀 이렇게 꿉꿉한 마음의 습기 어떻게 제거하나요? 여쭤봤더니 424 하나 쓰는 분이 전 요즘 음악은 클래식, 책은 고전, 현대를 달려가며 살고 있는 우리에게 쉼을 주는 클래식과 예전의 이야기. 이것만한 게 없더라고요. 424 하나 쓰는 분 고맙습니다. 567 하나 쓰는 분께도 커피 한 잔 보낼게요. 오늘도 2시간 함께해 주셔서 고마워요. 지금까지 엔지니어 박기용, 프로듀서 박정현, 작가 정준, 이가연, 전 신윤주였습니다. 오늘도 일상이 음악이 되는 하루 보내세요.

클래식을 더 가까이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KBS 음악실 아나운서 윤수영입니다. 옛날 이야기는 내용만큼이나 그걸 들려주는 목소리로도 기억됩니다. 조금 낮고 느린 목소리, 무언가를 다 알고 있는 듯 하면서도 끝까지 다 말해주지는 않는 목소리. 그런 목소리에 귀 기울이다 보면 우리는 어느새 낯선 숲길이나 오래된 성문 앞에 서 있는 듯한 기분이 들죠. 비올라의 소리에도 그런 결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둡고 신비로우면서도 따뜻하게 울리는 목소리를 지닌 악기. 오늘 음악실 초대석에서는 비올라의 매력을 함께 만나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생방송 보이는 라디오로 전해드리는 한 시간이죠. 지금 바로 KBS 콩 화면 오른쪽 위에 있는 카메라 버튼을 누르시거나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KBS 음악실을 검색해주세요. 계신 곳에서 가깝고 생생하고 편안하게 이제 곧 펼쳐질 라이브 콘서트를 눈으로 보시면서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또 생방송 가운데 나누고 싶으신 이야기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보내주세요. 인터넷 콩, 모바일 콩 무료이고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 9310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KBS 음악실 초대석 시작할게요.

만나고 싶었던 화제의 음악가를 직접 스튜디오에 초대해서 라이브 연주를 듣고 이야기를 나눠보는 음악실 초대석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국 클래식의 두 올라운더 음악가들, 비올리스트 김상진, 피아니스트 김규현과 함께 할게요.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있으실 라이브 연주를 먼저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첫 곡은 로베르트 슈만의 비올라와 피아노를 위한 그림 동화 작품 113 가운데 1악장 빠르지 않게, 2악장 생기 있게. 김상진의 비올라, 김규현의 피아노 연주로 라이브로 지금 청해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슈만의 비올라와 피아노를 위한 그림동화 가운데 1악장 빠르지 않게, 2악장 생기 있게.

0: 있습니다. 네, 모두 사연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 토요일 듀오 리사이트를 앞두고 비올리스트 김상진, 피아니스트 김규현 씨가 KBS 음악실을 찾아왔습니다. 두 음악가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짧지만 강력한 프로필을 먼저 소개하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동아음악콩쿨 역사상 최초의 비올리스트 우승자로 세계 주요 공연장을 오가며 활약해온 비올리스트 김상진. 그는 지금까지 10장이 넘는 음반을 발매하며 명실상부 국내 대표 비올리스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내 최초 전문 실내악단 금호현악 4중주단을 시작으로 화음챔버오케스트라, 서울 스프링 실내악축제, 서울 챔버 오케스트라 등에서 활약하며 한국 실내악의 성장을 이끌어왔지요. 거기에 더해 음악 감독이자 지휘자, 작곡가, 해설자로도 활동하며 올라운더 음악가의 면모를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그가 이번 주 토요일 저녁 8시 예술의 전당 IBK 기업은행 챔버홀에서 독주, 협주, 실내악을 오가는 올라운더 피아니스트 김규현과 함께 듀오 리사이트를 열 예정입니다. 김규현은 고전과 현대, 대중과 마니아층을 아우르는 유연함으로 그동안 감각적이고 세련된 무대들을 선보여온 믿고 듣는 피아니스트지요. 2022년 11월에는 바이올리니스트 조진주, 첼리스트 브레넌 조와 함께 트리오 서울을 창단하는 등 본격적인 실내악 활동에도 나서고 있습니다. 국내 최고의 솔리스트들이자 가장 사랑받는 실내악 주자들인 두 사람, 비올리스트 김상진, 피아니스트 김규현. 두 사람이 이번 주 듀오 리사이트를 앞두고 KBS 음악실을 찾아왔습니다. 두 클래식 멀티테이너, 비올리스트 김상진, 피아니스트 김규현 씨를 지금 바로 만나볼게요. 네, 모실 수 있어 영광입니다. 두 분 청취자분들께 인사를 먼저 부탁드릴게요. 김상진 선생님.
1: 네, 안녕하세요. 비올리스트 김상진입니다.
0: 어서 오세요.
2: 네, 안녕하세요. 피아니스트 김규현입니다.
0: 반갑습니다. 첫 곡도 너무 잘 들었습니다. 1악장에서 막 뭔가 어떤 사연이 있기에 저토록 감미롭고 구슬플까 싶다가 2악장에서 확 분위기 전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날씨도 무덥고 한데 좀 씩씩한 기운을 얻을 수 있는 음악이 아니었나 싶었는데 김상진 선생님이 KBS 음악실에는 꽤나 오랜만에 오신 것 같아요.
1: 제 기억엔 엊그제 같았는데 네. 옛날 일이 기억이 나이 드시면 다들 왜 막 시간이 빨리 간다.
0: 네, 네.
1: 근데 제가 어디서 들었는데 그게 시간이 빨리 가는 게 아니라 어렸을 때는 모든 기억을 다 저장하고 있는데 나이 들수록 저장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만큼 저장된 게 없으니까 시간이 빨리 가는 것처럼 느낀다 그러더라고요. 요즘 그러고 있습니다.
0: 너무 또 활동한 것들이 많으시니까 어렸을 때는 한 게 적으니까 생생히 기억하지만 일이 많아지니까 또 그러신 게 아닐까요? 그간 뭐
1: 긍정적인 말인데 감사합니다.
0: 여러 실내악 활동 꾸준히 해 오셨잖아요.
1: 네, 네, 뭐 그렇죠. 계속 지금 뭐 서울 챔버 오케스트라도 지휘자 겸 음악 감독으로 계속 하고 있고요. 뭐 관여돼 있는 단체들도 네. 많고 이렇게 뭐 앙상블 오프스라든 저희 둘 다 같이
0: 그렇죠.
1: 하는
0: 맞아요.
1: 앙상블 오프스도 있고.
0: 네. 뭐
1: 그다음에 이제 서울 스프링 페스티벌 봄에 열리는 거, 가을은 이제 서울 국제음악제라든지 그런 정기적인 네. 항상 참여하는 페스티벌들이 있고요.
0: 네.
1: 해외에서도 네 정기적으로 가는 페스티벌들이 몇 개 있고요.
0: 맞습니다. 김규현 선생님은 작년에 서울 스프링 페스티벌을 네. 앞두고 이제 찾아오셨던 네. 기억이 납니다. 그간 어떻게 네. 지내셨어요?
2: 벌써 그게 1년이 넘었더라고요.
0: 그러니까.
2: 그래서 그 사이에 저도 뭐 바쁘게 상진 선생님도 많이 뵀었고요.
0: 네.
2: 저희 뭐 서울 국제랑. 네. 서울 스프링에서도 만났었고요. 저는 제가 베를린 필하모니에서 꼭 연주를 해보고 싶었는데 저희 연구비를 어떻게 잘 이렇게 타서 거기서 독재를 한 기억이 제일 기억에 남고
0: 오, 작년 10월에
2: 네, 네. 그다음에 프로코피오프 2번 콘체르토를 굉장히 오랜만에 그게 체력적으로 좀 소모가 되는 곡인데 작년에 이제 제가 딱 40이 됐거든요. 그래서
0: 네,
2: 그
0: 네.
2: 좀 기념으로 뭔가 40의 어떤 이벤트로 좀 다시 이렇게 좀 정말
0: 네.
2: 디맨딩한 곡을 한번 이병욱 선생님하고 11월에 했던 게 가장 기억이
0: 네. 스스로에게 도전장을 내던지셨는데

0: 근데 또 멋지게 해내셨네요. 우리 김기현 선생님이 서울대학교 교수님이시고 김상진 선생님 연세대학교 교수님이십니다. 첫 곡으로 슈만의 비올라와 피아노를 위한 그림 동화를 연주해 주셨는데요. 이 곡이 KBS 클래식 FM에도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는 작품이더라고요. KBS 클래식 FM과 함께 제작한 음반에 이 곡을
1: 거의 벌써 30년 전이네요. 우리 제 나이가 다 나오는데 저 뭐 규현이 누나 막 이러려고 했는데
0: 그 음반 제목도 21세기 음악가 네, 시리즈였습니다.
1: 지난 밀레니엄에 만든 그 피아니스트 김대진 선생님과 함께
0: 네.
1: 그러니까 1997년에 제가 만든 걸로 기억하는데 진짜 오래됐네요.
0: 그 당시 뭐 녹음이며 기억나세요?
1: 네, 녹음은 기억나고 예. 그때가 제가 또 마침 그 한창 지금 와이프하고 연애를 막 시작했을 때여가지고 녹음은 사실 안중에 없고 빨리
0: 어머나.
1: 끝나고 이제 데이트하러
0: 생각에 네.
1: 뭐 그랬는데
0: 이런 뜻하잖아요 이야기를 네. 또 듣게 될 줄이야 몰랐어요.
1: 너무 오래전이네요.
0: 그러셨었군요.
1: 근데 그 네. 이후에 사실 제가 이 곡을 국내에서는 한 번도 연주를 안 했어서 그래서 이번에 프로그램 내면서 네. 예전에 한번 일본이랑 유럽에서 한 번씩 한 적이 있는데 정말 국내에서는 네. 30년 만에 하는 그런 곡입니다.
0: 왜 그렇게 국내 청중들에게 아껴두셨나요? 이번 주 토요일 공연이 있습니다. 6월 20일 토요일 저녁 8시 서울 예술의 전당 IBK 기업은행 챔버홀 찾으시면 김상진, 김규현 듀오 리사이틀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어떤 공연인지 또 어떤 곡들이 연주되는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2: 네, 8시 IBK 챔버홀 이번 토요일이고요. 저희 이 슈만으로 시작해서 류대준 선생님의 작품 비올라 소나타 초연이고요. 세계 초연은 아니죠? 한국 초연 선생님 알고 계시나요?
1: 아, 이게 개작 초연이라고 해야
2: 개작
1: 되겠죠?
2: 초연.
1: 네. 몇 년 전에 비올라랑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를 썼는데
0: 네.
1: 그때 이제 여러 가지 피드백을 듣고 그래서 이제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그게 비올라가 이렇게 높은 데서 하는 그런 매력도 있는데 너무 음역이 낮은 데로 고정돼 있다. 그랬더니 아하. 이번엔 너무 다 높게 많이 올려서 괜히 제가 그 말에서 더 어렵게.
0: 네.
1: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부분이 달라져서 사실은 정말 새로운 곡을 하는 거나 다름 없을 것 같습니다.
0: 네, 네. 개작 초연이 뭐예요? 어떤 뜻이에요?
1: 처음에 먼저 곡을 썼다가 네. 그 곡을 이제 작곡가가 직접 고쳐서 다시 한번 하는 거를 그러니까 사실 처음 썼던 거하고는 곡이 달라져 있기 때문에
0: 네.
1: 그런 걸 개작 초연이라고 하죠.
0: 그렇군요. 오늘 두 번째로 준비해 주신 음악이 류재준 작곡가의 바로 그 음악인데 선생님께 헌정된 음악인 거죠.
1: 아, 네. 네. 그렇죠. 제가 사실 류재준 선생님과 함께 앙상블 오프스를 하면서 함께한 지가 벌써 꽤 오래됐는데
0: 예.
1: 그러면서 이제 많이 싸우기도 하고, 네, 또, 이렇게 신뢰도 쌓이고 이러면서, 네, 그래서.
0: 네. 언제부터 알고 지내셨던 거예요, 작곡가님과는? 류재준 작곡가.
1: 사실 알기는 일찍부터 알았고, 굉장히 뭐, 국제적인 어떤 그런 명성이 있던 작곡가고, 근데 저는 솔직히 초반에는 별로 알고 지내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제 주변에 딴 사람들에 비해서는 좀 제일 늦게 안 편인데 그냥 일부러 피해 다녔거든요. 그게 좀 제가 보기에는 좀 너무 저랑 안 맞을 것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0: 네.
1: 역시나 안 맞긴 하는데요. 그래도 일단 딱 한 가지 제가 너무 음악가로서 작곡가로서 굉장히 존경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 하나로 버티고 있는 것 같습니다.
0: 네. 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굉장히 끈끈해 보이는 작곡가와 네. 연주자이신 확실합니다. 어떤 이야기
2: 엄청
0: 해주시려고
2: 엄청 친하셨고
0: 네, 그렇죠. 그렇죠.
2: 그리고 모르겠어요. 저희 이번 작품 선생님 비올라 그 사운드 때문에 그런지 그리고 또 곡 분위기도 그렇고
0: 네.
2: 뭔가 가을? 늦가을 분위기 조금 나는 곡을 초여름에 준비한 느낌이 조금 들고 있어요.
0: 원래 트렌드 세터는 앞서간다라며 막 그래요. 초여름에 열리는 음악회 맞습니다. 두 분은 어떻게 아시게 되어서 앙상블 오프스 통해서 함께 활동하셨지만
1: 사실은 예. 저희가 태어난 곳도 신촌세브란스로 갔고요.
0: 네.
1: 자란 곳도 연희동에서 갔고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이제 예전에 아주 절친한

0: 음악 동료셨고
1: 아,
0: 그 저는 네. 어렸을 때 항상 아버지의 친구분으로 이제 김기현 씨 어머니를 알았고
1: 네네
0: 그리고
1: 야
0: 뭐 기현 씨 저는 사실 태어날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봤어요. 네, 네. 그러니까 뭐 저는 어느덧 막간 막 나이가 40이라 그러는데 깜짝 놀랐어요.
2: 네. 제가 약간 노안이라 갖고 뛰던 건가?
0: 그 정도라고 얘기해
1: 많은 고백들이 오고 가고 있는 오늘 KBS 음악실 초대석 시간입니다. 첫 곡을 라이브 연주로 청해 드릴게요. 헌정 받으신 음악인데 그래도 좀 소개를 해주시고 어떤 우리가 어떻게 좀 들으면 좋을지 살짝 얘기해 주시고 바로 라이브 연주 청해 듣겠습니다.
0: 곡은 소나타가 총 4악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오늘 들려드릴 곡은 그 중에 이제 자장가인 3악장입니다.
1: 네.
0: 아침부터 재워드리려고.
1: 네.
0: 사실 이게 굉장히 자장가라는 노래는 어느 나라에서나 보면 굉장히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도 있고 저는 자장가를 들을 때 항상 좀 슬픈 느낌도 들거든요. 근데 이 곡 역시 어떤 자장가인데 또 굉장히 애수가 있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제 보통 우리가 현대음악 그러면 굉장히 어렵게 생각할 수 있는데 가장 그래도 다가가기 쉬운 악장이 아닐까 싶어서 저희가 골라봤습니다.
1: 고맙습니다. 니니난나가 자장가란 뜻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죠?
0: 네, 이게 그 우리나라는 아니고 딴 쪽에 전해 내려온 어떤 전래 자장가입니다.
1: 알겠습니다. 지금 라이브로 청해 들어보도록 할게요. 편안한 마음으로 들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보이는 라디오를 함께하는 초대석 시간입니다. 지금 KBS 콩 화면 오른쪽 위에 있는 카메라 버튼을 누르시거나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KBS 음악실 검색하시면 이 현장 눈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류재준의 비올라와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가운데 3악장 닌나난나 자장가 김상진의 비올라, 김규현의 피아노 연주로 라이브로 청해 듣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류재준의 비올라와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가운데 3악장 자장가였습니다. 닌나난나 김상진의 비올라, 김규현의 피아노 연주로 라이브로 KBS 오픈 스튜디오 콩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민아님께서 공원에서 산책하다가 벤치 앉아 멋진 연주를 감상합니다. 원혜정님께서는 마음의 안정을 주는 곡이네요. 처음 듣는데도 낯설지가 않고 빠져들게 되어요. 그러셨군요. 좋습니다. 4702번 쓰시는 분께서는 에너지 넘치는 10개월 우리 헤이 자장가 나오는 동안만이라도 잠잠했으면 좋겠어요. 적어주셨는데 잠이 좀 들었을까요? 아기가 건강하게 지혜롭게 자라기를 응원합니다. 김은희님께서 김상진님 너무 유머러스 하셔서 호감이 훅 옵니다. 말씀하시는 건 제 스타일이시라고 또 말씀해 주셨고 김인호님 두 분 교수님이라 그러신지 음악도 음악이지만 무언가 연륜이 묻어나는 자연스럽고 편안한 분위기가 참 좋습니다. 적어주셨어요. 그리고 조유스 닉네임 쓰시는 분 이번 주 공연 가는데 기대됩니다. 행복한 시간이 될 것 같아요. 토요일에 뵙겠습니다. 적어주셨네요. 그렇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6월 20일 토요일 저녁 8시 서울예술의전당 IBK 기업은행 챔버홀 찾아가셔서 김상진 김규현 듀오 리사이틀 가시면 슈만 브람스 그리고 방금 들으신 이 류재준 작곡가의 개정판 세계 초연 비올라와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멋진 듀오이십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진짜 슬프네요. 그렇죠? 왜 자장가들은 슬플까요, 선생님?
1: 그러게요. 이제 뭔가 아기 때는 모든 게 굉장히

0: 조심스럽잖아요. 그래서 정말 옛날에 그리고 옛날에는 워낙 아기 때 이렇게 뭐 오래 못 살고 가는 아기들도 많았기 때문에 엄마가 뭔가 자장가를 부르면서 또 이렇게 그런 염려와 이런 마음 가지고 부르지 않았을까.
1: 그럴 수 제 생각입니다. 아니 저 좀 궁금했었거든요. 아까 왜 자장가는 슬플까요? 이렇게 얘기하셨을 때 그때도 여쭤보고 싶었는데 이 말씀을 들으니까 그럴 수 있겠다 싶습니다. 맞아요. 김상진 선생님 그동안 현대 음악 연주에 특히나 큰 애정을 쏟아 오셨는데 이렇게 또 초연하신 현대 작품들이 많으시잖아요. 왜 그러신 걸까요?
0: 현대를 살아가는 연주자로서 그 어떤 현대에 만들어진 음악을 연주하는 건 하나의 이렇게 사명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큰데요. 사실 그래서 제가 뭐 예전 외국에 있을 때는 현대음악 전문단체에서도 활동하고 그랬는데 사실은 제가 어느 순간 너무 현대음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좀 회의가 오더라고요. 왜냐하면 현대음악이라는 건 어쨌든 음악은 자꾸 작곡가는 새로운 걸 추구하려고 그러고 그럼 기존에 이미 나와 있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걸 벗어나는 새로운 걸 쓰려다 보면 결국에는 남이 안 한 걸 하다 보면 이제 기존의 어떤 기법이 아닌 막 피아노를 때려 부수고 막 악기를 막 활로 막 악기를 치라 그러고 근데 그게 결국 악기에도 해가 되는 그리고 일반적인 사운드는 만족이 안 되니까 자꾸 새로운 걸 추구하다 보니까 이렇게 우리가 그 전에 소음이라고 여겼던 것들 이런 것들을 재료로 사용하고 이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아 나는 아름다운 음악을 하고 싶다라는 그런 회의가 약간 있었어요. 근데 뭐 그게 저뿐만이 아니라 어떤 전 세계적인 작곡계의 어떤 각성도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지금은 전 세계 음악계가 사실은 그렇게 아방가르드한 거에서 다시 돌아와서 굉장히 예전 음악과의 어떤 새롭지만 그렇다고 너무 난해하지 않은 음악의 그런 세계로 가는 것 같아서 근데 뭐 지금 저희가 연주한 류재준 작곡가도 역시 그런 면에서 굉장히 자기만의 어법을 가지고 있지만 들었을 때 이제 너무 난해하지 않은 그리고 제가 처음 만났을 때는 훨씬 더 난해했었는데 이제 옆에 있는 연주자들이 자꾸 연주하면서 아마 저희가 불평을 하고 뭔가 조금 더 편안하게 쓴 곡들을 저희가 자꾸 칭찬하고 이러니까 본인은 자기 스타일이 이렇게 바뀐다고 그래서 요즘 나온 곡들은 굉장히 저는 그래서 요즘 스타일을 더 좋아합니다.
1: 그러시군요. 참 현대음악이라는 거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음악인들의 숙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 어떻게 더 확장을 해야 될까 그러면서도 청중들이 멀어지지 않게끔 해야 하는 김규현 피아니스트께서도 도전을 아끼지 않는 연주자이시죠. 또 트리오 서울로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한국 작곡가들의 작품을 계속해서 조명하고 있으시죠.
2: 네, 저희가 처음에 결성을 했을 때 작품에 이제 꼭 한 작품은 꼭 의뢰를 해서 한국 작곡가의 작품들을 이제 저희가 이제 미국 중심으로 많이 활동을 하고 있어서 그걸 꼭 이제 하자. 그래서 이번엔 서주리 선생님의 줄라이 마운틴? 7월의 산이라는 작품으로 1월에 미국에서 북미에서 한 5개 도시를 돌고 이제 금호아트홀에서 마무리를 지었었는데
1: 와 대장정을 하셨었네요.
2: 그때 이제 작품이 그 외국 사람들의 마음이 엄청 깊은 울림을 줬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작품이 소나무였는데요. 그게 뭔가 이렇게 한국 정서를 담고 있으면서 그다음에 또 이제 그 작곡가 선생님께서 그 작품을 이렇게 착안하셨을 때가 제주항공 그 참사가 있었을 때였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굉장히 뭐 이렇게 좀 개인적인 뭐 직접적으로 아는 사람은 없어도 이제 그 에어리아에 많이 가셨고 그걸 많이 이용을 하셨고 뭐 가족분들이 그런 어떤 개인적인 그게 있어서 굉장히 힘드셨는데 그때 그 작품을 거기에 담아내셨더라고요. 그래서 겨울에 작곡을 하신 여름 작품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그런 느낌이 그 작품 전체에서 그런 향기가 나고 이제 뭐라 형언할 수 없는 음악의 힘이죠. 그래서 그것들을 듣고 굉장히 깊은 감동을 받으시더라고요. 마지막 곡 듣기.
1: 전혀 다른 대륙에 살고 있는 그 스토리를 모르는 해외 청중들마저도 울림이 있었던 그런 음악이었군요. 그리고 트리오 서울을 만난다면 그런 음악을 또 기대할 것도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름도 서울이고 뭔가 한국으로 한국이라는 정체성을 드러내는 연주를 기대할 것도 같네요.
2: 네, 네. 그래서 이름도 담백하게 어떤 분이 농담으로 무슨 한국 회관 냉면이 맛있는 집 갈 것 같다고 막 그런
1: 아니 트리오 서울 굉장히 심플한 이름인데 지금까지 그 이름이 없다라는 게 전 좀 또 놀랍게
2: 트리오 드 서울은 있었어요.
1: 아 네, 그렇군요. 네, 네. 네.
2: 저희는 담백하게 그냥
1: 네 담백하게 두 분께서 네, 담백하게 다양한 실내악 활동을 계속해서 해오셨습니다. 김상진 선생님께 있어서 실내악이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나요?
0: 뭐 비올리스트로서 사실 실내악을 빼고 생각하기는 참 힘든데요. 제가 비올라를 한 가장 큰 이유도 사실은 실내악에서 비올라가 너무 중요한 역할을 하고 그래서 그리고 제가 실내악에서 이렇게 비올리스트로서 이렇게 뭔가 음악을 하는 게 가장 제 성향이랑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또 보기와는 달리 이렇게 막 너무 드러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비올라라는 네. 악기가 그래서 딱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추구하는 음악가로서의 삶은 업계에선 인정받고 대중한테는 안 알려지는 거. 이게 그러니까 업계에서 인정받는 거는 그래야 계속 같이 연주하자고 하는 요청도 들어오고 그런데 너무 대중적으로 알려지는 거를 제가 뭔가 선천적으로 별로 편하게 생각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러세요. 처음에 귀국하자마자는 좀 이렇게 더 알리고 이런 거에 초점 맞춰서 굉장히 대중적인 활동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막 길거리 사람들이 저를 알아보고 이런 게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는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지금 정도가 딱 좋은 것 같아요.
1: 네.
0: 그러니까 얼마 전에 어디 저희 학교 피아노 교수이신 박종훈 쌤하고 같이 점심 먹고서 이제 어디 카페에 들어왔는데 박종훈 쌤이 워낙 뭐 드라마에도 나오시고 이렇게 대중들이 좀 아는 얼굴이라
1: 네, 네.
0: 카페 주인 아줌마가 알아보시고 유명한 분이 오셨네 이러면서 우리 저 알바하는 학생도 음악 전공인데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1: 네.
0: 박정원 선생님 능숙하게 그래요? 뭐 악기가 뭐예요? 다 그런데 그 학생이 저 비올라요. 다 그런데 박정원 선생님 비올라면 이 사람을 알아야지 이 사람이 김상진인데 그랬더니
1: 아이고야.
0: 너무 수술하지 놀라면서 그 학생이 저분이 김상진 선생님이세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 친구는 김상진을 알았는데 어떻게 생긴지 몰랐던 거죠.
1: 저런.
0: 근데 그 순간 제가 제일 기분이 좋았어요.
1: 아 진짜요?
0: 이게 네. 내가 딱 원하는 거다.
1: 김기현 선생님 공감이 되세요?
2: 저요?
1: 예. 예.
0: 김기현 선생님은 좀 이렇게 알려지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2: 전혀.
1: 그런데 선생님 굉장히 이제 활발하게 활동을 하시고 또 워낙 유명하시고 그런데 생각보다 샤이하시네요.
0: 누가 얼마 전에
1: 정말 대한민국 대표하는 연주자이신데
0: 연주하는데 이제 제가 인스타그램이랑 뭐 페이스북 아무것도 안 하거든요.
1: 네,
0: 그래서
1: 네.
0: 계정이 없어요 아예. 근데 이제 요즘은 홍보하는데 그게 되게 중요한가 본데 제 음악회 저걸 홍보를 하면서 다 이게 태그가 되는데 저는 안 되니까 그분이 그 홍보하는 거기에다가 김상균 교수님 인스타 좀 하세요 뭐 이러면서 그래서 붙여놔가지고 그러고 거 광고 문구에 이제 그 저 어렸을 때부터 사진을 합성 이렇게 AI로 만들어서 점점 이렇게 커가는 그런 걸 만들었는데
1: 우와 네
0: 극 아 뭐 인스타도 안 하는 극 아이의 소년에서 뭐 이런 식으로
1: 아 저 봤던 것 같아요 그거 예 네, 네. 보았던 것 같습니다. 아 김기현 선생님은 SNS 소통하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늘 팔로우하고 있는데 김기현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실내악이 무엇인지 또 그것도 궁금한데 그에 앞서서 라이브 연주를 한 곡 더 청해 들어야 할 것 같은데 브람스의 이 음악에 대해서 선생님 좀 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2: 네, 그러니까 이 곡은 제가 정말 예전에 접했던 그러니까 20대 초반에 네, 이제 브람스 실내악 피아니스트는 아무래도 피아노 곡을 먼저 이렇게 독주곡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1: 무궁무진하죠.
2: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아까부터 실내악을 조금 늦게 접하는 편이에요. 근데 그때 처음으로 이제 이 곡을 배우면서 그때 네. 석사 때였던 것 같아요. NEC에서 김 카시카시안한테 이 곡을 이제 배웠었어요. 네, 그래서 그때 네. 배우면서 뭐를 자각했냐면은 그래서 곡에 대한 설명은 요새 아무데나 찾아보시면 나오니까 그때 받았던 인상을 그냥 하나 말씀드리고 싶어서 결국에 이성부만 돼도 다정 이제 다정 음악이잖아요. 그럼 네. 그게 결국에는 커뮤니케이션인데 그거를 내가 이미 어떻게 보면 이 피아노는 다성부를 다루는 악기니까
1: 혼자서 다 할 수 있는 네. 악기죠.
2: 그거를 이제 다 섞었었는데 그게 나 혼자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못했구나. 그래서 결국에는 이미 저 안에서 이렇게 두 손 안에서 이 소통을 하고 있었던 건데 이제 그거를 아. 그게 어떻게 보면 신뢰하게 출발점이었던 네. 거죠. 네. 그걸 이제 다른 사람의 호흡하고 섞는 거.
1: 네.
2: 근데 그것만이 신뢰하기인 줄 알았다가 네. 이제 이미 그 전에 내 호흡 안에서도 그걸 섞고 있었다.
1: 아.
2: 그러면서 이제 다시 다른 악기들하고 이제 그 다른 목소리랑 생각을 섞으면서 그걸 확장하게 된 첫 번째 계기가 이 곡이었어요.
1: 네. 너무 중요한 작품인데 네. 선생님.
2: 그래서 그때가 그런 시기였던 것 같고 저희는 아무래도 독주곡이 너무 많아서
1: 네.
2: 신뢰가 좀 늦게 접하다
1: 네,
2: 보니까
1: 네.
2: 이렇게 나중에 깨달을 때가 네, 많은데 와. 그 현타를 딱 경적으로 울려주는 곡이었습니다.
1: 소통과 네. 호흡을 깨닫게 네. 해준 이 음악 지금 라이브로 청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주 준비해 주세요. 브람스의 피아노와 비올라를 위한 소나타 1번 가운데 3악장 알레그레토 그라치오소 김상진의 비올라 김규현의 피아노 연주로 라이브로 청해 듣겠습니다.

0: 와, 감사합니다. 브람스의 피아노와 비올라를 위한 소나타 1번 가운데 3악장 알레그라토 그라치오소, 김상진의 비올라, 김규현의 피아노 연주로 라이브로 감상해 보았습니다. 1125번 쓰시는 분께서 열흘쯤 전 평택 실내악 축제에서 이틀 연속 배웠던 김상진 비올리스트님 반갑습니다. 앵콜로 캐대헌 연주하실 때 8분 중 제일 신나하시던 젊은 표정이셨습니다. 캐대헌을 앙코르곡으로 연주하셨었군요. 또 1304번 쓰시는 분도 지난 금요일에 작은 연주에서 뵙고 왔습니다. 멋진 연주 감사했어요. 6601번 쓰시는 분, 업계에는 알려지고 대중적에게는 덜 알려진 연주자, 이 부분이 참 와닿는다. 멋지다라는 얘기들 많이 적어주셨거든요. 최석근님, 광고 필요 없다. SNS도 필요 없다. 오직 실력으로만 승부한다. 죽음이가 신비주의시다. 전수영님도 적어주셨고, 김상진 연주자님은 자기 실력을 믿는 분이십니다. 제 스타일입니다. 2030원 쓰시는 분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아주 관심 있게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1: 근데 네. 지난 일주일에 제가 했던 연주에 다 왔던 분들이 이렇게 여기도 들으시는 거 보니까 KBS FM의 네. 파급력을 아주 실감하게 되네요.
0: 저희 대한민국 유일의 24시간 클래식 전문 방송이자 가장 오래된 또 프로그램이 KBS 음악실입니다. 학교에서 또 학생들을 늘 만나고 계시잖아요. 요즘 학생들은 어떤가요? 클래식 음악을 향해서.
1: 뭐 옛날 고려시대에도 요즘 애들 버릇없다 뭐 이런 말이 써있고 요즘 애들이 마음에 안 돼. 항상 뭐 기성세대들은 그 밑에 세대를 마음에 안 들어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또 다 잘해내잖아요. 그러니까 네. 제가 걱정하는 게 다 필요가 없다. 뭐 다 알아서 잘할 거라 네, 믿음을 네. 가지고 아하. 하고 있는데 김규현 쌤은 어떠신가요?
0: 어떠신가요? 약간 마음에 안 드는 면도 있지만 그렇지만 학생들 잘한다 이게 적담을 해주셨고 김규현 선생님의 제자들은 네, 어떠신가요?
2: 학생들한테 모든 에너지를 많이 받는 것 같고요.
0: 네.
2: 네, 그러니까 가르치면서 진짜 많이 배웠어요.
0: 네. 아이들에게
2: 그래서
0: 배운다.
2: 오히려 한국에 이제 들어와서 가르치기 시작하면서 뭐 물론 그 전에도 이제 뭐 가르치기는 했지만 이제 정말 제 학생이다 하고 이제 가르치면서 언제 이야기하면 좋을지 그게 꼭 지금 이 아이한테 이 마음이 든다고 해갖고 딱 얘기하는 거.
0: 아.
2: 네. 그거 시간을 좀 기다려주는 것도 배운 네. 것 같고요.
0: 네. 네.
2: 그다음에 모두가 다 음악하고 다른 관계를 맺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관계에 대해서 저는 저하고의 관계만을 너무 생각했다가 이 사람은 이렇게 이런 관계를 나중에 깨달을 수도 있고 지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생각하게 되면서 오히려 너무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0: 여러 가지를. 네.
2: 그다음에 이렇게 연주도 같이 하고 이렇게 자꾸 해야 연주를 하면 겸손해지거든요. 왜냐하면 네. 지금도 엄청난 실수들을 하고 아침에 몸이 안 풀리는데 학생들한테는 몸이 안 풀려도 잘해야 돼. 막 이런데 저희도 맨날 그런 짓을 하거든요. 이제 그러면 이제 겸손해지면서
0: 네.
2: 아 그래 아침 10시에 뭐를 바래. 그럴 수 있어. 이제 이런 마음에 연주할 때
0: 저희
2: 되게
0: 너무 겸손해졌습니다. 오늘 참으로 진솔한 시간에 KBS 음악실 초대석이 되었습니다. 끝곡을 라이브 연주를 지금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요. 오늘 끝곡은 하이든의 음악입니다. 비올라와 피아노를 위한 디베르티멘토 가운데 2악장 미뉴엣, 김상진의 비올라, 김규현의 피아노 연주로 라이브로 청해 듣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하이든의 비올라와 피아노를 위한 디베리트멘토 가운데 2악장 미뉴엣, 김상진의 비올라, 김규현의 피아노 연주 라이브로 감상해 보았습니다. 절로 입가에 미소가 지어지는 음악이었습니다. 윤지은님께서 오늘 대체 휴가 날이라 생생하게 음악실에서 두 분 라이브를 듣게 되어 너무나 기쁩니다. 김경은님, 식사하고 들어온 사무실에 이렇게 아름답고 풍성한 음악이라니, 제가 전생에 나라를 구했던 걸까요? 그 정도로 오늘 저희의 연주 들으시고 행복하셨군요. 오늘 근무도 힘내시길 바랍니다. 김현아님은 오늘 생일인데 잘 차려진 생일상을 대접받는 기분입니다. 행복 가득한 출근길 선물이라 생각하고 끝까지 잘 듣겠습니다. 애청자 김현아님 오늘 생일 축하드립니다. 김정현님, 비올리스트 김상진 교수님 지금 모습 딱 멋지고 좋으십니다. Just the way you are 이렇게 또 적어주셨고, 유튜브에서 퀸텀 점프 쓰시는 닉네임 쓰시는 분께서 두 분 토크가 너무 재밌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아, 저도 고백을 하자면 오늘 이제 교수님 두 분이 나오시니까 왠지 굉장히 학구적인 이야기를 나눠주실 줄 알았는데 예상을 뒤엎고 나는 업계에는 알려줘야겠지 뭐 대중에게는 안 알려주고 싶다 이런 말씀해 주셨고, 또 제자들을 향한 솔직한 소회도 나눠주시고 좀 놀랍고 너무 즐거웠습니다. 음악은 정말 아름다웠고 풍성했죠. 오늘 함께 하시니 어떠셨나요?
1: 네. 뭐 사실 제가 생각해보니까 예전엔 항상 5층에 가서 볼일을 봤던 것 같아요. 뭐 녹음할 때도 그렇고.
0: 맞아요. 맞아요.
1: KBS 경영학당도 네. 거기서 연습하고.
0: 네. 네.
1: 그래서 맞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5층을 아까 갔었다가 그러다가 김규현 씨한테 전화했더니 2층이라고.
0: 새로 생겼죠. 1, 2년 전쯤.
1: 와서 보니까 제가 몇 년 전에 이정란 씨, 뭐 백주영 씨하고 와서 같이 그 했던 그 장소인데,
0: 네네.
1: 제가 그러니까 이걸 기억 못하는 거 보니까 확실히 오랜만에 오긴 했나 봐요.
0: 네.
1: 어쨌든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고, 사실 앞에 관객이 안 계신데도 저 부스 안쪽에 계신 PD님 비롯 여러분들이 막 이렇게 박수해 주시고 그러니까 꼭 마치 라이브로 연주한 것 같은.
0: 네.
1: 관객이 없으면 사실 라이브라는 느낌이 좀 안 들거든요. 근데 관객한테 오는 그런 에너지가 연주자들한테 필요한데,
0: 네.
1: 오늘은 그게 많은 관객이 없이도 느낄 수 있는 아주 즐거운 무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0: 아유, 다행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김상진 교수님께 약간 3, 4초 뒤에 빵빵 터지는 듯한 어떤 유머에서 반하며 오늘 함께했고요. 김규현 교수님 오늘 어떠셨어요?
2: 저도 지금 선생님 예전에 한 20년? 20년 전쯤에 선생님이 아나운서셨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네
0: 맞아요. 해설 진행자이셨을 때.
2: 네. 네.
1: 제가 딴 방송국에서.
0: 네, 네, 네.
2: 그래서 그날 그래서. 제가 가서
1: 게스트로 오신 적 있죠. 네. 맞아요.
2: 대화를 네. 나눴던 적이 있는데 그날이 제 역사상

0: 최고로 말이 안 나온 날이었어요. 그게 선생님을 너무 잘 아니까
1: 뭐라고 아, 그럴 수 있죠.
0: 갑자기 심각한 질문 하시고 그러면 좀 웃기기도 하고 그래서 갑자기 그날이 전혀 제 기억 속에서 사라져 있었는데 오늘 선생님 말씀하신 거 들으면서 약간 네. 타임머신을 탄 것처럼 네. 그 자리로 돌아간 거 같으면서 저는 또 좀 계속 저도 웃기기 시작한 선생님 말씀에 빵빵 어. 터지는 아침 시간이었습니다.
1: 네, 네. 정말 잘 아시고 함께 늘 활동해오셨다라는 그런 시간의 흐름도 느껴집니다. 이번 주 토요일 공연뿐 아니라 앞으로 앞두고 있는 일정들 있으실 텐데 좀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참고해서 찾아가야지요.
2: 저희가 뭘 또 같이 하죠?
1: 같이 하시는 것도 좋고 따로 하시는 네. 것도 좋고. 네.
2: 저희가 작년 여름에는 프랑스에서 같이 연주했었는데 제가 올해는 거기를 안 가기로 해서 거기서는 못할 것 같고 아마 가을에 우리 서울국제음악제에서 같이 연주하지 않을까 싶고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제 뭐 서울 챔버 오케스트라 정기 연주회도 또 있고요. 가을에 네. 그다음에 그 뭐 일본에서 해마다 또 참여하는 가을에 참여하는 또 나가레야마 국제음악제 거기도 할 네. 계획이고요. 이번 여름은 그래도 딴 때에 비해서 굉장히 잘 좀 쉬면서 보낼 생각인데 근데 외국을 항상 가면은 좀 시원한 데로 가거든요. 네. 근데 올해는 이제 처음으로 여름을 계속 한국에서 보내야 될 것 같은데 이 더위를 어떻게 보낼지 그게 좀 걱정입니다.
1: 무더위 가운데 또 그러나 분주한 스케줄을 갖고 계십니다. 김기현 선생님 어떠세요?
0: 네, 저는 이번 여름에 거의 유럽에 있을 것 같은데요.
1: 오, 네. 네.
0: 실내악 연주, 그다음에 작년에 선생님이랑 갔던 뮤직 알프 거기서 이제 학생들도 가르치고, 그다음에 스페인에서 협연이 하나 있고요. 네. 좀 시원한 곳으로 저도 스페인 중에서도 더운 곳이 있는데 네, 아주 네. 북쪽에 시원한 해안가고 프랑스도 2,000m 알프스라서 모기도 없어요.
1: 네.
0: 그래갖고 너무 좋아요. 저 모기를 네. 너무 무서워해갖고.
1: 네. 네. 알겠습니다.
0: 아까 말씀하신 트리오 서울 저희 한번 또 네. 9월에 네. 금호아트홀에서 또 연주가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네. 그 일정들 응원하면서 저희들도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1: 고맙습니다. 비올리스트 김상진, 피아니스트 김규현 두 연주자와 함께했습니다. 토요일에 있을 듀오 리사이틀 응원합니다. KBS 음악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프로듀서 조정현, 작가 김서림, 엔지니어 김성현, 조채혁, 조재혁, 윤다람, 보이는 라디오 김종일, 유범수, 진행의 저는 아나운서 윤수영이었습니다. 내일 11시에 뵐게요. 고맙습니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생생클래식 아나운서 박지현입니다. 촛불에 종이를 갖다 대면 당연히 불이 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불을 종이에 대도 종이에 불이 옮겨 붙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요. 유리컵에 종이를 딱 붙여서 감싼 상태로 촛불에 가져다 댈 때가 바로 그런 경우인데요. 인터넷에서 본 물리학 실험 영상에 따르면 이렇게 할 때 종이가 그을리기만 할 뿐 타오르진 않습니다. 땔감이 있어도 산소가 드나들 빈 공간이 없으면 불이 붙지 않는다는 걸 보여준 건데요. 모닥불을 피울 때 왜 장작을 우물 정자로 쌓는 것도 같은 원리라고 합니다. 공기가 드나들 수 있는 틈새를 마련해줘야 불이 타오르기 때문이죠. 마음껏 불태우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면 자신의 생활을 돌아볼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내 삶에

장마리 르클레르의 베를린 소나타 3번 가운데 땅브랭이었습니다. 아르투르 그리미오의 바이올린과 이스투반 하이드의 피아노 연주로 세세 클래식 문을 열었어요. 산소가 드나들 빈 공간이 없으면 불이 옮겨붙지 않는다는 이야기 했는데요. 꼭 불을 피울 때만이 아니라 인생에서 무언가 이루고 싶을 때도 적용되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사람도 왜 여유 공간이 있고 여유 시간이 있어야 제대로 열중할 수 있는 에너지가 있잖아요. 여러분께 그런 빈 공간이 주어지길 혹은 없으시다면 부족하시다면 만들어 가시길 바라면서 생생 클래식 오늘도 생방송으로 함께합니다. 6월 17일 수요일이고요. 오늘 들으시다가 생각나는 음악 있으시거나 또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야기, 소소한 이야기도 좋습니다. 저희에게 알려주세요. 문자메시지 샵 9310번입니다. 우물정자 누르시고 9310번이고요.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콩으로 듣는 분들은 지금처럼 댓글로 남겨주시면 되고요. 경은님이 지연씨 음성이 너무 좋네요 하셨는데요. 왜 공기반 소리반이라고 하잖아요. 이 소리도 너무 꽉 찬 소리보다는 이렇게 공기가 드나들 때 더 이렇게 좀 듣기 편안한 소리가 나오는 것 같아서 저도 그렇게 해보려고 하는데

였는데요. 이어서 또 추억을 방울방울 떠올리게 하는 곡이네요. 와이만의 은파, 파울로스 브리지의 피아노 연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알폰스 치불카의 무도회 뒤에 사랑의 꿈 작품 336번이었습니다. 리차드 보닝이 지휘하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였고요. 먼저 들으신 곡은 와이만의 은파였습니다. 파울로 스브리지의 피아노 연주였는데요. 인추님도 아, 참 시원한 느낌을 주는 음파네요. 큰딸이 잘 치던 이 곡 어린 시절을 떠올려 봅니다. 그 딸이 지금 50이 됐어요 하셨고 8046번 쓰시는 분도 아, 이거 어릴 때 참 잘 치고 싶은데 뜻대로 안 돼서 울면서 쳤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들어도 너무 어려워요 하셨어요. 이지 리스닝이라고도 많이 부르잖아요. 근데 듣는 건 쉬운데 하는 건 쉽지 않은 그런 곡이에요. 은영님도 와 추억 돋습니다. 피아노 선생님께서 들려주셨던 음파셨고 지은님도 아빠가 즐겨 들으시던 곡이에요. 가끔 LP 음반 걸어놓으시고 낮에 막히 흥얼거리시던 모습을 떠올려 봅니다. 하셨어요. 봉영님도 국민학교 때 종소리 이 음악 나오면은 운동장에서 실컷 놀다가 아쉬움을 뒤로하고 교실로 입질하던 기억이 수십 년 전이네요. 신당동에 있던 학교 하셨고 신영님은 매일 정오의 비타민 같은 이 방송 덕분에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하는 애청자예요. 제가 은퇴 후에 삶의 활력을 찾기 위해 아마추어 오케스트라 활동을 하는데요. 이번 주에 정기 연주회 무대가 있습니다. 은퇴 후에 시작하게 된 저의 서툰 날개듯이 저의 인생을 풍요롭게 채워주고 있어요. 혹시 멀지 않은 곳에 사시는 청취자분들이 계신다면 저희 오케스트라, 송파 뮤즈 오케스트라의 연주를 응원하러 와주세요 하시면서 이번 주 금요일 저녁 공연이라고요. 아 근처에 계신 분들은 한번 또 오케스트라 활동에 관심 갖는 분들은 찾아서 가주셔도 좋겠네요. 저희 애청자의 또 공연이기도 하니까요. 그리고 4412번 쓰시는 분은 셰익스피어도 그런 말을 했더랬죠. 연기 못하는 배우가 악을 쓰고 소리만 꽥꽥 질러댄다고 하셨어요. 자 이번에는 단지의 클라리넷 소나타 B플랫 장조 들어볼게요. 그 가운데 3악장 알레그레토 준비했고요. 카를 라이스터의 클라리넷과 페렌츠 보그나르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단체의 클라리넷 소나타 B플랫 장조 가운데 3악장 알레그라토였습니다. 카를 라이스터의 클라리넷과 페렌츠 보그나르의 피아노 연주로 들으셨어요. 목관악기에 이어서 이번에는 금관악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모차르트의 호른 협주곡 3번 E플랫 장조 QL447번 가운데 2악장 로망스 라르게토와 3악장 알레그로입니다. 루이 필립 마솔라의 호른과 마티오 루시에가 지휘하는 레 비올롱 듀 루아의 연주입니다.

모차르트의 호른 협주곡 3번 이플랫 장조, 퀘엘 447번 가운데 2악장 로망스 라르게토와 3악장 알레그로까지 들었습니다. 영실님이 뽁뽁뽁뽁 하셨는데 3악장의 그 리듬이 뽁뽁뽁뽁 이 소리가 리듬이 딱 어울리네요. 루이 필립 마솔라의 호른과 마티오 루시아가 지휘하는 라 비올롱 드 루아의 연주였습니다. 9477번 쓰시는 분이 음악을 듣다 보니까 너무 행복해졌어요. 재료들로 꽉 찬 제 공간은 저는 아마 분명 성인 ADHD일 거라고 위로하면서 그래도 이 공간이 클래식이 흐르고 커피가 있고 얼마나 소중한지를 그저 꽉 찬 공간에 감사를 더했습니다. 우리 친구들 특히 서진이 생각하면서 오늘 그려봅니다 하셨고요. 4241번 쓰시는 분, 저는 비워내는 걸 좋아합니다. 뒤늦게 공부 시작한 친구에게 문구류를 또 새학기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주고 데려오는 동생에겐 편안한 옷과 신발을 줬어요. 애쓰며 버스를 운전하는 신랑에게 위로와 사랑을 주고요. 그러면서 제가 받는 건 10년 먼저 클래식에 입문한 신랑에게 깨알 같은 클래식 지식을 얻습니다. 행복합니다. 오늘도 비워보려고요. 하셨어요. 채워야 행복한 사람도 있고 비워야 또 행복한 사람도 있죠. 아, 비워내는 게 참 어려운데 4241번 쓰시는 분은 즐겨하시는 것 같아요. 이번에 들어볼 곡도 베토벤의 교향곡인데요. 아마 베토벤의 교향곡 7번과 9번 사이에 있는 8번을 전해드리려고 하는데 베토벤에게도 이 곡은 좀 비워내는 의미의 곡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 유명한 7번과 또 그 유명한 합창 사이에 있는 비교적 조금 작은 규모의 곡이라서 조금 상대적으로는 덜 주목받는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교향곡 8번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비바체 에콘 브리오를 클라우디오 아바도가 지휘하는 베를린 필의 연주로 함께 할게요.

베토벤 교향곡 8번 F장조 작품 93번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비바체 콘 브리오였습니다. 클라우디오 아바도가 지휘하는 베를린 필의 연주로 들으셨는데요. 조금 더 모차르트와 하이든스러운 베토벤을 느낄 수 있는 곡이었습니다. 1115번 쓰시는 분, 지현 씨와 이름이 같은 중학교 동창 애청자입니다. 작곡하면서 조잘조잘 쪽지도 많이 썼던 것 같은데 항상 응원하고 힘얻고 있어요 하셨는데요. 아, 반갑습니다. 이제 좀 나이가 들었는지 가끔 이제 동창들이 이제 건너 알게 되어서 다시 연락이 닿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또 반갑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 분야를 떠나서 친구들을 많이 못 만나는데 아, 아직도 기억해주는 친구들 너무나 감사하고 7060번 쓰시는 분은 무더위가 30도를 넘는데요. 아파트 경비 아저씨들에게 매년 아이스크림 제일 맛있는 콘을 드립니다. 어제도 세 분에게 시원하게 드시라고 오늘도 다른 조 세 분에게 오후에 콘을 사드리려고 합니다. 드리는 마음이 행복합니다 하셨어요. 이 마음이 어찌나 고운지요. 이렇게 아, 주변에 이렇게 참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건데 이렇게 작은 마음 씀씀이가 아마 받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크게 다가올 것 같아요. 이번에 전해드릴 곡은 아, 제가 7년 전이죠. 처음 이제 생생클래식 진행할 때 그때 이분들이 직접 찾아와서 이 앨범이 나왔다고 연주도 해주고 사인도 해주고 인터뷰도 했었던 기억이 생생한데요. 포레의 발린소나타 1번 A장조 가운데 4악장 알레그로 콰지 프레스토 김봄소리의 바이올린과 라파엘 블레하츠의 앨범 가운데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랄로의 기타를 기타 작품 28번이었습니다. 필립 그라팡의 바이올린과 제리 피셔가 지휘하는 얼스터 오케스트라의 연주였고요. 먼저 들으신 곡은 포레의 바이올린 소나타 1번 A장조 작품 13번 가운데 4악장 알레그로 콰지 프레스토였습니다. 김봄 소리의 바이올린과 라파 블레하츠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기준님께서 조리하시잖아요. 음식 항상 하시니까 많이 더우실 것 같은데 에어컨 설정 온도를 19도에 맞춰놨었는데 실내 온도가 벌써 29도입니다. 아, 오늘 많이 덥군요. 고생이 많으십니다. 4437번 쓰시는 분도 냉장고 문을 붙들고 음악의 흐름이 시키는 대로 상추와 오이를 꺼내서 보리밥과 들기름 넣어서 쓱쓱 숟가락으로 지휘해 봅니다. 너무 청량하고 맛있네요. 그러게요. 이럴 때는 좀 시원한 데 있는지 제격인데 각자의 자리에서 최대한 청량하고 시원하게 계시길 바라면서 이번 주 생생클래식에서 준비한 선물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 삼성동의 마이아트 뮤지엄에서 열리고 있는 전시 마리 로랑생 회고전 초대권, 이번 주 생생클래식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20세기 초 파리, 피카소와 브라크와도 교류했던 마리 로랑생은 당대 유행에 구애받지 않고 독자적인 화풍을 만들어간 여성 화가인데요. 무지개 위의 춤이라는 부제가 붙은 이번 전시에선 마리 로랑생의 전생에 걸친 예술적 여정을 보실 수 있습니다. 부드러운 곡선과 파스텔톤의 색채가 특징인 우아한 작품들이 많은데요. 바로 이 전시 마리 로랑생 회고전에 가보고 싶으신 분들은 생생클래식 홈페이지에 선물 신청방에 사연을 담아서 신청해 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5분 뽑아서 초대권 2매씩 드립니다. 당첨자 명단은 다음 주 월요일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올려놓을게요. 이어서 사라사테의 사파테아도, 니콜라 홀의 기타 연주로 듣겠습니다.

0: 세라사테의 사파테아도였습니다. 니콜라 홀의 기타 연주로 들었는데요. 아, 이 곡이 사파테아도였군요. 오늘도 하나 배웁니다 하셨는데 알파벳으로 하면 G니까 자파테아도라고도 많이 부르는데 이제 스페인어 발음으로는 사 약간 이렇게 발음 새는 그 TH 소리 같은 자파테아도가 맞다고 해서 네, 최대한 비슷하게 한번 해봤습니다. 생생클래식 듣고 계시고요. 지금 시각 1시 2분입니다. 산뜻한 클래식 생생 클래식 생생 클래식에 머물다 가세요.
1: 아하 이거구나.

어제 이 시간은 브람스의 운명의 노래에 얽힌 이야기를 전해드렸었죠. 브람스가 프리드리히 휘들린의 시를 읽고 충격을 받아서 하루 종일 침묵하다가 작곡을 시작했던 작품이요. 그런데 브람스는 소위 잘 알려진 위대한 시인들의 시에만 곡을 붙인 건 아닙니다. 그가 시를 고른 기준은 마음에 와 닿는가였는데요. 친구인 클라우스 그로트의 시는 바로 그 기준에 부합한 작품들이었습니다. 빈에서 주로 활동하며 고향을 그리워했던 브람스에게 같은 지역 출신인 그로트가 무척 각별하게 여겨졌습니다. 어린 시절 듣고 자랐던 북독일 방언으로 시를 쓴다는 점도 그랬고요. 시에서 주로 다뤘던 주제가 고향과 그리움, 어린 시절 등이어서 브람스에게는 더더욱 친근하게 느껴졌죠. 브람스와 그로트는 예술적 영감을 나누는 친구 사이로 오래 가깝게 지냈는데요. 이 둘이 나눈 편지만 89통이 현재까지 전해지고요. 그로트의 아내 도리스가 사적인 음악회를 자주 열었는데 브람스도 이 살롱 음악회의 단골 손님이었다고 합니다. 브람스는 아마추어 소프라노 가수였던 도리스와 그로트 부부를 위해서 레겐리트, 즉 비의 노래라는 제목의 가곡집을 만들어서 선물하기도 했죠. 친구 그로트의 시에 곡을 붙인 작품 가운데 가장 많은 사랑을 받는 건 작품 번호 105번 다섯 개의 노래 가운데 첫 곡이 아닐까 하는데요. 비 멜로딘 지테스미어, 우리말로는 흐르는 선율처럼 이라고 번역되는 이 곡은 1886년 여름 브람스의 나이 53살에 작곡됐습니다. 당시 브람스는 여름 휴가를 맞아서 스위스 내 툰 호수 근처에 머물렀는데요. 실내악의 여름이라고 불릴 만큼 실내악 작품을 왕성하게 작곡했던 이 여름에 오늘 소개할 이 가곡도 만들어졌습니다. 비 멜로딘 지데스미어, 말로 붙잡으려는 순간 안개처럼 흩어져 버리는 감정에 관한 노래인데요. 클라우스 그로트는 언어로는 표현하기 힘든 감정이 있다는 걸 시인으로서 솔직하게 고백했고 친구였던 브람스는 그렇게 흘러가고 스쳐가는 감정을 음악으로 포착하려고 했던 겁니다. 과연 브람스는 음악가로서 감정을 음악으로 풀어내는데 성공했을까요? 그 판단은 여러분의 귀에 맡겨보겠습니다.

브람스의 흐르는 선율처럼 비말로젠시 데스미어 작품 105의 1번 들었습니다. 메조 소프라노 마리아나 리퍼브시아크의 노래와 찰스 스펜서의 피아노 연주였는데요. 브람스와 서로 영감을 주고받았던 친구신 클라우스 그로트와 그의 작품을 바탕으로 만든 가곡에 관한 이야기 듣고 노래도 들어봤습니다. 어떠셨어요? 말로는 표현하기 힘든 감정을 브람스가 음악으로 잘 표현해낸 것 같으신가요? 이렇게 시에서 영감을 받아 만든 작품, 또 브람스 작품 또 있는데요. 내일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곡도 너무나 잘 알려진 곡인데 사연이 있는 곡이죠. 에니오 모리코네의 넬라 판타지아 전해드리려고 하는데 원래 이 곡은 가브리엘 소보로 잘 알려진 곡이고 기악곡이었는데 이렇게 가사가 붙여지기까지 우여곡절이 있었죠. 사라 브라이트만이 이 선율을 듣고 아 여기에 가사를 붙이면 정말 더할 나위 없겠다라는 생각에 에니오 모리코네를 찾아갔는데 에니오 모리코네가 가사를 붙이는 건 반대한다라면서 몇 번의 요청 끝에 간신히 이 노래로 완성된 곡인데요. 이 곡이 전 세계적인 사랑을 받았죠. 사라 브라이트만의 어떤 한수가 돋보이는 그런 곡인데요. 오늘은 테너 요나스 카우프만 그리고 체코 내셔널 필하모닉의 연주로 전해드릴게요.

클로드 볼링의 캘리포니아 모음곡 가운데 캘리포니아였습니다. 허버트 로우스의 플루트과 클로드 볼링의 피아노 외 여러 연주자들이 함께했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은 애니어 모리코네가 작곡한 넬라 판타지아였고요. 테너 요나스 카우프만의 노래와 체코 내셔널 필하모닉의 연주였습니다. 루이스 바칼로프의 일 포스티노도 이어서 들었는데요. 지그문트 그로벤의 하모니카 연주였습니다. 윤미님이 더위를 피해서 하천 그늘길을 걷는데 넬라 판타지아 선율이 저 멀리 하얀 구름에 가 닿았습니다. 오늘 72번째 생신을 맞이한 엄마가 계신 곳까지 닿는 것 같아요. 풍요롭고 감미로운 음악 좋습니다 하셨어요. 오늘은 막강한 티켓 파워를 자랑하는 또 외면 외모 또 약간 바리톤 같은 그런 좀 깊은 어두운 어떤 그런 느낌도 가지고 있는 테너 요나스 카우프만의 음성으로 들었는데요. 인숙님은 브람스가 기대되시나 봐요. 내일은 어떤 브람스가 나올지 포춘 쿠키 여는 즐거움입니다. 무뚝뚝한 함부르크 남자지만 그저 또 진정한 로맨티스트. 맞아요. 브람스 하면 한 로맨티스트 하는 것 같아요. 저도 브람스 참 좋아하는데요. 내일 곡은 또 내일 짜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곡은 에딘셀의 바르샤바 협주곡입니다. 이 곡은 이제 영화 음악으로 작곡된 곡인데 얼핏 들으면 오, 라흐마니노프 곡 같은데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요. 원래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2번을 쓰고 싶었는데 이게 무산이 되어서 라흐마니노프 풍으로 작곡된 곡입니다. 한번 들어보실까요? 마틴 존스의 피아노와 케네스 얼빈이 지휘하는 로얄 발레 심포니아의 연주입니다.

에덴셀의 바르샤바 협주곡이었습니다. 마틴 존스의 피아노, 케네스 얼윈이 지휘하는 로얄 발렛 심포니아의 연주였습니다. 라흐마니노프 풍으로 작곡한 곡을 들어봤고, 이번에는 라흐마니노프 만년에 완성된 걸작이죠. 교향적 무곡 작품 45번 가운데 2악장 안단테 콘 모토 템포 디바이스 왈츠풍의 춤곡 들어보겠습니다. 로린 마셀이 지휘하는 베를린 필하모닉의 연주입니다.

라흐마니노프의 교향 정모곡 작품 45번 가운데 2악장 안단테 콘 모토 템포 디 발스였습니다. 로린 마셀이 지휘하는 베를린 필하모닉의 연주로 들었습니다. 오늘 많이 더운가 봐요. 홍게시판에 너무 덥다고 걷기가 힘들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송자님도 오늘은 어제보다 더 더운 것 같아요. 손수건이 없으면 안 될 날씨입니다. 하셨고요. 5319번 쓰시는 분은 음악 듣다가 오늘 선곡이 특히 더의 취향과 잘 맞는 것 같아서 사연 보냅니다. 선곡표를 보니까 춤이 들어가는 제목이 많네요. 취미로 발레를 배우고 있는데 그래서 더 끌렸던 걸까요? 항상 점심에 편안한 친구 같은 방송입니다 하셨어요. 감사해요. 저도 춤곡이 신나긴 신나더라고요. 알게 모르게 다양한 그 편성으로 춤곡들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1931번 쓰시는 분을 좋은 날이네요. 음력으로 5월 3일 어머니의 91번째 생신입니다. 지난 토요일 5남매와 손주 증손자까지 해서 모두 25명이 생신 축하 파티를 했습니다. 공주에서 유명한 떡집에서 인절미, 파시루떡 사서 가는 중이에요. 어머니가 클래식은 잘 모르시지만 제가 좋아하는 클래식 FM에서 축하해 주시면 더 기뻐할 것 같습니다. 둘째 아들 용주 드림 하셨는데 어머니 생신 축하드리고 이제 91번째시지만 100세 그 이상으로 건강하게 오래오래 가족들과 함께 계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에도 춤곡입니다. 보로딘의 이고르곤 가운데 폴로베치인의 춤입니다. 소피아 내셔널 오페라 합창단의 노래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카를 우르프의 까르미나 브라나 가운데 오 포르투나 운명의 여신이요 였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심포니 합창단의 노래였고요. 먼저 들으신 곡은 보로딘의 이고르공 가운데 폴로베치인의 춤이었습니다. 소피아 내셔널 오페라 합창단의 노래였습니다. 혜림님, 지금 제 상황에 딱 맞는 선곡이었습니다 하셨는데 혹시 운명의 여신이요 말씀하신 걸까요? 이거 심상치가 않은데요. 예전에 중세 사람들이 이 운명을 바퀴에 비유를 했다고 하잖아요. 바퀴가 빙글빙글 돌듯이 오늘 위에 있던 사람도 내일은 바닥으로 떨어질 수 있다라는 운명의 그 비정함을 노래한 곡인데 그 곡은 아니었기를 바라면서 5318번 쓰시는 분 식곤증 중이었나 봐요. 잠 닫겠습니다. 아, 성공적이네요. 네. 상희님, 창원의 흐린 날씨 습해서 더 더운 것 같이 느껴진다고요. 상민님도 더위가 좀 주춤했으면 좋겠는데 아, 근데 이제 더위가 시작인 것 같아서 그쵸. 이번에는 슈베르트의 4개의 폴로네즈 도이치 599번 가운데 3번 이장조

슈베르트의 4개 폴로네즈 도이치 599번 가운데 3번 이장조였습니다. 아르투로와 루카스 유센 형제의 연주로 전해드렸고요. 오늘 끝곡 드뷔시의 골리웍스 케이크워크입니다. 다니엘 스매스의 바순과 로열 피라모닉의 연주로 전해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생생한 오후 보내세요.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명예유명음반 정만섭입니다. 명예유명음반 매주 수요일 중심시간대에 집중감상곡 피아노곡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프레데릭 쇼팽의 스케르초 4곡 전곡을 이보 포고렐리치의 피아노 연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부에는 볼프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교향곡 38번 D장조 퀘르 504 프라하 전학생을 제임스 레바인이 주의하는 위너 필하모니카의 연주 전해드립니다. 명인주명음반 오늘 첫 곡입니다. 모차르트 시대를 살았던 전기 고전주의의 명인이죠. 얀 크리스텔 바날의 현악 사중주 A장조 작품번호 33의 2번 베네비츠 사중주단의 연주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곡이 클래식이라고 할 수 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정서적으로 대단히 안정돼 있죠. 고전주의의 전형적인 그런 곡이었습니다. 얀 크리지텔 마날의 현악사중 제2장조 작품번호 33의 2번 베네비츠 사중주단의 연주 오늘 명연주명음반 첫 곡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볼프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교향곡 38번 D장조 퀘엘 504 프라 전악장을 제임스 레베인이 주연한 위너 필하모니카의 연주로 전해드립니다.

모차르트 교향곡 전집으로 따지자면은 제프리 테이트와 함께 명연 중에 명연으로 남을 전곡으로 봤을 때요. 그런 연주입니다. 제임스 레바인의 전집 가운데서 전해드렸습니다. 말년에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지금도 지탄을 받고 있지만 또 연주 측면에선 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듣게 됩니다.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교향곡 38번 D장조 퀘엘 504 프라하 전악장을 제임스 레바인이 주연하는 위너 필하모니카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이어서 추억의 음성이자 참 아쉬운 그런 음성입니다. 너무 일찍 세상을 떠났죠. 솔로 버퍼의 세도이의 병사의 발라드 드미트리 흐브로스톱스키의 노래입니다.

솔로보예프 세도이의 병사의 발라드, 바리톤 드미트리 후보로스톱스키의 노래였습니다. KBS 클래식 FM의 명연주 명음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명연주 명음반 매일 장르별로 집중감 선곡 정해놓고 해설과 함께 대곡 위주로 음악 들어보고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은 피아노 곡 전해드리는데요. 오늘은 앞서 예고해드린 것처럼 프레드릭 쇼팽의 스케르초 4곡 전곡을

이보 포고렐리치의 피아노 연주로 전해드립니다. 뭐 스케르초라는 단어가 붙은 곡, 제목이 붙은 곡은 다 알려져 있듯이 익살이라는 제목 뜻에 맞게 뭔가 해악이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죠. 하지만 쇼팽의 스케르초를 이런 뜻에서 접근하면 좀 황당한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전혀 다르죠. 쇼팽은 스케르초의 새로운 형식과 내용을 쌓아 올립니다. 이 스케르초라는 말은 농담을 의미하지만 이 쇼팽의 곡들에서는 농담을 느낄 수 없죠. 그래서 이 곡을 들은 슈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 농담이 검은 옷을 입고 돌아다닌다면 참말은 무엇을 입어야 할까? 이렇게 평을 하고 있는데요. 스케르초는 원래 베토벤이 하이든, 모차르트로부터 미누에트를 계승해서 그걸 대신하는 형태로 발전시킨 거죠. 주로 소나타와 교향곡의 3악장에 사용이 됩니다. 그러던 것이 낭만주의 작곡가들에 의해서 계속 발전됐고요. 예를 들면 멘델스존은 그걸 카프리치오적인 것으로 변형시켜서 그 속에 가볍고 우아한 그런 어떤 상상에 찬 감정을 불러넣었습니다. 쇼팽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스케르초를 독립적인 새로운 악곡으로 바꿔놓습니다. 그것들은 쇼팽의 마음속을 가장 적나라하게 토로하는 어떤 독자적인 악곡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그 속에는 우울함과 함께 개인적인 또는 민족적인 반항심이 엿보입니다. 리스트는 쇼팽의 연습곡과 스케르초가 그의 마음의 음울한 면을 가장 잘 피력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의 연습곡과 스케르초의 대부분은 격렬한 분노와 절망감을 표현하고 있는데 그게 때로는 신랄한 빈정거림으로 때로는 완고한 자존심으로 나타난다. 그의 음악이 갖는 이 음울한 측면은 또 다른 측면, 다시 말해서 우아함과 아름다움으로 꾸며진 그의 시적 면만큼 잘 이해되지 않고 사람들의 주의를 끌지도 못한다. 그러나 쇼팽의 개인적인 성격이 이 큰 오해를 불러일으킨 한 원인이었음에 틀림이 없다. 그는 친절하고 예의 바른 인물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부침성 있고 조용하고 항상 쾌활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게 뭐 개인적인 인상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네 곡의 스케르초는 일반적인 스케르초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프레드릭 쇼팽의 스케르초 네 곡 1, 2, 3, 4 전곡 이보 포고렐리치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쇼팽 콩쿠르의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마르타 레리치가 포고렐리치가 입상해서 멀어지자 심사위원직을 박차고 나갔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죠. 그 이후에 연주가 그 모든 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저도 마르타 레리치가 옳았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프레드릭 쇼팽의 스케르초 4곡 전곡, 이보 포고렐리치의 피아노 연주 전해드렸습니다. 여기서 오늘 마지막 곡, 샤를 마리 비도르의 오르간 교향곡 5번 피날레 토카타죠. 마리 클레르 알랭의 오르간 연주입니다.

프랑스 오르간 악파의 거장 가운데 한 사람이죠. 세자르 프랑크의 뒤를 이었던 샤를 마리 비도르의 곡이었습니다. 오르간 교향곡 5번 피날레 토카타죠. 마리 클레르 알랭의 오르간 연주였습니다. 명인준 병음악 오늘 끝곡이었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정만섭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0: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고대에서 유래한 것으로 전해지는 믿음이 있습니다. 왼손 약지에서 심장까지 이어지는 특별한 정맥이 있다. 이 정맥은 라틴어로 흔히 베나 아모리스, 사랑의 정맥이라 불렀습니다. 심장이 사랑의 중심이라고 믿었던 시대였기에 사람들은 사랑의 맹세를 상징하는 반지를 왼손 약지에 끼기 시작했죠. 이후 그 같은 정맥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밝혀졌지만 사람들은 왼손 약지에 반지를 끼는 관습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래의 날개 비의 홍소연입니다. 사람들이 버리지 않은 건 사랑하는 두 사람의 마음이 심장으로 이어진다는 믿음이었겠죠. 그리고 심장과 이어진 사랑의 손가락이라는 아름다운 상징과 전통을 버리고 싶지 않았던 거고요. 사랑의 정맥, 베나 아모리스는 사랑을 설명하기 위해 인간이 만들어낸 가장 아름다운 상징 가운데 하나일 겁니다. 사랑은요, 그렇게 사실이 아닌 이야기까지 믿으면서 지켜온 것이구나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랑을 지켜내기 위해 이런 이야기를 만들어온 사람들이고 말이죠.

6월 17일 수요일입니다. KBS 클래식 FM 노래의 날개 위에 19세기 독일 리트로 문 열었습니다. 로베르트 슈만의 연가곡이죠. 1840년 일명 가곡의 해에 만들어진 샤미소에 씨의 곡을 붙인 작품 여인의 사랑과 생애 작품 번호 42 중에서 네 번째 곡이었습니다. 내 손에 끼워준 반지. 사랑하는 연인에게 약혼 반지를 받고 이 경이로움과 벅찬 행복을 느끼는 여성의 감정을 노래하고 있어요. 내 손가락에 낀 작은 금반지여 내가 경건하게 입맞추고 눈물로 적십니다. 메조소프라노 발트라우드마이어 게라르트 오피치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한 수요일 오늘 첫 곡이었습니다. 오늘 오프닝에 딱 들어맞는 노래였네요. 이 사랑의 정맥 이야기를 했는데요. 뭐 사랑을 설명하기 위해 인간이 만들어낸 가장 아름다운 상징 가운데 하나. 또 이 노래가 아닐까 싶어요. 사랑을 지켜내려는 마음이 없었다면 이 주옥 같은 노래들이 탄생할 수 있었을까요? 이번엔 사랑을 노래한 스코틀랜드 민요 들어보시죠. 베토벤이 편곡했습니다. Behold my love, how green the groves. 보라 내 사랑아, 숲이 얼마나 푸른지. 사랑하는 이여, 숲은 얼마나 푸른지. 온화한 바람이 꽃들을 깨우고 그대의 찰랑거리는 머리카락을 흔들어 놓네. 소프라노 일레인 우주와 마리톤 리처드 살터의 하모니입니다.

스코틀랜드 민요 두 곡 이어서 만나봤습니다. 방금 들으신 노래는 요제프 하이든이 편곡한 작품이었어요. Please Lies on Mine, Bassline. 조용히 흐르거라, 시냇물아. 바리톤 디트리 피셔 디스카우의 음성으로 보내드렸고요. 먼저 전해드린 스코틀랜드 민요, 베토벤이 편곡했습니다. 보라 내 사랑아, 숲이 얼마나 푸른지. 소프라노 일레인 우즈와 바리톤 리차드 살터가 함께 불렀습니다. 19, 20세기 스페인 작곡가 에니케 그라나도스의 작품 준비하고 있습니다. 스페인의 화가 고야의 그림에서 영감을 받아 만든 모음곡이죠. 고에스카스 중에서 네 번째 곡 게하스 올라 마하이 엘 루이사니어르 마야와 나이팅게일 감상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연인을 기다리는 이 마하의 애절한 노래와 또 나이팅게일의 지저귐이 어우러지는 곡인데요. 이 작품이 큰 성공을 거두면서 그라나도스는 동명의 오페라도 작곡했다고 하네요. 소프라노 케이트 로얄, 에드워드 가디너가 지휘하는 아카데미 오브 세인트 마틴 인 더 필즈의 연주입니다.

스페인 민속 무곡 리듬을 바탕으로 한 에니케 그라나도스의 작품들이었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안달루시아 지방 집시들의 춤에서 영감을 받았다 그래요. 안달루사. 테너 루벤 아모레띠, 마르크 반띠용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 했습니다. 이 관능적이면서도 참 이국적인 분위기가 매력적이죠. 먼저는 모음곡 고에스카스 중에서 네 번째 곡 마야와 나이팅게일, 야상곡이었습니다. 소프라노 케이트 로얄이 불렀고요. 에드워드 가디너가 지휘하는 아카데미 오브 세인트 마틴 인 더 필즈의 연주였습니다.

컨트리 음악의 고전이죠. 테네시 왈츠. 테네시 왈츠에 맞춰서 함께 춤을 추다가 그만 친구에게 연인을 빼앗긴다는 슬픈 가사의 노래입니다. 실은 난 그날 밤과 테네시 왈츠를 또렷이 기억하죠. 이제서야 얼마나 소중한 걸 잃었는지 알게 됐어요. 그래요. 아름다운 왈츠가 연주되던 그날 밤 난 내 사랑을 잃어버렸죠. 아프도록 아름다운 테네시 왈츠요. 이 잘못된 만남이 생각나는 노래. 오늘은 캐나다의 재즈 가수 홀리콜의 음성으로 함께했습니다. 이번엔 19세기 프랑스 작곡가 조르주 비제의 오페라 준비하고 있습니다. 실론섬, 그러니까 지금의 스리랑카를 배경으로 하는 이국적인 분위기의 작품이죠. 진주 조개잡이 중에서 두 곡의 아리아 감상하시겠습니다. 먼저 레일라의 노래 오 디베 브라마, 오 브라만 시니어. 이 바다로 나가는 진주 조개잡이들이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브라마 신을 향해서 폭풍우를 가라앉혀달라고 안전을 기원하는 노래입니다. 이어서 나디르의 로망스까지 감상하시겠습니다. 즉 허와 앙땅드 앙코 귀에 남은 그대 음성. 마을의 새로운 여사제가 얼굴은 가렸지만 예전에 사랑했던 여인 레일라의 음성임을 알아차리면서 옛 추억을 회상하는 노래입니다. 소프라노 일리아나 코트르바슈, 테너에는 알랭 반조, 조르주 프레트르가 지휘하는 파리 국립 오페라 극장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의 연주입니다.

조르즈비제 오페라 진주 조개잡이 중에서 두 곡의 아리아 이어서 만나봤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나디르의 로망스였어요. 귀에 남은 그대 음성. 먼저는 여사제 레일라가 부르는 오 브라만 신이요. 소프라노 일레아나 코트르바슈, 테너에는 알랭 반조, 조르주 프레트르가 지휘하는 파리 국립 오페라 극장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의 연주였습니다. 영가 이어드릴게요. Swing Low, Sweet Chariot. 낮게 흔들리는 마차. 이 마차는

천국으로 가는 마차죠. 고단한 현실 속에서 구원을 갈망하는 마음을 담은 노래입니다. 소프라노 레온타인 프라이스, 러스트 칼리지 합창단의 하모니입니다.

두 곡의 연가 이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 윌리엄 헨리 몽크의 Abide With Me, 저와 함께 하소서. 테너 스튜어트 버러우즈, 암브로시안 싱어지의 하모니로 함께 했고요. 먼저는 낮게 흔들리는 마차였습니다. 소프라노 레온타인 프라이스가 불렀고요. 러스트 칼리지 합창단의 하모니가 함께 했습니다. 클래식 천일야화로 이어집니다.

음악을 사랑한 극작가 가운데 셰익스피어가 있습니다. 그의 작품 속 대사와 지문에서 음악을 사랑한 셰익스피어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베니스의 상인 오막 1장에서는 베니스의 젊은 신사 로렌조가 사랑하는 제시카와 함께 달밤의 음악을 들으면서 말하죠. 사납게 날뛰는 가축이나 길이 안 든 망아지도 피가 끓어 미친 듯이 뛰고 큰 소리로 울어댈 때가 있죠. 그런데 나팔 소리나 어떤 음악이 들려오기만 하면 그 동물들이 순식간에 움직임을 멈추고 사납던 눈빛까지도 온순하게 바뀝니다. 이것이 바로 상쾌한 음악의 힘입니다. 그래서 옛 시인들은 하프의 명수 오르페우스가 나무와 돌은 물론 강물까지 움직였다고 전했죠. 아무리 목석처럼 완고하고 거칠게 날뛰는 사람이라도 음악 앞에서는 잠시나마 감동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반대로 마음속에 음악이 없는 사람, 달콤한 화음에 전혀 움직이지 않는 사람은 배신과 음모, 강도질 같은 일에나 어울릴 뿐입니다. 그런 사람의 정신은 밤처럼 둔하고 감정은 어둠의 신

에레보스처럼 캄캄하죠. 난 그런 사람을 믿지 않습니다. 마음속에 음악이 없는 사람은 믿을 수 없다. 베니스의 상인을 통해 널리 알려진 셰익스피어의 음악 찬가죠. 대사와 지문뿐 아니라 셰익스피어는 실제로 무대에 노래 장면을 넣었는데요. 때때로 하세요 오막 3장에 결혼을 앞둔 어릿광대 터치스톤과 시골 처녀 오드리가 아덴 숲에서 이야기합니다. 내일은 기쁜 날이야 오드리. 우리 내일 결혼하잖아. 저도 진심으로 기다리고 있어요. 남의 아내가 되고 싶어하는 마음이 꼭 나쁜 욕심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기 추방당한 공장님의 시동 둘이 오네요. 반갑습니다 정직한 신사 어르신. 정말 잘 만났네. 자 여기 앉게. 그리고 노래 한 곡 해보게. 알겠습니다. 가운데에 앉으세요. 그럼 바로 시작하죠. 헛기침하고 침 뱉고 목이 쉬었다는 둥 이런저런 변명으로 서론만 길게 끄는 못난 가수 흉내는 빼고 말이죠. 그래 바로 합창으로 가자. 마치 한 마리 말을 함께 타고 가는 두 집시처럼 말이야. 시동 두 사람이 노래합니다. 연인과 그의 아가씨가 푸른 보

좋은 때, 새들이 노래하네, 연인들은 봄을 사랑하네. 호밀밭 사이에 예쁜 시골 연인들이 누워있네. 봄날이지, 결혼하기에 가장 좋은 때. 그때 그들이 이런 노래를 부르네. 인생이란 꽃처럼 잠깐이구나. 봄날이지, 결혼하기에 가장 좋은 때. 그러니 지금 이때를 놓치지 마라. 사랑은 바로 지금이 한창이니. 봄날이지, 결혼하기에 가장 좋은 때. 셰익스피어가 이렇게 무대에 심어둔 노래의 텍스트들은 멜로디가 붙어서 노래로 남곤 했습니다. 희곡에 등장하는 노래의 텍스트에 곡이 붙는 건 그 시대 연극 관행상 매우 흔한 일이었죠. 그렇게 노래로 남은 셰익스피어 작품 중 하나, 그와 동시대에 활동한 작곡가 토머스 몰리의 영국 르네상스 시대 가곡으로 알려진 연인과 그의 아가씨, It was a lover and his last입니다. 이 노래가 바로 뜻대로 하세요 5막 3장에 셰익스피어가 심어둔 노래 텍스트에 붙여진 작품입니다.

토마스 몰리의 영국 르네상스 가곡 연인과 그의 아가씨였습니다. 테너 존 엘비스의 음성, 스티븐 스톱스의 루트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이 같은 가사에 19, 20세기 영국 작곡가 로저 퀼터가 또 곡을 붙였습니다. It was a lover and his last. 이 곡으로 마무리 짓습니다. 소프라노 펠리스틸롯, 메조소프라노에는 앤 머레이, 그레이엄 존슨의 피아노 연주로 인사드립니다. 내일 4시에 뵙죠. 고맙습니다.

한 마음의 잔까지 시원하게 쳐내야겠다. 공광규 시인의 사과나무밭을 지나며 라는 시 몇 구절 읽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FM 풍류마을 백승주입니다. 잔가지가 시원하게 잘린 사과나무들은 열매가 너무 많이 달리지 않아서 폭풍우에도 가지가 찢어질 위험이 줄어든다고 하죠. 그런데 우리 마음에는 잔가지가 너무 많아서 너무 열매를 많이 맺으려고 욕심을 내서 더 많이 흔들리고 또 상처를 입는 건 아닐까요? 번잡한 마음 속의 잔가지들 좀 잘라주어야 할까요? 안은경과 김기중 작곡 나무 바람소리 오늘 첫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안은경의 피리와 김기중의 기타 연주입니다.

안은경과 김기중 작곡 나무 바람소리 오늘 FM 풍요마을 첫 곡이었습니다. 안은경의 피리와 김기중의 기타 연주로 함께 하셨어요. 오늘 풍요마을 공광규 시인의 사과나무밭을 지나며 중에서 몇 구절로 시작해봤습니다. 더 실한 열매를 맺도록 하려고

폭풍우에도 열매를 지키기 위해서 사과밭에 있는 나무들은 가지를 시원하게 잘라놓았다고 했습니다. 우리 마음도 이렇게 가지치기를 해야 하겠죠? 올여름 태풍이 올지도 모르니까 말이죠. FM 풍요마을 1시간 우리 음악 우리 가락으로 풍요 여유 전해드리겠습니다. 조윤성 편곡 비틀즈의 노래 블랙버드 이어드리죠. 여수연의 해금연주 그리고 여러분이 함께합니다.

장학선 작곡 모닝커피 듣고 왔습니다. 이명훈의 소금과 여러분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서 조윤성 편곡 비틀즈의 노래 블랙버드 들으셨어요. 여수연의 해금과 여러분의 연주였습니다. KBS 클래식 FM의 FM 풍류마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천년의 한계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활처럼 굽히지 않고 항상 꼿꼿하면 남에게 노여움을 받게 되지만 경수의 등처럼 굽히면 몸에 욕이 미치지 않으리. 오직 사람의 화복은 너 굽힘에 달렸도다. 고려시대의 문인 이규보가 쓴 글입니다. 허리를 굽힐 줄 알아야, 즉 겸손하게 살아야 몸에 화가 미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한편으로는 세상이 꼿꼿한 사람을 미워하고 굽실거리는 사람만 원한다고 비꼬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 글의 제목은 요잠입니다. 요는 허리를 뜻하고 잠이란 문체의 한 종류인데요. 주로 자신이나 타인을 경계하기 위해 지은 글을 가리킵니다. 이규보는 앞에서 읽어드린 요잠 외에 면잠이라는 글도 지었습니다. 얼굴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마음에 부끄러움이 있으면 그대가 반드시 먼저 부끄러워한다. 사람 앞에서 고개 들지 못하고 숙이거나 외면하게 된다네. 마음이 하는 일이 그대에게 옮겨가니 무릇 군자들은 의를 행하고 위엄을 갖추라. 마음이 하는 일이 그대로 얼굴에 드러나게 돼 있으니 군자라면 얼굴을 부끄럽게 하지 않기 위해서 마음을 의롭게 당당하게 가지라는 것입니다. 잠이라는 글자는 원래 바늘을 가리키는데요. 바늘로 찔러서 병을 고치듯이 마음을 깨우는 글이란 뜻으로 의미가 확대됐다고 합니다. 이 글을 통해 이규보는 자신을 일깨우려고 했겠지만 한편으로는 또 세상을 풍자한 것 같기도 합니다. 그가 쓴 잠이라는 글은 자신

였습니다. FM 풍요마을 이번에는 김영동 작곡 파문 준비했습니다. 박용호의 대금과 김혜진의 지은 연주로 함께 하시죠.

FM 풍요마을 김영동 작곡 파문 듣고 왔습니다. 박용호의 대금과 김혜진의 진연주였습니다. 오늘 수요일 FM 풍요마을 우리 음악 우리 가락 함께하고 계세요. 이번에 준비한 곡은 이성천 작곡 21연 가요금을 위한 독주곡 19번 갯벌터의 방개 구멍집들 전해드릴게요. 1장 썰물이 방개집을 열다, 2장 새끼 방개 하루, 3장 방개들의 춤, 4장 구멍집에 민물 들다. 성혜순의 21연 가요금 연주로 전해드립니다.

이성천 작곡 21원 가해금을 위한 독주곡 19번 갯벌터의 방개구멍집들 듣고 왔습니다. 1장에서 4장까지 함께 하셨는데요. 1장 썰물이 방개집을 열다, 2장 새끼 방개 하루, 3장 방개들의 춤, 4장 구멍집에 민물 들다. 성혜순의 21원 가해금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신화 이야기를 하나 해줄까? 헤시오도스가 쓴 신들의 계보에 따르면 태초에 가장 먼저 생겨난 것이 카오스래. 카오스는 영어로 혼돈, 무질서를 뜻하지만 히라보로 벌어진 틈이란 뜻이래. 벌어진 틈으로부터 밤과 어둠이 생기고 밤과 어둠의 결합으로 창공과 낮이 탄생한다는 거야. 가수이자 신이었던 레너드 코헨의 앤썸에도 이런 비슷한 가사가 나와. 모든 것에는 갈라진 틈이 있어요. 그 틈으로 빛이 들어와요. 백가희의 에세이 누군가는 사랑을 말해야 하지 않을까 중에서 몇 구절 읽어드렸습니다. 태초의 상태인 카오스를 영어로는 혼돈이라고 하지만 히라보에서는 틈을 뜻한다고 하네요. 혼돈에서부터 모든 게 태어났다는 말은 틈으로부터 밤과 낮과 모든 것이 나왔다는 말로 바꿀 수도 있는 거죠. 틈이라는 건 어쩌면 우리가 불완전하다고 생각하는 부분, 갈라지거나 깨진 부분이 아닐까요? 우리의 상처도 틈이고 약점도 틈이 됩니다. 그런데 그 틈이 없었다면 그 내부는 그저 혼돈만이 이어졌을지도 모르죠. 글쓴이가 인용한 노래 가사에서처럼 우리가 가리고 싶고 숨기고 싶었던 틈으로 빛이 들어오면서 모든 것이 다시 시작될 수 있지 않을까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틈을 보이는 순간 서서히 새로운 세계가 열릴 가능성도 생겨나고 또 다른 질서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황진아 작사 작곡 틈. 황진아의 거문고와 이시문의 기타, 지미나의 노래. 오늘 FM 풍류마을 끝곡이었습니다. 고종이 머물던 곳 덕수궁 즉조당. 그 안으로 들어가 볼 수 있는 전시가 열린다고 합니다. 당시에 쓰이던 집기를 장인들이 다시 만들고요. 그 시대 궁궐 풍경을 재현해서 공개한다고 하는데요. 병풍과 평상 그리고 촛대 이런 사물들이 다시 놓인 공간에서 궁궐의 일상을 그려볼 수도 있겠죠. 전시는 21일까지 이어지고요. 사실 고종이 덕수궁에 머물던 시기는 우리나라 역사에서는 꽤 아픈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곳에 재현된 풍경 속에서 그 시대 이야기를 함께 떠올려보면 좋겠네요. 오늘도 FM 풍류마을 우리 음악 우리 가락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풍성한 수요일 저녁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백승주였습니다.

0: 최정상 국악신인 등용문 크라운 혜태 제고와 함께하는 제36회 KBS 국악대경연 국악의 미래를 열어갈 젊은 국악인의 도전을 기다립니다. 경연은 성악과 기악, 단체 3개 부문입니다. 18세 이상 30세 이하의 국악인은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단체 부문에는 중학생 이상도 가능합니다. 대상 1,000만 원, 총 3,800만 원의 상금을 시상하는 젊은 국악인의 최고 등용문 크라운 혜태 제고와 함께하는 KBS 국악 대경연 참가 신청은 6월 1일부터 6월 26일까지며 자세한 내용은 KBS 국악 대경연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삶을 풍요롭게 누리는 시간을 고대 그리스인들은 스콜레라고 불렀습니다. 노동에서 잠시 벗어나 세상을 생각하고 철학을 논하고 대화를 나누던 여유로운 시간을 의미했죠. 학교를 뜻하는 스쿨은 바로 이 스콜레에서 나왔습니다. 고대인들에게 배움은 의무가 아니라 여유로운 특권이었고 공부는 삶을 더 깊이 즐기기 위한 유쾌한 놀이였다고 할 수 있죠. 그러니 학교란 원래 무척 즐거운 곳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좋아서 배우고 익히는 사람들의 모습은 늘 반짝반짝 빛납니다. 좋은 책을 읽고 아름다운 음악으로 영혼을 헹구고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자신만의 여유를 만드는 사람들. 일과 상관없이 정말 좋아서 몰입하는 나만의 공부 하나쯤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정말 행복한 사람일 거라는 생각도 드네요. 세상의 모든 음악이 그런 분들이 모이는 스콜레가 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음악 전기현입니다.

6월 17일 수요일 KBS 클래식 FM 세상의 모든 음악 오늘 첫 곡 영화 암스트롱 OST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최초로 달에 상륙한 닐 암스트롱의 일대기를 그린 영화였죠. OST에서 Learning to Fly라는 곡 전해드렸어요. 존 윌리엄스의 오리지널 스코어였고요. 이어드린 곡은 영화 Shall We Dance 일본 원작 영화 Shall We Dance OST에서 Shall We Dance였습니다. 뮤지컬 왕과 나의 유명한 넘버죠. 이 곡을 요시카츠 수오가 편곡했고요. 오누키 타이코의 목소리로 전해드렸습니다. Shall We Dance OST에서 들으셨어요. 지금 KBS 콩 애플리케이션과 KBS 클래식 FM 유튜브 공식 채널을 통해서 보이는 라디오로 스트리밍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새음에 보이는 라디오는 내일 목요일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사연과 신청곡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청취자 참여 게시판이 있습니다. 그곳에 남겨주시고요. KBS 콩을 통해서도 보내실 수 있고요. 문자 메시지도 가능합니다. 샵 9310인데요. 짧은 문자 50원, 사진 첨부 가능한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이번에는 비틀스의 곡이죠. Blackbird 이 곡을 안네소피 폰 오터, 메조 소프라노죠. 그녀가 피아니스트 브렛 멜다우와 함께 작업한 음반이 있었습니다. Love Songs라는 음반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 Blackbird를 전해드리죠.

두 곡을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Like a Sad Song이었어요. 슬픈 노래처럼 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존 덴버의 노래였습니다. 원래 이 곡이. 이 곡을 클레어 레인이 노래했고요. 제임스 골웨이의 플루트 연주가 함께했습니다. 이 두 음악

70년대에 들었던 것 같은데 비창을 토대로 만든 클래시컬한 팝송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저는 찾을 수가 없어서 답을 구합니다 라고 문의를 해주셨나요? 어떤 팝송이었을까? 네, 우선 클래시컬한이라는 힌트를 토대로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8번 비창의 2악장 선율로 만든 데미스 루소스의 노래가 있어서 준비했고요. 아마도 비창 2악장으로 만든 팝송으로 제일 유명한 건 루이스 터커의 미드나잇 블루가 아닐까 싶은데 그 곡은 이 전자사운드 편곡이라서 클래시컬하게 느껴지진 않았을 것 같고요. 70년대에 발표됐던 클라우디오 발리오니의 깐소네도 있었죠. 인테르루디오라는 간주곡이라는 곡도 있었는데 이 곡 역시 베토벤의 비창 2악장을 모티브로 해서 만든 곡이었죠. 그래서 두 곡을 이어서 전해드리죠. 데미스 루소스가 노래하는 In My Dreams 그리고 클라우디오 발리오니의 인테르루디오 이렇게 두 곡 이어드립니다.

두 곡을 이어 전해드렸습니다.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8번 C단조 작품 번호 13 비창의 2악장을 모티브로 해서 만든 곡들이었어요. 방금 들으신 곡 이탈리아의 가수 클라우디오 발리오니가 노래한 인테를루디오 간주곡이라는 곡이었고요. 그 전에는 데미스 루소스 그리스 출신의 가수죠. 프로그레시브 록밴드 아프로디테스 차일드에서 베이스와 베이스 기타와 보컬을 맡았던 데미스 루소스의 In My Dreams 먼저 들으셨습니다. 3860번 쓰시는 분 남편과 10년 전 결혼 준비하며 들었던 라디오인데 지금은 아이 둘의 엄마 아빠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아이들 없이 부부 둘이 길에서 라디오 듣네요 라고 오붓하게 함께하고 계시네요. 3860번 쓰시는 분 행복한 저녁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8858번 쓰시는 분께서 문자로 청하신 곡입니다. 난생 처음 신청해봅니다 라고 하셨어요. 제목을 적어주셨는데 살짝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그렇죠? 아마도 이 곡을 신청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프란스 레하르의 오페레타 미소의 나라 Das Land der Lächelns라는 미소의 나라라는 제목의 오페레타인데요. 여기서 미소의 나라는 중국을 의미하죠. 그 가운데 그대는 나의 모든 것이라는 곡을 전해드리죠. 스춘의 아리아인데요. 이 곡을 테너 프리츠 분덜리히의 노래 칼 미할스키가 지휘하는 스튜디오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전해드립니다.

차이콥스키의 발스 스케르초, 왈츠 스케르초 C장조 작품 번호 34였습니다. 바이올린과 오케스트라를 위한 곡으로 썼죠. 이 곡 이짝 펄만의 바이올린, 그리고 유리 테미르카노프가 지휘하는 레닌그라드 필하모닉의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그 전에 먼저 들으신 곡은 프란츠 레하르의 오페레타 미소의 나라 가운데 그대는 나의 모든 것, 라는 곡, 프리츠 분델리히 테너 가수의 노래, 그리고 칼 미칼스키가 지휘한 스튜디오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승현 전 9496님, 전승현님이네요. 유튜브로 보이는 라디오 함께 하시면서 운전 중이라 라이브로 라디오도 그냥 켜두는데 음악 참 좋네요 라고 운전 중에 함께 하셨네요. 함께 하고 계시네요.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세상의 모든 음악 청취자를 위한 책 선물 준비되어 있습니다. 독자의 감각을 깨우는 책을 슬로건으로 예술 문화 분야의 다양한 책을 만들고 있는 도서출판 클로브의 두 권의 신간을 묶어서 풍성하게 준비했습니다. 먼저 클래식 음악을 쉽고 편하게 소개해온 음악작가 김태용의 신간 영화관에서 듣는 클래식입니다. 오케스트라 지휘자를 다룬 최신 영화 타르, 그리고 세계를 뒤흔들었던 OTT 드라마 오징어 게임부터 영화 원더우먼, 더 배트맨, 블랙미러 같은 액션 영화까지 영화에서 특별한 장면을 만들었던 클래식 음악들을 찾아내서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상징까지 설명해 줍니다. 30편의 작품에서 깊은 인상을 남긴 클래식을 찾아 들을 수 있는 책, 영화관에서 듣는 클래식과 함께 고전 미술도 즐길 수 있는 책을 한 권 더 준비했습니다. 프랑스 국가 공인 가이드로 활동해온 작가 이혜준의 신간 화가들의 미술관입니다. 모네, 듀샹, 피카소와 같이 세상을 바꾼 거장들도 미술관에서의 배움을 통해 성장했죠. 이들은 루브르 박물관의 어떤 작품 앞에서 멈춰섰을까요? 시대를 초월해 영감을 주고받은 선후배 예술가들의 작품을 나란히 놓고 감상해보는 흥미로운 감상법을 제시하는 책, 화가들의 미술관도 드립니다. 요즘 영상 작품에서 클래식 음악을 발견하는 책과 루브르 박물관의 고전 미술에서 서양 미술사의 흐름을 읽는 책, 이 두 권을 묶어서 즐기실 수 있는 선물을 우리 애청자 10분께 선물하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음악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선물방에 이벤트 신청 게시판에 진심이 담긴 신청의 글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당첨자 10분은 다음 주 월요일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오늘의 뮤직 인사이드 이어드리죠.

서툴지만 이런저런 그림을 그리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며칠 전엔 약간 클래식한 소파가 있는 어느 집을 인테리어 잡지에서 보게 됐다고 하는데 왠지 그 의자를 그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아마추어답게 너무 고민하지 않고 그렸더니 여전히 좌우 대칭도 맞지 않고 이곳저곳 서툰 흔적이 역력했다고 하죠. 하지만 작은 의자 하나를 완성한 것이 기분 좋았고 또 그 의자를 그리는 잠깐의 시간 동안 이런저런 생각을 떨치고 마음이 고요해지던 것이 좋았다고 합니다. 그는 자신의 SNS에 이 의자 그림을 올렸고 너무 열심히 사느라 번아웃을 겪는 친구에게 이 의자를 보내주고 싶다고 썼습니다. 다음 날 그는 깜짝 놀랐다고 하지요. 자신의 SNS에 여러 개의 메시지가 남겨 있었는데 나도 이 의자를 힘들어하는 친구에게 보내주고 싶다. 이 그림을 동료에게 보내도 되겠느냐. 나도 이 의자에 몸을 깊이 묻고 쉬고 싶다. 그런 메시지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림이 놀랍도록 잘 그려진 것도 아니었고 자신의 SNS가 많은 사람이 팔로우하는 것도 아니었는데 서툰 솜씨로 그린 편안해 보이는 의자 하나가 그려져 있다는 것 때문에 그리고 그 의자를 번아웃을 겪는 친구에게 보내주고 싶다는 이야기 때문에 사람들이 반응한다는 것이 놀라웠다고 합니다. 사실 놀랍다기보다는 약간 슬펐다고 하더군요. 번아웃을 겪는 주변 사람이 이렇게나 많구나. 새삼스럽게 확인하는 것 같았다고 하죠. 우리 곁에 가구 중에 의자만큼 이야기가 많은 가구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앉았던 의자의 추억은 생각보다 아주 오래 가지요. 의자는 하나의 섬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의자 하나를 갖고 싶은 이유도 그 의자가 우리에게 주어진 소박한 영토이자 외롭고도 빛나는 섬이어서 그럴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해질 무렵에는 의자를 사지 말라는 말이 떠오릅니다. 저녁의 피로와 외로움 속에선 어느 의자인들 편안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뒤에 두고 온 의자는 많고 내 앞에 놓인 의자는 없는 것 같은 고단한 저녁에는 어떤 의자에든 깃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좌우 대칭이 맞지 않는 서툰 그림 속 의자든 길 위의 벤치든 그 의자에 앉아 잠시 섬이 되었다가 다시 뚜벅뚜벅 걸어갈 힘을 회복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뮤직 인사이드 전해드린다고 해놓고 저녁의 쉼표 하나를 전해드렸네요. 오늘은 저녁의 쉼표 하나를 좀 일찍 전해드렸고 뮤직 인사이드는 좀 뒤쪽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의 쉼표 하나에 이어서 전해드린 곡은 마이클 호페의 곡이었어요. 벨라라는 곡이었고요. 배틀을 위하여라는 부제가 붙은 곡이었습니다. 조 파워스의 하모니카 연주가 함께한 마이클 호페의 곡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샹송인데요. 사실 원래부터 샹송은 아니고요. 원래는 민요였는데 그 민요를 바탕으로 밥 딜런이 작사 작곡하고 1964년 3년에 불렀던 곡입니다. 제목이 Don't Think Twice, It's Alright 라는 노래가 원곡인데요. 이 곡에 프랑스의 가수, 샹송 가수 위그 오프레라는 가수가 프랑스어 가사를 붙여서 1960년대에 불렀었습니다. 그런데 이 곡을 오늘은 그 오래전 원곡이 아닌 까를라 브루니와 함께 노래한 듀엣 버전으로 준비했는데요. 지난 2009년에 위그 오프레가 밥 딜런의 곡들을 트랙마다 다 각각 다른 가수와 함께 듀오로 불렀던 듀오 앨범이 있었습니다. 뉴요커라는 음반이 있었는데요. 그 가운데 전해드리죠. 위그 오프레와 까를라 브루니가 함께 노래하는 니 펑스 플루 두 떼 비앙 더 생각하지 마 다 괜찮아 입니다.

밥 딜런의 Don't Think Twice, It's Alright를 프랑스어로 노래했습니다. Ni pense plus, tout est bien. 더 생각하지 마, 다 괜찮아 라고 노래했어요. Hugo Offray와 Carla Bruni가 듀오로 함께 노래한 곡이었습니다. 매일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2시간 동안 함께하는 세상의 모든 음악입니다. 새벽 1시부터는 매일 재방송도 전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 17일 수요일 KBS 클래식 FM 세상의 모든 음악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6시 56분입니다.

이 저녁에 참 잘 어울리는 분위기의 곡들이었죠. 방금 들으신 곡 커트 엘링, 미국의 재즈 가수 커트 엘링의 노래 And We Will Fly였습니다. 원래 미국의 재즈 피아니스트 알란 파스쿠아가 작곡한 곡이고요. 하모니카 연주가 귀에 쏙쏙 들어왔죠. 하워드 레비의 하모니카 연주가 함께한 커트 엘링의 And We Will Fly였습니다. 그 전에는 로버트 글래스퍼 트리오, 미국의 재즈 피아니스트 로버트 글래스퍼가 이끄는 트리오의 연주로 Good Morning이라는 곡 전해드렸고요. 이번에는 최정윤 씨께서 청하신 곡입니다. 얼마 전 탱고 특집 덕분에 나흘을 내리 행복하게 하루 종일 6시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보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좋아하는 걸 이야기하면서 빛이 나던 김아람님, 고상지님 두 분의 모습과 화면 넘어 전해지던 스튜디오 분위기까지 참 좋았습니다. 재즈나 록 페스티벌은 있지만 연주로만 이루어진 탱고 페스타는 없는 것 같은데 이때만큼은 탱고 페스타의 문이 열린 느낌이었어요. 끝나버린 아쉬움과 깊은 여운을 담아서 김아람님이 선곡해 들려주셨던 곡을 신청곡으로 남겨봅니다. 소개해 주셨던 모든 곡들이 좋았지만 특히 마지막 날 마지막 곡으로 들려주셨던 이 곡이 가장 마음에 남네요. 곡 설명하시면서 부에노스아이레스 너를 정말 좋아한다 알고 있니? 라는 부분을 해석해 주신 것도 참 좋았습니다. 들려주신 곡들을 담아서 듣고 다닐 때마다 방송했던 그 시간이 두고두고 생각날 것 같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아마 공감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렇죠? 특히 그 월화수 3일 중에서 마지막 날에 마지막 곡으로 전해드렸던 이 곡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네, 최정윤 씨께서 청하신 곡 바로 그 곡 전해드리죠. 울티모 탱고 엔 부에노스아이레스라는 제목의 곡이에요. 부에노스아이레스의 마지막 탱고입니다. 탱고와 함께 걸어온 인생을 한 곡에 담아서 노래했는데요. 나레이션을 했다고 봐야죠. 자신이 작곡한 곡에 후안카 따베라 시인의 시 세지아마 탱고 그것은 탱고라고 불린다 라는 시를 낭송하고 또 노래도 했습니다. 그리고 반도네온까지 연주해 주었고요. 루벤 후아레스의 울티모 탱고 엔 부에노스아이레스 들어보시죠.

세 곡을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아르헨티나의 탱고 기타리스트 아니발 아리아스의 연주였는데요. 그의 음반 보이는 라디오에 띄워놓았습니다. 아니발 아리아스의 기타 연주로 실반도라는 곡을 전해드렸고요. 그 전에 두 번째로 들으신 곡은 루치오 달라의 카루소를 귀에 익은 목소리죠. 메르세데스 소사의 목소리로 전해드렸습니다. 가장 먼저 들으신 곡은 울티모 탱고 엔 부에노스

부에노스아이레스, 부에노스아이레스의 마지막 탱고라는 곡, 탱고와 함께 걸어온 인생을 이 한 곡에 담았는데요. 자신이 작곡한 곡 위에 시를 낭송했죠. 루벤 후아레스의 목소리 그리고 그의 반도네온 연주였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나기 1년 전에 라이브로 스튜디오에서 라이브로 녹음한 곡이었습니다. 1621번 쓰시는 분, 집으로 가는 KTX 안에서 이어폰으로 듣다 보니 삶이 참 풍요롭다 느낍니다 하셨네요. 8137번 쓰시는 분은 다른 프로그램 20년 듣다가 이사 왔어요. 편안하고 좋으네요 라고 하셨네요. 아, 반갑습니다. 세상의 모든 음악도 앞으로 20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진성화 씨, 치과 의자에 앉아서 덜덜 떨다가 집에 가는 길입니다. 너무 행복한 새 의자에 앉아서요 라고 하셨네요. 치과 의자를 벗어나셨네요. 네. 아, 그리고 1981 타이토님 보이는 라디오 함께 하시면서 토론토는 아침 6시입니다. 굿모닝이라고 인사를 전해주셨네요. 4시 30분부터 새들이 해 뜬다고 얼마나 소리를 내는지 새벽에 비도 와서 바깥 공기가 참 좋아요 하셨네요. 네, 캐나다 토론토에서 반갑습니다. 네, 자주 와주시길 바라고요. 다음 곡, 아침 공기와도 네, 잘 어울릴 것 같네요. 전해드릴 곡이 박혜숙 씨께서 청하신 곡입니다. 아름다운 전원 풍경이 그려지는 이 곡 듣고 싶네요 하셨는데 베토벤의 교향곡, 전원 교향곡이에요. 이 곡을 오늘은 피아노 3중주 편곡으로 전해드립니다. 베토벤의 교향곡 6번 F장조 작품번호 68 전원 가운데 1악장입니다. 시골에 도착하니 깨어나는 유쾌한 기분. 레오니다스 카바코스의 바이올린, 요요마의 첼로, 엠마뉴엘 락스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베토벤의 교향곡 6번 F장조 작품 번호 68 전원 가운데 1악장 시골에 도착하니 깨어나는 유쾌한 기분이었습니다. 피아노 3중주 편곡으로 전해드렸는데요. 레오니다스 카바코스의 바이올린, 요요마의 첼로, 그리고 에마뉘엘 악스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평소보다 좀 늦게 전해드리는 오늘의 뮤직 인사이드입니다.

요즘은 영화 제작비가 상상을 초월하는 단위로 투자되는 시대지만 여전히 투박한 진심 하나로 승부하는 작품들이 있습니다. 영화 원스처럼 자신들이 만들고 싶은 영화를 향해 진심을 다해 뛰어들어 성공을 거두는 작품도 있죠. 영화 원스는 1억 원 남짓한 제작비로 단 17일 동안 촬영한 작품이었습니다. 거리 촬영 허가를 받지 못해서 멀리 떨어진 카페나 차 안에 카메라를 숨겨두고 길거리 씬을 촬영했고 전문적인 조명 장비를 갖출 여건이 되지 않아서 오직 자연광에만 의존했다고 하죠. 영화에 나오는 모든 집은 제작진의 친구와 가족들의 방을 빌린 것이었고 널리 알려진 것처럼 주인공들 역시 연기 경험이 거의 없는 뮤지션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진심을 담아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을 잘 해내는 것에 집중했지요. 화려하거나 빛나거나 눈부신 건 없었지만 더블린의 거리에서 노래하는 그와 장미를 파는 그녀의 이야기는 아름다웠습니다. 특히 더블린의 한 악기점에서 그와 그녀가 호흡을 맞춰가던 장면, 완벽하게 조율되지 않은 중고 피아노와 낡은 기타로 부르던 Falling Slowly는 잘 다듬어지지 않아서 더 감동적이었죠. 글렌 한사드와 마르케타 이르글로바의 연주와 노래로 깊은 인상을 남긴 Falling Slowly는 이듬해 아카데미 주제가상을 받았죠. 엄청난 자본과 시스템만이 좋은 영화와 뛰어난 음악을 만들지는 않는다는 걸 입증한 멋진 사례였습니다. 더블린 거리의 악기점에서 흘러나오던 Falling Slowly는 영화를 만들던 과정에서 태어난 곡인 건 맞지만 영화가 촬영되기 전에 먼저 음반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주연을 맡았던 글렌 한사드와 마르케타 이르글로바가 결성한 프로젝트 밴드 The Swell Season의 데뷔 앨범에도 실렸고 글렌 한사드가 이끌던 아일랜드 그룹 The Frames의 앨범에도 수록되었죠. 오리지널 스코어가 아니라는 것 때문에 이 영화를 위해서 만들어진 곡이 아니라는 것 때문에 아카데미 주제가상에 자격을 두고 문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영화의 기획 초기 단계부터 작품을 염두에 두고 함께 만들어진 곡이라는 게 공식적으로 인정되면서 문제가 해결됐죠. 간신히 만들어진 영화, 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충분히 움직였던 영화, 그 영화 속에서 가장 빛나던 장면에 흐르던 곡 Falling Slowly 들어보시죠.

아일랜드 뮤지션 글렌 한스드와 체코 출신의 마르케타 이르글로바가 프로젝트 밴드 더 스웰 시즌을 결성했을 때 글렌의 집에서 함께 쓴 곡 중에 가장 먼저 완성된 곡이 이 Falling Slowly였다고 합니다. 존 카니 감독은 원래 이 곡을 영화의 배경음악으로만 쓰려고 했다죠. 하지만 두 사람이 더블린의 악기점에서 실제로 연주하며 호흡을 맞추는 모습을 보고 이 곡을 영화의 핵심 서사로 삼았다고 합니다. 글렌 한사드는 이 노래를 부를 때 연기를 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실제 관계와 음악적 대화를 그대로 보여줬다고 말했죠. 마르케타 이르글로바도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주제가상을 받았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노래는 우리가 어디에서 왔든 얼마나 작든 상관없이 희망을 버리지 않는다면 서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었습니다. Falling Slowly는 예술적 자유와 순수한 열정이 만든 기적입니다. 마르케타 이르글로바의 수상소감이 영화 원스를 둘러싼 모든 걸 말해주는 것 같죠. 뮤직 인사이드, 오늘은 영화 원스에 흐르던 주제곡 Falling Slowly에 귀 기울여 봤습니다. 이번에도 영화 원스 OST에서 한 곡 더 준비했는데요. 영화 속의 또 하나의 명장면이었죠. 마음이 흔들리던 여주인공을 향해서 애절하게 부르던 노래 네 마음이 정해진다면 내게 와 라고 노래 부르던 곡입니다. When Your Mind's Made Up 이곡 글렌 한사드와 마르케타 이르글로바가 함께 노래합니다.

두 곡을 이어드렸는데요. 먼저 들으신 곡 영화 Once OST에서 When Your Mind's Made Up, 글렌 한사드와 마르케타 이르글로바가 함께 노래했고요. 이어드린 곡 역시 영화 음악이었죠. 클린트 이스트우드 감독 주연 메릴 스트립과 함께한 영화 메디슨 카운티의 다리 OST에서 Doe Eyes, 사랑의 테마를 전해드렸습니다. 이 곡은 레니니 하우스와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함께 공동 작곡했죠. 마이클 랑의 피아노 연주가 함께했고요. 두 영화 모두 여주인공들이 가정으로 돌아가는 캐릭터들이었죠. 3370번 쓰시는 분, 클래식을 치료삼아 듣고 있어요. 처음으로 참여합니다 하셨네요. 반갑습니다. 오래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8시부터는 서울 롯데콘서트홀에서 열리는 KBS 교향악단의 제827회 정기연주회가 전국에 중계방송됩니다. 안드레스 오로스코 에스트라다의 지휘로 베토벤의 에그몬트 사곡과 차이콥스키의 교향곡 5번이 연주되고요. 쇼팽 콩쿠르 우승자였던 브루스 리우와의 협연으로 차이콥스키의 피아노 협주곡 1번도 들려주니까요. 이어서 많은 청취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음악 지금까지 프로듀서 정혜진, 작가 김미라, 기술 김학석, 진행의 전기현이었습니다. 내일 다시 뵙죠. 고맙습니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KBS 클래식 FM 실황특집 중계방송 진행을 맡은 최은규입니다. 오늘은 서울 롯데콘서트홀에서 펼쳐지는 KBS 교향악단의 제827회 정기연주의 공연 실황을 전국에 중계방송해드립니다. 오늘 음악회는 콜롬비아 출신의 세계적인 지휘자 안드레스 오로스코 에스트라다가 객원 지휘를 맡았습니다. 안드레스 오로스코 에스트라다는 지금 현재 퀘른시 음악 총감독이면서 귀르체니히 오케스트라 카펠 마이스트로 재직 중인데요. 작년에도 KBS 교향악단과 함께 첫 무대에서 굉장히 강렬한 에너지와 드라마틱한 해석으로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오늘 공연에서는 첫 곡으로 베토벤의 에그몬트 서곡을 지휘하고요. 공연 후반부에는 차이콥스키 교향곡 5번을 주요 프로그램으로 선보입니다. 그리고 오늘 공연에서는 지난 2021년에 쇼팽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 우승한 피아니스트 브루스 리우가 출연합니다. 차이콥스키의 피아노 협주곡 1번을 연주하게 되는데요. 네, 오늘 음악회는 프로그램이나 협연자 모두 굉장한 기대를 모읍니다. 잠시 후 첫 곡으로 베토벤의 에그몬트 서곡이 연주됩니다. 본래 이 에그몬트라는 작품은 베토벤이 괴테의 희곡 에그몬트의 연극 상연을 위해서 작곡한 극음악이죠. 오늘 음악회에서는 그 중에 서곡이 연주되는데요. 본래 괴테의 희곡 에그몬트는 이미 1789년에 초연됐지만 그 당시에는 음악이 없는 상태로 상연이 됐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로부터 12년이 지나서 이제 1810년에 비엔의 브루크 극장에서 베토벤에게 이 괴테의 에그몬트 극음악을 의뢰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베토벤이 서곡뿐만 아니라 여러 극중 음악도 작곡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제 극음악 전체가 연주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 극음악 중에 서곡이 연주되지만 서곡만으로도 이 에그몬트의 극의 내용이 참 잘 전달이 됩니다. 오늘날 자주 연주되는 서곡이기도 하죠. 에그몬트의 주인공인 에그몬트는 16세기에 네덜란드가 스페인의 지배를 받고 있을 당시에 네덜란드에 살았던 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네덜란드에 파견된 알바 총독에게 대항하다가 붙잡혀서 처형당하게 되죠. 하지만 그의 용기 있는 희생이 민중을 일으켜 세우는 계기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곡은 처음엔 좀 어둡게 시작하지만 승리하찬 분위기로 마무리되죠. 네, 지금 KBS 교향악단의 오늘 공연의 객원 악장을 맡은 바이올리니스트 홍수진이 입장을 했습니다. 홍수진은 지금 현재 덴마크 국립교향악단 악장으로 활동 중인데요. 오늘 음악회에서는 KBS 교향악단의 객원 악장으로 활약하게 됩니다. 네, 지금 조율을 지시하고 이제 잠시 후 베토벤의 에그몬트 서곡 연주가 되겠습니다. 특히 안드레스 오로스코 에스트라다 작년 무대에서 굉장히 열정적인 지휘를 선보였는데 오늘 무대도 정말 기대를 모읍니다. 네, 지휘자 안드레스 오로스코 에스트라다 무대로 입장하고 있습니다. 첫 곡으로 베토벤의 에그몬트 서곡을 안드레스 오로스코 에스트라다가 지휘하는 KBS 교향악단의 연주로 들으시겠습니다.

베토벤 에그몬트 서곡 감상하셨습니다. 안드레스 오로스코 에스트라다가 소개하는 KBS 교향악단의 연주였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롯데 콘서트 홀로부터 생방송으로 전해드리고 있는 KBS 교향악단의 정기 연주의 실황 듣고 계신데요. 네, 첫 곡부터 아주 인상적인 연주 들려줬죠. 에그몬트 서곡은 다소 이제 무겁고 진지하게 연주되는 경향이 있는 그런 곡인데 안드레스 오로스코 에스트라다의 지휘로 듣는 에그몬트 서곡 굉장히 생동감이 넘치고 마치 춤곡과 같은 느낌도 들었습니다. 강박을 강조하고 이렇게 치고 빠지는 듯한 그런 리듬을 아주 잘 살려냈고요. 그리고 목관 악기가 나올 때는 또 현을 좀 줄여서 목관의 그 대화가 잘 들리게 하는 그런 해석도 아주 좋았습니다. 자, 에그몬트 서곡에 이어서 그 다음 곡으로는 차이콥스키의 피아노 협주곡 1번이 연주됩니다. 네, 이 곡을 브루스 리우가 연주하게 되는데요. 네, 브루스 리우는 지난 2021년에 바르샤바에서 열린 제18회 쇼팽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 1위를 차지하면서 명성을 얻은 피아니스트죠. 특히 굉장히 다듬어진 아름다운 톤으로 잘 알려져 있는 피아니스트인데 차이콥스키의 피아노 협주곡 1번은 대개 이제 러시아적인 스타일의 해석으로 많이 연주가 되지만 브루스 리우의 연주라면 또 다른 면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차이콥스키의 피아노 협주곡 1번은 특히 1악장의 도입부가 굉장히 유명한 협주곡이고 오늘날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는 협주곡이지만 처음에 이 곡이 작곡됐을 당시에는 좀 혹평을 받았었죠. 니콜라이 루빈슈테인이 이 곡에 대해서 굉장히 혹평을 해서 차이콥스키가 상심을 하게 되지만 독일의 지휘자이면서 피아니스트인 한스 폰 뮬로가 이 곡을 이제 보스톤에서 초연을 했고요. 초연 당시부터 청중의 굉장히 열광적인 호응을 이끌어냈다고 합니다. 전악장 가운데 3악장이 또 다시 한번 연주될 정도로 굉장히 인기를 모으게 되고 그 이후에 이 곡은 오늘날 피아노 협주곡에 가장 인기 있고 또 자주 연주되는 곡으로 자리매김하게 되는데요. 전체의 모두 3악장 구성입니다. 1악장 알레그로 논 트로포 에 몰토 마이스토소, 2악장 안단티노 샘플리체, 그리고 3악장 알레그로 콘 포코 이렇게 3악장 구성입니다. 네, 지금 무대에 피아노가 중앙에 놓여 있고요. 피아니스트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네, 브루스 리우 무대로 입장하고 있습니다. 차이콥스키의 피아노 협주곡 1번 작품 번호 23 전악장을 브루스 리우의 피아노 연주 안드레스 오로스코 에스트라다가 지휘하는 KBS 교향악단의 연주로 들으시겠습니다.

차이콥스키의 피아노 협주곡 제1번 B플랫 단조 작품 번호 23 전 3악장 모두 감상하셨습니다. 네, 불꽃 튀는 듯한 아주 압도적인 피아노 연주였는데요. 피아노 연주에 브루스 리우 그리고 안드레스 오로스코 에스트라다가 소개하는 KBS 교향악단이 함께 연주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서울 롯데 콘서트 홀로부터 생방송으로 전해드리고 있는 KBS 교향악단의 정기 연주의 시간 듣고 계신데요. 네, 2021년 쇼팽 콩쿨 우승으로 명성을 얻은 피아니스트 브루스 리우. 전보다 한결 더 굉장히 드라마틱하고 표현력이 풍부한 연주를 들려줬습니다. 이 차이콥스키 피아노 협주곡의 세부적인 면까지 낱낱이 표현해낸 그리고 참 다이나믹의 대조나 여러 가지 표현이 굉장히 더 풍부해진 것을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 네, 브루스 리우 관객들을 향해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관객 반응도 아주 뜨겁고 그리고 특히 안드레스 오로스코 에스트라다의 지휘도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피아노의 표현과 다이나믹에 맞춰서 또 오케스트라가 적절하게 반응하도록 이렇게 이끌어낸 지휘도 참 좋았고요. 역시 브루스 리우는 톤이 굉장히 아름답고 다듬어져 있는데 힘이 더해진 느낌입니다. 5년 전보다 한결 더 힘차고 표정 풍부한 연주 들려줬습니다. 네, 앙콜 연주입니다.

피아니스트 브루스 리우의 앙콜 연주 들으셨습니다. 들으신 곡은 드뷔시의 꿈이었습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연주였는데요. 일찍이 BBC 뮤직 매거진은 브루스 리우의 피아노 연주에 대해서 숨이 멎을 듯 아름다운 연주라고 비참했는데, 지금 이렇게 현장에서 브루스 리우가 연주한 DBC의 곡을 들으니까 정말 그 말 그대로 숨이 멎을 듯 아름다운 연주 들을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합니다.

네, 돌스 이후 다시 무대로 나와서 관객들을 향해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돌스 이후는 도이치 그라마폰 전속 아티스트로서 여러 음반을 발매했죠. 오프스 클래식 올해 젊은 아티스트상을 수상하기도 했고요. 대단히 세련되었으면서도 과장된 표현 없이 매력적인 소품에 걸맞는 진정성을 부여한다라는 극찬을 받기도 했습니다. 네, 오늘 함께하고 계신 KBS 교향악단의 제 827회 정기연주의 이제 공연 전반부 모두 끝났고요. 공연 후반부에는 안드레스 오로스코 에스트라다의 지휘로 차이콥스키 교향곡 5번이 연주됩니다. 중간 휴식 시간 동안 음반 감상하시겠습니다. 펠릭스 멘델스존의 바이올린 협주곡 2단조 작품 번호 64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몰토 아파시오나토 들으시겠습니다. 헬릭 쉐링의 바이올린 연주, 베르나르트 하이팅크가 지휘한 암스테르담 콘세트 헤보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멘델스존의 바이올린 협주곡 2단조 작품 번호 64 중에서 1악장 알레그로 몰토 아파시오나토를 감상하셨습니다. 바이올린 연주의 헬릭 쉐링 그리고 베르나르트 하이팅크가 지휘한 암스테르담 콘세르테보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서울 롯데콘서트홀에서 펼쳐지는 KBS 교향악단의 827회 정기연주의 공연실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쉬는 시간 동안 음반 들으셨고요. 이제 잠시 후 안드레스 오로스코 에스트라다의 지휘로 KBS 교향악단이 차이콥스키의 교향곡 5번을 연주하게 됩니다. 굉장히 드라마틱한 교향곡이죠. 특히 지휘를 맡은 안드레스 오로스코 에스트라다가 상당히 열정적인 지휘자라서 이번 무대의 차이콥스키 교향곡 연주가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안드레스 오로스코 에스트라다는 콜롬비아 출신이고요. 어린 시절 바이올린으로 음악을 시작했고 15살 때 지휘자의 길로 들어섰다고 합니다. 1997년 빈 국립음악예술대학에 입학해서 수학했고 2022년부터 바로 이 빈 국립예술대학에서 이제 교수로 활동 중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쾰른 귀유체니 오케스트라 카펠마이스터로 재직 중이고요. 또 이탈리아 라이 국립심포니 오케스트라 상임 지휘자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즌부터는 스웨덴 방송교향악단의 음악감독으로 활동할 예정입니다. 네, 지금 오늘 개관악장을 맡은 바이올리니스트 홍수진이 입장했습니다. 덴마크 국립교향악단의 악장으로 활동 중인 홍수진 교향악단의 조율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감상하실 차이콥스키의 교향곡 5번은 차이콥스키가 작곡가로서 굉장히 많은 작품을 내놓았던 1888년 전성기 때의 작품입니다. 작곡가 자신도 이 곡에 대해서 굉장히 자신감을 보였던 것 같은데요. 이 교향곡에는 어떤 표제가 붙어있진 않지만 운명 교향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도입부에 클라리넷이 연주하는 그 선율을 이제 운명 이라고 작곡가가 이렇게 메모를 남겼기 때문이고 그리고 그 선율은 모든 악장에 다 나오게 됩니다. 2악장 같은 경우는 중간에 금관악기가 아주 폭발적으로 그 운명 테마를 연주하게 되죠. 네, 안드레스 오로스코 에스트라다 무대로 입장하고 있습니다. 차이콥스키 교향곡 5번 2단조 작품 번호 64 전악장을 안드레스 오로스코 에스트라다가 지휘하는 KBS 교향악단의 연주로 들으시겠습니다.

차이콥스키의 교향곡 제5번 2단조 작품 번호 64 전사악장 모두 감상하셨습니다. 안드레스 오로스코 에스트라다가 지휘하는 KBS 교향악단의 연주였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서울 롯데콘서트홀로부터 생방송으로 전해드리고 있는 KBS 교향악단의 정기연주의 실험 듣고 계신데요. 네, 차이콥스키의 교향곡 5번 역시 러시아 레퍼토리에 강한 KBS 교향악단의 저력을 느낄 수가 있었고 무엇보다 지휘를 맡은 안드레스 오로스코 에스트라다의 열정적이면서도 굉장히 세심한 매우 음량의 변화라든가 또 표현이라든지 굉장히 세심하게 조절한 연주가 아주 돋보였습니다. 모든 그 주제 선율이 잘 들리면서도 템포 변화도 굉장히 자연스러웠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또 연주자들의 열연이 돋보였는데 연주가 끝나자마자 2악장에서 아주 멋진 솔로를 들려준 호른 수석, 백원 수석으로 참여하고 있는 김홍박을 일으켜서 인사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지금 단원들 하나하나 일으켜 세우고 있습니다. 정말 KBS 교향악단이 지난 3년 전에 에든버러 페스티벌에서 굉장히 이 곡을 훌륭하게 연주해서 호평을 받았는데 역시 오늘도 차이콥스키의 곡을 아주 훌륭하게 연주해냈습니다. 지금까지 롯데 콘서트홀에서 보내드린 KBS 교향악단의 제827회 정기연주의 준비 방송과 함께하셨습니다. 프로듀서 하석필, 엔지니어 박송학, 황수호, 박기용, 진행의 최윤기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시험에 떨어지면 침울해지는 건 사람만이 아니다. 강아지들도 마찬가지다. 한 강아지가 보조견 시험 마지막 단계에서 떨어지고 집에 돌아가는 중이다. 그 모습이 누군가의 사진에 잡혔다. 강아지는 침울함과 미안함으로 귀가 뒤로 잔뜩 접혔다. 위로가 필요해서인지 입에는 가장 좋아하는 인형을 물고 있다. 코끼리 인형이다. 강아지는 심각한데 보는 사람은 저절로 웃음 띤 말이 나간다. 얘야, 시험 망쳤다고 인생이 끝난 게 아니란다. 불합격 뒤에 더 나은 생이 기다릴 수도 있는 거란다.

그 너그럽고 따뜻한 위로는 강아지만이 아니라 시험을 보는 모든 분들에게 필요한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망친 시험, 또 망친 일에 위로받거나 위로하는 밤이기를 바라면서, 그리고 왜 세상은 자꾸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는지 궁금해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당신의 밤과 음악, 이상협입니다.

오프닝은 보조견 시험 떨어진 강아지 얘기였는데 첫 곡은 고양이 왈츠입니다. 롤로이 앤더슨의 음악. 찰스 게르하르트가 지휘하는 내셔널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앞서 오프닝에 그 우연히 찍힌 사진이 궁금하신 분들은 선곡표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 참 강아지 입장에서는 많이 힘들고 침울할 텐데 보는 사람에게는 웃음을 자아내게 합니다. 수요일 밤 당신의 밤과 음악 듣고 계십니다. 문자는 샵 9310,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고요.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과 모바일 콩 늘 열려 있습니다. 조혜영 씨, 당밤 또 놀러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놀러 오시는 느낌으로, 또 산책하는 느낌으로, 여행하는 느낌으로 어떤 방식으로든 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잘 오셨습니다. 4437번, 보약 같은 방송을 만들겠다는 협디의 어제 멘트를 듣고 진짜 보약 향기가 가슴속 깊이 스며드는 듯합니다. 바람, 클래식, 동무생각, 밤, 하늘의 별. 너무 좋은 밤이네요. 감사합니다. 훌륭한 멘트까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보약은 감초를 비롯해서 각종 약재들이 들어가는데 지금 말씀해 주신 바람, 클래식, 동무생각, 밤, 하늘의 별, 이것들을 넣어서 2시간 동안 다려드리면 좋은 보약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4437번 만수무강하십시오. 새싹이십니다. 정백현 씨, 하루 종일 클래식 FM을 틀어놓고 100일짜리 쌍둥이를 키우는 아빠입니다. 육아휴직 중이시군요. 야근 때 듣던 당밤을 심야반 육아 때 듣네요. 이재우 아나운서의 목소리보다 이상엽 아나운서의 목소리에서 잠이 더 깨는 마법을 경험합니다. 늘 감사합니다 하셨는데, 이게 감사할 일입니까? 아니, 이거 마법이 아니라 흑마술 같은데 큰일입니다. 이 시간에 주무시려고 오시는 분들이 많고 보통 11시가 넘어가면 좀 한적해지는데, 이게 반대로 돼야 되는데 우리 정백현 씨에게 뭔가 육아에 불편을 드리는 건 아닌지 이유도 없이 죄송해집니다. 유성재 씨, 상엽님, 진짜 아빠세요? 싱글인 줄 알았는데 하셨습니다. 싱글은 끝나지만 싱글벙글하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김성춘 씨, 궁금한 관심사였는데요. 차마 묻지 못했습니다. 매력으로 봐서는 솔로 같고 진행에 노련하면 삶의 연륜까지 느껴졌던 바였습니다. 원래 좀 이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자들이 솔로처럼 보입니다. 아마 그런 점이 방송에 묻어난 것 같습니다. 우리 유성자 씨와 김성춘 씨를 비롯해서 네, 저의 지금 상황에 대해서 궁금해 주신 많은 분들 관심 감사합니다. 새싹 1517번, 프로 작심 삼일러인 제가 식단을 하고 저녁에 걷게 된 지 딱 한 달째입니다. 헤드폰을 끼고 당밤 오프닝 곡을 듣는 시간이 오롯이 제 시간이 된 것 같아 좋습니다. 당밤 덕에 한 달을 보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네요. 협디 감사합니다. 모차르트 두 대 피아노와 오케스트라를 위한 협주곡 퀘일번호 365 틀어주실 수 있나요? 간곡히 청하옵니다. 아직 두 바퀴 더 남았거든요 하셨는데, 당일은 아니지만 오늘도 아마 열심히 걷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식단만 하는 것도 참 어렵죠. 근데 운동까지 하신다고 하니 힘들지만 효과는 확실할 듯합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신청하신 음악에 2악장보다는 아마 1악장 알레그로가 좀 걷기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모차르트의 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협주곡 E플랫 장조 쾌일번호 365 중에서 1악장 알레그로, 앙드레 프레빈과 라두 루프의 피아노, 앙드레 프레빈이 지휘하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입니다.

모차르트의 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협주곡 E플랫 장축 쾌르번호 365 중에 1악장 알레그로 앙드레 프레빈과 라드 루프의 피아노 앙드레 프레빈이 지휘하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였습니다. 게시판을 통해서 김연화 씨가 사연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협디. 남의 자랑만 듣고 남의 생일만 축하해 주다가 이번에 용기 내서 자축 사연 보내봅니다. 아, 저희 자축 사연 정말 좋아하고 진심으로 축하해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자축하실 분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17일 바로 오늘이 제 생일입니다. 남편과 제주도로 캠핑을 겸한 여행을 떠나게 됐습니다. 몇 년 전 휴가 때는 태풍 때문에 쌌던 짐을 다시 풀고 캠핑을 취소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번에 다시 도전. 아마도 이 사연이 소개가 된다면 제주도 푸른밤 급열 아래서 둘이 함께 당밤을 듣고 있겠지요. 밤에 혼자 걸어다녀도 얼굴이 무기니 걱정 말라는, 손에 물 안 묻히게 해주겠다며 고무장갑을 사주는, 짓궂지만 세상에 둘도 없는 친구 같은 남편과 다닌 캠핑이 벌써 220번째가 됐습니다. 이번 생일에는 제주도에서 함께 할 수 있어서 더 기억에 남을 듯한데 협디께서 이름 세 번 불러주시면 화룡점정이 되지 않을까 해서 자랑사연과 더불어서 자축사연 보내봅니다. 남편이 질투해도 하루만 참아달라고 당부도 해두겠습니다.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일단 생일에 이름 삼창 해드리는 것을 아시는 것 보니까 좀 오래되신 청취하신 것 같습니다. 일단 이름을 세 번 불러드리기 전에 우리 김연아 씨는 가볍게 주먹을 주십시오. 그리고 살짝 손을 올리십시오. 그리고 남편분을 향해서 머리에 꿀밤 석대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은 생일 선물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떤 세상인데 밤에 혼자 걸어다녀도 얼굴이 무기라니, 뭐 또 걱정 말라는 둥, 손에 물 안 묻히게 해주겠다면서 식기세척기를 사준 것도 아니고 고무장갑을 사주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 남편분 반성하시고 바닷가 쪽을 바라봅니다. 손 들고 1분 동안 계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두 분 참 친구 같은 그런 부부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캠핑도 한 220번을 같이 다니셨겠죠. 김현화 씨, 우리 현화 씨, 현명할 현자에 꽃화자를 쓰실 것 같은 현화 씨, 진심으로 생일 축하합니다. 두 분 220번째 제주 캠핑에서 행복한 시간과 또 추억을 만들어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 뭐 음악 선물도 매우 특별하게 준비했습니다. 신청하신 음악이 바흐의 안나 막달레나 바흐를 위한 음악 수첩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저희 이름 삼창에 또 마치 맞춤을 해서 음악도 같은 이 바흐의 미뉴엣 세 개를 다른 버전으로 준비했습니다. 먼저 17, 18세기 독일의 오르간 연주자 겸 작곡가죠. 크리스티안 페촐트의 곡으로 밝혀진 바흐의 미뉴엣 쥐장조, 안나 막달레나를 위한 소곡집 중에 미뉴엣 쥐장조를 크리스토퍼 에슈엔바흐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리고 이어서 같은 곡을 보사노바 클라리넷 편곡 버전으로 리처드 스톨츠만의 클라리넷 연주로 듣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가사를 붙인 러버스 콘체르토, 영화 접속에 등장했던 바로 그 음악 지네림의 노래로 보내드립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켈리 첸, 진예림이 노래한 A Lover's Concerto였고요. 그 전에 들으신 곡은 바흐페출트의 안나 막델레나를 위한 소곡집 중에 민우의 쥐장조, 크리스토프 애쉔바흐의 피아노 연주로 듣고 바로 이어서 같은 곡을 리처드 스톨츠만의 클라리넷 연주로 함께 했습니다. 김은영 씨 게시판을 통해서 적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협디님. 얼마 전 아이가, 저는 이 주어까지만 읽으면 다음 내용들을 알 것만 같습니다. 아이 자랑하시는 거죠. 학교에서는 가방에서 뭘 꺼내주는데 학교에서 친구들이 써준 편지라고 하더군요. 수업 시간에 과제였던가 봅니다. 편지를 보니 세 명에게서 받았더라고요. 반에서 자기가 제일 많은 편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렇죠. 요즘 학급의 아이들 수가 적어서 세 명에게 받으면 많이 받은 겁니다. 괜스레 제 어깨가 으쓱해지고 아이가 기특했습니다. 그 전에 수학 수행평가 잘 본 것과는 또 다른 기쁨이었죠. 그렇습니다. 공부만 잘하는 게 아니라 사회생활도 잘하니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편지 많이 받았다고 선생님께서 받은 사탕을 자기에게 편지 써준 친구들에게 나눠줬다는 말에 연이어 감동받았네요. 선생님께 상도 받았고 또 이걸 또 아이들에게 베풀었다. 얼마나 또 더 기쁘시겠습니까? 공부하라고 잔소리해 댄 게 미안하기도 하고 그럼에도 잘 자라준 아이에게 고맙다고 말해줘야겠어요 하셨습니다. 이렇게 아들 자랑을 원고지 다섯 장 분량으로 해주셨습니다. 참 자랑이 어려운 세상입니다. 겸손을 강요하죠. 하지만 당신의 방과 음악에서 자랑이 필요하신 분들 이곳으로 오십시오. 저희 당신의 방과 음악에서 주 1회 정도 이 자랑 사연만 모아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아주 사소한 자랑거리도 좋습니다. 사고 싶은 물건이 있었는데

캐롯마켓 뭐 이런 그 중고랜드 뭐 이런 사이트에서 물건을 너무 저렴하게 구매해서 기쁘다, 자랑하고 싶다, 이런 사연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사연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전국 단괌자랑 일라디오 스튜디오에서 실로폰도 좀 빌려봐야 되겠습니다. 우선희 씨, 그를 만나려고 내가 태어난 것만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돌아보면 밉고 화가 났던 날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가장 쉽게 용서하게 되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제게 엄마라고 불러주는 그 사람, 어느새 훌쩍 자라 멋진 성인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소중하고 사랑스럽기만 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계속 그의 엄마이고 싶습니다. 엄마를 걱정해주고 다정하게 살펴줄 때마다 참 많이 감동하지만 엄마는 아직 괜찮습니다. 앞으로도 오래오래 괜찮고 싶습니다. 엄마의 한쪽 어깨쯤은 평생 편히 기댈 수 있게 해주고 싶거든요. 군대에서 곧 첫 휴가 나오는 아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음악이 있습니다. 에디트 피아프의 사랑의 찬가입니다. 녹음해서 들려줄 생각이라 날짜는 충분히 기다려봅니다. 기쁜 어느 날 꼭 들려주세요 하셨는데, 오늘 꼭 듣고 계시고 녹음도 하셨어야 되는데 저희가 다시 듣기가 없어서 조금 걱정이 되긴 합니다만, 아무튼 우선희 씨, 예, 또 김은영 씨와 조금 다른 그런 아들 자랑과 사랑을 동시에 보여주셨습니다. 뭐 자식 키워보면 아시겠지만 부모는 평생 짝사랑입니다. 자식 짝사랑. 자, 오늘은 이 노래가 아닌 연주로 우리 우선희 씨의 신청곡 보내드리겠습니다. 임 알라무, 사랑의 찬가, 고티에 카피송의 첼로, 주롬 듀크로의 피아노, 파리 최인보 오케스트라입니다.

우선희 씨의 아드님 군대 제대까지 건강하시기를 바라면서 신청곡 사랑의 찬가, 고티에 카피송의 첼로, 제롬 디크로의 피아노, 파리 체인보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보내드렸고요. 바로 이어서 엘가의 에니그마 변주곡 중에 제9변주 님로드, 도미닉 밀러의 기타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이어지는 순서는 밤의 한 페이지입니다. 오늘은 수지 크립스가 엮은 걷기의 즐거움 중에서 엘리자베스 베럿 브라우닝의 한 페이지 만나보겠습니다.

걷기의 말들을 모은 모음집입니다. 수록작가 중 엘리자베스 베럿 브라우닝은 19세기 영국 빅토리아 시대에 엄청난 인기를 누렸던 시인입니다. 남편인 로버트 브라우닝 역시 시인이었죠. 그 시인 남편에 대한 사랑을 노래한 시의 한 구절, 내가 당신을 어떻게 사랑하냐구요는 지금도 가장 많이 사랑받는 명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걷기의 즐거움에 부분 인용된 그녀의 작품은 오로라리입니다. 오로라리는 시이기도 하고 소설이기도 한 운문소설입니다. 여성에 대한 사회적인 차별에 도전하는 여성 예술가 오로라 리를 그린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운문 소설이었죠. 책 속 인용 부분에서 오로라 리는 야외 정원을 걷는 중입니다. 그 걷기는 어떤 고난에도 예술가로서 당당히 끝까지 나아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 의지로 나뭇잎 월계관을 만들어 스스로에게 씌우려는 중이죠. 그런 그녀와 함께 걷는 마음으로 한 페이지를 읽어봅니다.

그날 나는 즐거웠다. 6월은 내 마음속에 있었다. 수많은 나이팅게일이 모두 어둠 속에서 노래하고 갓 피어난 장미봉우리는 더 붉어졌다. 나는 아주 젊고 아주 강하고 신앙이 확고했다. 너무나 즐거워서 현명함을 선택할 수 없었다. 그리고 20살이지만 어린 시절로 돌아가 유치하게 농담하는 기분으로 다시 그 시절을 보고 작별을 고하고 싶었다. 그런 환상적인 분위기에서 나는 아침 일찍 보닛 모자끈을 낚아챌 시간조차 없이 빨리 나왔다. 하지만 이슬의 가운이 젖은 상태로 잔디밭을 가로질러 초록색 길을 지나 씩씩하게 아까시나무 덤불 사이로 갔다. 야외에서 환상을 마음껏 펼치고 내 생일을 축하하는데 아주머니가 깨워 꿈이 깼다. 꿀벌이 자기네끼리 윙윙대듯 나는 계속 중얼거렸다. 가장 가치 있는 시인들이 죽어서 하얀 해골이 될 때까지 왕관을 쓰지 못한다. 그리고 내가 엄청난 고난을 겪고도 실패하지 않는 사람임을 증명하지 못하면 나 역시 틀림없이 그런 시인이 될 것이다. 그래서 내 이마가 단테의 이마처럼 마비되어 나뭇잎의 부드러운 자극을 못 느끼게 되기 전에 실제로 영광을 누리겠다는 뜻은 아니고 그 느낌을 알기 위해 장난으로 오늘 나뭇잎 관을 만들어 쓴 듯 어떠리.

철학자, 화가, 문인들, 예, 모두가 또 걷고 산책하는 것을 많이 즐겼는데요. 그 이유들을 좀 더 깊이 알 수 있게 해주는 책. 밤의 한 페이지 오늘은 수지 크립스가 엮은 걷기의 즐거움 중에서 엘리자베스 베럿 브라우닝 편의 한 페이지 만나봤습니다. 함께 들으신 곡은 Walk With Me였습니다. 로빈 스필버그의 피아노였습니다. 이어서 요한 슈트라우스 2세의 사랑하고 마시고 노래하라 작품 333 보내드립니다. 알반 베르크 4중 주단입니다.

그 하스트틸드 노자무, 프랑스의 전설적인 싱어송라이터죠. 샤우드레네의 음악이었습니다. 아마 리사 오노의 영어 버전 곡 I Wish You Love 기억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원곡입니다. 오늘은 브라질의 여성 보컬 호자 바수스와 프랑스령 기아나 출신의 싱어송라이터입니다. 앙리 살바도르 듀엣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이 곡은 3636번 신청곡이었습니다. 당신은 나의 영혼, 나의 심장, 당신은 나의 기쁨, 나의 고통. 프리드리히 리케르트 시 중에서 우리의 사랑에 무엇이 남아있나요? 가 인용된 음악입니다. 아름답고 조용한 밤이네요. 이 시간에 꼭 듣고 싶어서 신청합니다. 김윤주 씨 덕분에 리사 오노의 I wish you love의 원곡이 있다는 것도 아신 분들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김윤주 씨 고맙습니다. 핸드폰 뒷번호 4967번 새싹이십니다. 멋진 저음 상엽 DJ님, 제가 북유럽은 가본 적이 없지만 이 곡을 들으면 마치 오로라가 떨어지는 노르웨이의 어느 숲에 누워있는 것 같은 느낌의 곡을 신청합니다. 그리고의 피아노 협주곡 A단조 2악장을 당밤을 듣는 분들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하셨습니다. 북유럽은 뭐 못 가보신 분들도 당연히 계시고, 사는 게 힘들고 바쁘고 또 어려워서 엄두를 못 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음악으로는 어디든 갈 수 있고, 사실 여행보다 상상이 더 아름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북유럽으로 함께 가시죠. 1975년도의 북유럽입니다. 당시 레코딩으로 그리고의 피아노 협주곡 A단조 작품 16중의 2악장 아다지오, 스비아틀라프 리터의 피아노, 로브로폰 마타치치가 지휘하는 몬테카를로 국립 오페라 오케스트라입니다.

시원한 서늘한 북유럽의 기운을 느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1975년에 레코딩된 그리그의 피아노 협주곡 A단추 작품 16 중에서 2악장 아다지오, 스비아투슬라프 레이터의 피아노, 로브로폰 마타치치가 지휘하는 몬테카를로 국립 오페라 오케스트라였습니다. 비발디의 오보 협주곡 F장조 리용번호 456, 라르고 알레그로 프레스토 전악장입니다. 닐백의 오보, 네빌 마리노가 지휘하는 아카데미 오브 세인트 마틴 인 더 필스입니다.

비발디의 오보 협주곡 F장조 리용번호 456, 닐 블랙의 오보, 네빌 마리너가 지휘하는 아카데미 오브 세인트 마틴 인 더 필스의 연주였습니다. 이번에는 이탈리아의 싱어송라이터 주케로의 음악 준비했습니다. 미제레레, 1992년도 이탈리아 모데나 파바로티의 친구들 실황 앨범 중에서 골랐습니다. 루치아노 파바로티와 주케로가 함께합니다.

이탈리아의 싱어송라이터 루치오 달라의 카루소, 알도 로마노 사중주단이었고요. 그 전에 들려드린 음악, 주케로의 미제레레, 루치아노 파바로티와 주케로가 함께했습니다. 이어진 곡은 김정현 씨의 신청곡, 나이트 스카이입니다. 존 윌리엄스가 함께하는 그룹, 스카이의 연주입니다.

김정현 씨의 신청곡 스카이의 나이트 스카이 들으셨습니다.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31번 A플랫 장조 작품 110 에밀 글렐스의 피아노 연주로 전해드리면서 수요일 밤 당신의 밤과 음악 오늘 순서 마칩니다. 제작의 안종호, 작가 김경미, 저는 이상협이었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고대에서 유래한 것으로 전해지는 믿음이 있습니다. 왼손 약지에서 심장까지 이어지는 특별한 정맥이 있다. 이 정맥은 라틴어로 흔히 베나 아모리스, 사랑의 정맥이라 불렀습니다. 심장이 사랑의 중심이라고 믿었던 시대였기에 사람들은 사랑의 맹세를 상징하는 반지를 왼손 약지에 끼기 시작했죠. 이후 그 같은 정맥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밝혀졌지만 사람들은 왼손 약지에 반지를 끼는 관습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건 사랑하는 두 사람의 마음이 심장으로 이어진다는 믿음이었겠죠. 그리고 심장과 이어진 사랑의 손가락이라는 아름다운 상징과 전통을 버리고 싶지 않았던 거고요. 사랑의 정맥, 베나 아모리스는 사랑을 설명하기 위해 인간이 만들어낸 가장 아름다운 상징 가운데 하나일 겁니다. 사랑은요, 그렇게 사실이 아닌 이야기까지 믿으면서 지켜온 것이구나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랑을 지켜내기 위해 이런 이야기를 만들어온 사람들이고 말이죠.

6월 17일 수요일입니다. KBS 클래식 FM 노래의 날개 위에 19세기 독일 리트로 문 열었습니다. 로베르트 슈만의 연가곡이죠. 1840년 일명 가곡의 해에 만들어진 샤미소에 씨의 곡을 붙인 작품 여인의 사랑과 생애 작품 번호 42 중에서 네 번째 곡이었습니다. 내 손에 끼워준 반지. 사랑하는 연인에게 약혼 반지를 받고 이 경이로움과 벅찬 행복을 느끼는 여성의 감정을 노래하고 있어요. 내 손가락에 낀 작은 금반지요. 내가 경건하게 입 맞추고 눈물로 적십니다. 메조소프라노 발트라우트 마이어, 게라르트 오피치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한 수요일 노날 첫 곡이었습니다. 오늘 오프닝에 딱 들어맞는 노래였네요. 이 사랑의 정맥 이야기를 했는데요. 뭐 사랑을 설명하기 위해 인간이 만들어낸 가장 아름다운 상징 가운데 하나. 또 이 노래가 아닐까 싶어요. 사랑을 지켜내려는 마음이 없었다면 이 주옥 같은 노래들이 탄생할 수 있었을까요? 이번엔 사랑을 노래한 스코틀랜드 민요 들어보시죠. 베토벤이 편곡했습니다. Behold my love, how green the groves. 보라 내 사랑아, 숲이 얼마나 푸른지. 사랑하는 이어 숲은 얼마나 푸른지. 온화한 바람이 꽃들을 깨우고 그대의 찰랑거리는 머리카락을 흔들어 놓네. 소프라노 일레인 우즈와 마리톤 리처드 살터의 하모니입니다.

스코틀랜드 민요 두 곡 이어서 만나봤습니다. 방금 들으신 노래는 요제프 하이든이 편곡한 작품이었어요. Please Lies on Mine, Bassline. 조용히 흐르거라, 시냇물아. 바리톤 디트리 피셔 디스카우의 음성으로 보내드렸고요. 먼저 전해드린 스코틀랜드 민요, 베토벤이 편곡했습니다. 보라 내 사랑아, 숲이 얼마나 푸른지. 소프라노 일레인 우즈와 바리톤 리차드 살터가 함께 불렀습니다. 19, 20세기 스페인 작곡가 에니케 그라나도스의 작품 준비하고 있습니다. 스페인의 화가 고야의 그림에서 영감을 받아 만든 모음곡이죠. 고에스카스 중에서 네 번째 곡 게하스 올라 마하이 엘 루이사니어르 마야와 나이팅게일 감상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연인을 기다리는 이 마하의 애절한 노래와 또 나이팅게일의 지저귐이 어우러지는 곡인데요. 이 작품이 큰 성공을 거두면서 그라나도스는 동명의 오페라도 작곡했다고 하네요. 소프라노 케이트 로얄, 에드워드 가디너가 지휘하는 아카데미 오브 세인트 마틴 인 더 필즈의 연주입니다.

스페인 민속 무곡 리듬을 바탕으로 한 에니케 그라나도스의 작품들이었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안달루시아 지방 집시들의 춤에서 영감을 받았다 그래요. 안달루사. 테너 루벤 아모레띠, 마르크 반띠용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했습니다. 이 관능적이면서도 참 이국적인 분위기가 매력적이죠. 먼저는 모음곡 고에스카스 중에서 네 번째 곡 마야와 나이팅게일 야상곡이었습니다. 소프라노 케이트 로얄이 불렀고요. 에드워드 가디너가 지휘하는 아카데미 오브 세인트 마틴 인 더 필즈의 연주였습니다.

컨트리 음악의 고전이죠. 테네시 왈츠. 테네시 왈츠에 맞춰서 함께 춤을 추다가 그만 친구에게 연인을 빼앗긴다는 슬픈 가사의 노래입니다. 실은 난 그날 밤과 테네시 왈츠를 또렷이 기억하죠. 이제서야 얼마나 소중한 걸 잃었는지 알게 됐어요. 그래요, 아름다운 왈츠가 연주되던 그날 밤 난 내 사랑을 잃어버렸죠. 아프도록 아름다운 테네시 왈츠요. 이 잘못된 만남이 생각나는 노래. 오늘은 캐나다의 재즈 가수 홀리콜의 음성으로 함께했습니다. 이번엔 19세기 프랑스 작곡가 조르주 비제의 오페라 준비하고 있습니다. 실론섬, 그러니까 지금의 스리랑카를 배경으로 하는 이국적인 분위기의 작품이죠. 진주 조개잡이 중에서 두 곡의 아리아 감상하시겠습니다. 먼저 레일라의 노래 오 디베 브라마, 오 브라만 시니어. 이 바다로 나가는 진주 조개잡이들이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브라마 신을 향해서 폭풍우를 가라앉혀달라고 안전을 기원하는 노래입니다. 이어서 나디르의 로망스까지 감상하시겠습니다. 즉 허와 앙땅드 앙코, 귀에 남은 그대 음성. 마을의 새로운 여사제가 얼굴은 가렸지만 예전에 사랑했던 여인 레일라의 음성임을 알아차리면서 옛 추억을 회상하는 노래입니다. 소프라노 일레아나 코트르바슈, 테너에는 알랭 반조, 조르주 프레트르가 지휘하는 파리 국립 오페라 극장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의 연주입니다.

조르지비제 오페라 진주 조개잡이 중에서 두 곡의 아리아 이어서 만나봤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나디르의 로망스였어요. 귀에 남은 그대 음성. 먼저는 여사제 레일라가 부르는 오 브라만 신이요. 소프라노 일레아나 코트르바슈, 테너에는 알랭 반조, 조르주 프레트르가 지휘하는 파리 국립 오페라 극장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의 연주였습니다. 영가 이어드릴게요. Swing Low, Sweet Chariot. 낮게 흔들리는 마차. 이 마차는 천국으로 가는 마차죠. 이 고단한 현실 속에서 구원을 갈망하는 마음을 담은 노래입니다. 소프라노 레온타인 프라이스, 러스트 칼리지 합창단의 하모니입니다.

두 곡의 연가 이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 윌리엄 헨리 몽크의 Abide With Me, 저와 함께 하소서. 테너 스튜어트 버러우즈, 암브로시안 싱어지의 하모니로 함께 했고요. 먼저는 낮게 흔들리는 마차였습니다. 소프라노 레온타인 프라이스가 불렀고요. 러스트 칼리지 합창단의 하모니가 함께 했습니다. 클래식 천일야화로 이어집니다.

음악을 사랑한 극작가 가운데 셰익스피어가 있습니다. 그의 작품 속 대사와 지문에서 음악을 사랑한 셰익스피어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베니스의 상인 오막 1장에서는 베니스의 젊은 신사 로렌조가 사랑하는 제시카와 함께 달밤의 음악을 들으면서 말하죠. 사납게 날뛰는 가축이나 길이 안 든 망아지도 피가 끓어 미친 듯이 뛰고 큰 소리로 울어댈 때가 있죠. 그런데 나팔 소리나 어떤 음악이 들려오기만 하면 그 동물들이 순식간에 움직임을 멈추고 사납던 눈빛까지도 온순하게 바뀝니다. 이것이 바로 상쾌한 음악의 힘입니다. 그래서 옛 시인들은 하프의 명수 오르페우스가 나무와 돌은 물론 강물까지 움직였다고 전했죠. 아무리 목석처럼 완고하고 거칠게 날뛰는 사람이라도 음악 앞에서는 잠시나마 감동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반대로 마음속에 음악이 없는 사람, 달콤한 화음에 전혀 움직이지 않는 사람은 배신과 음모, 강도질 같은 일에나 어울릴 뿐입니다. 그런 사람의 정신은 밤처럼 둔하고 감정은 어둠의 신 에레보스처럼 캄캄하죠. 난 그런 사람을 믿지 않습니다. 마음속에 음악이 없는 사람은 믿을 수 없다. 베니스의 상인을 통해 널리 알려진 셰익스피어의 음악 찬가죠. 대사와 지문뿐 아니라 셰익스피어는 실제로 무대에 노래 장면을 넣었는데요. 뜻대로 하세요 오막 3장에 결혼을 앞둔 어릿광대 터치스톤과 시골 처녀 오드리가 아덴 숲에서 이야기합니다. 내일은 기쁜 날이야 오드리. 우리 내일 결혼하잖아. 저도 진심으로 기다리고 있어요. 남의 아내가 되고 싶어하는 마음이 꼭 나쁜 욕심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기 추방당한 공장님의 시동 둘이 오네요. 반갑습니다 정직한 신사 어르신. 정말 잘 만났네. 자 여기 앉게. 그리고 노래 한 곡 해보게. 알겠습니다. 가운데에 앉으세요. 그럼 바로 시작하죠. 헛기침하고 침 뱉고 목이 쉬었다는 둥 이런저런 변명으로 서론만 길게 끄는 못난 가수 흉내는 빼고 말이죠. 그래 바로 합창으로 가자. 마치 한 마리 말을 함께 타고 가는 두 집시처럼 말이야. 시동 두 사람이 노래

합니다. 연인과 그의 아가씨가 푸른 보리밭을 지나가네. 봄날이지. 결혼하기에 가장 좋은 때. 새들이 노래하네. 연인들은 봄을 사랑하네. 호밀밭 사이에 예쁜 시골 연인들이 누워있네. 봄날이지. 결혼하기에 가장 좋은 때. 그때 그들이 이런 노래를 부르네. 인생이란 꽃처럼 잠깐이구나. 봄날이지. 결혼하기에 가장 좋은 때. 그러니 지금 이때를 놓치지 마라. 사랑은 바로 지금이 한창이니. 봄날이지. 결혼하기에 가장 좋은 때. 셰익스피어가 이렇게 무대에 심어둔 노래의 텍스트들은 멜로디가 붙어서 노래로 남곤 했습니다. 희곡에 등장하는 노래의 텍스트에 곡이 붙는 건 그 시대 연극 관행상 매우 흔한 일이었죠. 그렇게 노래로 남은 셰익스피어 작품 중 하나. 그와 동시대에 활동한 작곡가 토머스 몰리의 영국 르네상스 시대 가곡으로 알려진 연인과 그의 아가씨, It was a lover and his last입니다. 이 노래가 바로 뜻대로 하세요 음악 3장에 셰익스피어가 심어둔 노래 텍스트에 붙여진 작품입니다.

입니다. 테너 존 엘비스의 음성, 스티븐 스톱스의 류트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이 같은 가사에 19, 20세기 영국 작곡가 로저 퀼터가 또 곡을 붙였습니다. It was a lover and his loss. 이 곡으로 마무리 짓습니다. 소프라노 펠리스틸롯, 메조소프라노에는 앤 머레이, 그레이엄 존슨의 피아노 연주로 인사드립니다. 내일 4시에 뵙죠. 고맙습니다.

클래식을 더 가까이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삶을 풍요롭게 누리는 시간을 고대 그리스인들은 스콜레라고 불렀습니다. 노동에서 잠시 벗어나 세상을 생각하고 철학을 논하고 대화를 나누던 여유로운 시간을 의미했죠. 학교를 뜻하는 스쿨은 바로 이 스콜레에서 나왔습니다. 고대인들에게 배움은 의무가 아니라 여유로운 특권이었고 공부는 삶을 더 깊이 즐기기 위한 유쾌한 놀이였다고 할 수 있죠. 그러니 학교란 원래 무척 즐거운 곳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좋아서 배우고 익히는 사람들의 모습은 늘 반짝반짝 빛납니다. 좋은 책을 읽고 아름다운 음악으로 영혼을 헹구고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자신만의 여유를 만드는 사람들. 일과 상관없이 정말 좋아서 몰입하는 나만의 공부 하나쯤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정말 행복한 사람일 거라는 생각도 드네요. 세상의 모든 음악이 그런 분들이 모이는 스콜레가 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음악 전기현입니다.

6월 17일 수요일 KBS 클래식 FM 세상의 모든 음악원을 첫 곡 영화 암스트롱 OST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최초로 달에 상륙한 닐 암스트롱의 일대기를 그린 영화였죠. OST에서 Learning to Fly라는 곡 전해드렸어요. 존 윌리엄스의 오리지널 스코어였고요. 이어드린 곡은 영화 Shall We Dance 일본 원작 영화 Shall We Dance OST에서 Shall We Dance였습니다. 뮤지컬 왕과 나의 유명한 넘버죠. 이 곡을 요시카츠 수오가 편곡했고요. 오누키 타에코의 목소리로 전해드렸습니다. Shall We Dance OST에서 들으셨어요. 지금 KBS 콩 애플리케이션과 KBS 클래식 FM 유튜브 공식 채널을 통해서 보이는 라디오로 스트리밍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새음에 보이는 라디오는 내일 목요일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사연과 신청곡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청취자 참여 게시판이 있습니다. 그곳에 남겨주시고요. KBS 콩을 통해서도 보내실 수 있고요. 문자 메시지도 가능합니다. 샵 9310인데요. 짧은 문자 50원, 사진 첨부 가능한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이번에는 비틀스의 곡이죠. Blackbird 이 곡을 안네소피 폰 오터, 메조소프라노죠. 그녀가 피아니스트 브렛 멜다우와 함께 작업한 음반이 있었습니다. Love Songs라는 음반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 Blackbird를 전해드리죠.

두 곡을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Like a Sad Song이었어요. 슬픈 노래처럼 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존 덴버의 노래였습니다. 원래 이 곡이. 이 곡을 클레어 레인이 노래했고요. 제임스 골웨이의 플루트 연주가 함께했습니다. 이 두 음악가가 함께한 Sometimes When We Touch라는 음반에서 몇 곡 자주 전해드리죠. 그 음반에 수록된 Like a Sad Song이었습니다. 그 전에 먼저 들으신 곡은 비틀스의 블랙버드를 메조소프라노 안네 소피 포노터가 노래했고요. 브래드 멜다우의 피아노 연주가 함께했습니다. 8260번 쓰시는 분, 세상의 모든 음악은 저에게 다정한 스콜레가 되어주고 있어요. 학원에서 막 돌아와서 오프닝을 놓친 아이들에게 다시 들려줘야겠어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오늘도 오프닝부터 처음부터 함께 하셨어요. 많은 분들처럼 말이죠. 고맙습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곡은 신지철 씨께서 정하신 곡입니다. 70년대에 들었던 것 같은데 비창을 토대로 만든 클래시컬한 팝송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저는 찾을 수가 없어서 답을 구합니다 라고 문의를 해주셨나요? 어떤 팝송이었을까? 네, 우선 클래시컬한이라는 힌트를 토대로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8번 비창의 2악장 선율로 만든 데미스 루소스의 노래가 있어서 준비했고요. 아마도 비창 2악장으로 만든 팝송으로 제일 유명한 건 루이스 터커의 미드나잇 블루가 아닐까 싶은데 그 곡은 이 전자사운드 편곡이라서 클래시컬하게 느껴지진 않았을 것 같고요. 70년대에 발표됐던 클라우디오 발리오니의 깐소네도 있었죠. 인테르루디오라는 간주곡이라는 곡도 있었는데 이 곡 역시 베토벤의 비창 2악장을 모티브로 해서 만든 곡이었죠. 그래서 두 곡을 이어서 전해드리죠. 데미스 루소스가 노래하는 In My Dreams 그리고 클라우디오 발리오니의 인테르루디오 이렇게 두 곡 이어드립니다.

두 곡을 이어 전해드렸습니다.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8번 C단조 작품 번호 13 비창의 2악장을 모티브로 해서 만든 곡들이었어요. 방금 들으신 곡 이탈리아의 가수 클라우디오 발리오니가 노래한

인테르루디오 간주곡이라는 곡이었고요. 그 전에는 데미스 루소스, 그리스 출신의 가수죠. 프로그레시브 록밴드 아프로디테스 차일드에서 베이스와 베이스 기타와 보컬을 맡았던 데미스 루소스의 In My Dreams 먼저 들으셨습니다. 3860번 쓰시는 분, 남편과 10년 전 결혼 준비하며 들었던 라디오인데 지금은 아이 둘의 엄마 아빠입니다.

둘이 길에서 라디오 듣네요. 라고 오붓하게 함께하고 계시네요. 3860번 쓰시는 분, 행복한 저녁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8858번 쓰시는 분께서 문자로 청하신 곡입니다. 난생 처음 신청해봅니다. 라고 하셨어요. 제목을 적어주셨는데 살짝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그렇죠? 아마도 이 곡을 신청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프란스 레하르의 오페레타 미소의 나라 Das Land der Lächelns라는 미소의 나라라는 제목의 오페레타인데요. 여기서 미소의 나라는 중국을 의미하지요. 그 가운데 그대는 나의 모든 것이라는 곡을 전해드리죠. 스춘의 아리아인데요. 이 곡을 테너 프리츠 분덜리히의 노래 칼 미할스키가 지휘하는 스튜디오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전해드립니다.

차이콥스키의 발스 스케르초, 왈츠 스케르초 C장조 작품 번호 34였습니다. 바이올린과 오케스트라를 위한 곡으로 썼죠. 이 곡 이짝 펄만의 바이올린, 그리고 유리 테미르카노프가 지휘하는 레닌그라드 필하모닉의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그 전에 먼저 들으신 곡은 프란츠 레하르의 오페레타 미소의 나라 가운데 그대는 나의 모든 것, 라는 곡, 프리츠 분델릭 테너 가수의 노래, 그리고 칼 미칼스키가 지휘한 스튜디오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승현 전 9496님, 전승현님이네요. 유튜브로 보이는 라디오 함께 하시면서 운전 중이라 라이브로 라디오도 그냥 켜두는데 음악 참 좋네요 라고 운전 중에 함께 하셨네요. 함께 하고 계시네요.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세상의 모든 음악 청취자를 위한 책 선물 준비되어 있습니다. 독자의 감각을 깨우는 책을 슬로건으로 예술 문화 분야의 다양한 책을 만들고 있는 도서출판 클로브의 두 권의 신간을 묶어서 풍성하게 준비했습니다. 먼저 클래식 음악을 쉽고 편하게 소개해온 음악작가 김태용의 신간 영화관에서 듣는 클래식입니다. 오케스트라 지휘자를 다룬 최신 영화 타르, 그리고 세계를 뒤흔들었던 OTT 드라마 오징어 게임부터 영화 원더우먼, 더 배트맨, 블랙미러 같은 액션 영화까지 영화에서 특별한 장면을 만들었던 클래식 음악들을 찾아내서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상징까지 설명해 줍니다. 30편의 작품에서 깊은 인상을 남긴 클래식을 찾아 들을 수 있는 책, 영화관에서 듣는 클래식과 함께 고전 미술도 즐길 수 있는 책을 한 권 더 준비했습니다. 프랑스 국가 공인 가이드로 활동해온 작가 이혜준의 신간 화가들의 미술관입니다. 모네, 듀샹, 피카소와 같이 세상을 바꾼 거장들도 미술관에서의 배움을 통해 성장했죠. 이들은 루브르 박물관의 어떤 작품 앞에서 멈춰 섰을까요? 시대를 초월해 영감을 주고받은 선후배 예술가들의 작품을 나란히 놓고 감상해보는 흥미로운 감상법을 제시하는 책, 화가들의 미술관도 드립니다. 요즘 영상 작품에서 클래식 음악을 발견하는 책과 루브르 박물관의 고전 미술에서 서양 미술사의 흐름을 읽는 책, 이 두 권을 묶어서 즐기실 수 있는 선물을 우리 애청자 10분께 선물하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음악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선물방에 이벤트 신청 게시판에 진심이 담긴 신청의 글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당첨자 10분은 다음 주 월요일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오늘의 뮤직 인사이드 이어드리죠.

서툴지만 이런저런 그림을 그리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며칠 전엔 약간 클래식한 소파가 있는 어느 집을 인테리어 잡지에서 보게 됐다고 하는데 왠지 그 의자를 그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아마추어답게 너무 고민하지 않고 그렸더니 여전히 좌우 대칭도 맞지 않고 이곳저곳 서툰 흔적이 역력했다고 하지요. 하지만 작은 의자 하나를 완성한 것이 기분 좋았고 또 그 의자를 그리는 잠깐의 시간 동안 이런저런 생각을 떨치고 마음이 고요해지던 것이 좋았다고 합니다. 그는 자신의 SNS에 이 의자 그림을 올렸고 너무 열심히 사느라 번아웃을 겪는 친구에게 이 의자를 보내주고 싶다고 썼습니다.

다음 날 그는 깜짝 놀랐다고 하지요. 자신의 SNS에 여러 개의 메시지가 남겨 있었는데 나도 이 의자를 힘들어하는 친구에게 보내주고 싶다. 이 그림을 동료에게 보내도 되겠느냐. 나도 이 의자에 몸을 깊이 묻고 쉬고 싶다. 그런 메시지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림이 놀랍도록 잘 그려진 것도 아니었고 자신의 SNS가 많은 사람이 팔로우하는 것도 아니었는데 서툰 솜씨로 그린 편안해 보이는 의자 하나가 그려져 있다는 것 때문에 그리고 그 의자를 번아웃을 겪는 친구에게 보내주고 싶다는 이야기 때문에 사람들이 반응한다는 것이 놀라웠다고 합니다. 사실 놀랍다기보다는 약간 슬펐다고 하더군요. 번아웃을 겪는 주변 사람이 이렇게나 많구나. 새삼스럽게 확인하는 것 같았다고 하죠. 우리 곁에 가구 중에 의자만큼 이야기가 많은 가구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앉았던 의자의 추억은 생각보다 아주 오래 가지요. 의자는 하나의 섬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의자 하나를 갖고 싶은 이유도 그 의자가 우리에게 주어진 소박한 영토이자 외롭고도 빛나는 섬이어서 그럴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해질 무렵에는 의자를 사지 말라는 말이 떠오릅니다. 저녁의 피로와 외로움 속에선 어느 의자인들 편안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뒤에 두고 온 의자는 많고 내 앞에 놓인 의자는 없는 것 같은 고단한 저녁에는 어떤 의자에든 깃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좌우 대칭이 맞지 않는 서툰 그림 속 의자든 길 위의 벤치든 그 의자에 앉아 잠시 섬이 되었다가 다시 뚜벅뚜벅 걸어갈 힘을 회복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뮤직 인사이드 전해드린다고 해놓고 저녁의 쉼표 하나를 전해드렸네요. 오늘은 저녁의 쉼표 하나를 좀 일찍 전해드렸고 뮤직 인사이드는 좀 뒤쪽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의 쉼표 하나에 이어서 전해드린 곡은 마이클 호페의 곡이었어요. 벨라라는 곡이었고요. 배틀을 위하여라는 부제가 붙은 곡이었습니다. 조 파워스의 하모니카 연주가 함께한 마이클 호페의 곡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샹송인데요. 사실 원래부터 샹송은 아니고요. 원래는 민요였는데 그 민요를 바탕으로 밥 딜런이 작사 작곡하고 1964년 3년에 불렀던 곡입니다. 제목이 Don't Think Twice, It's Alright 라는 노래가 원곡인데요. 이 곡에 프랑스의 가수, 샹송 가수 위그 오프레라는 가수가 프랑스어 가사를 붙여서 1960년대에 불렀었습니다. 그런데 이 곡을 오늘은 그 오래전 원곡이 아닌 까를라 브루니와 함께 노래한 듀엣 버전으로 준비했는데요. 지난 2009년에 위그 오프레가 밥 딜런의 곡들을 트랙마다 다 각각 다른 가수와 함께 듀오로 불렀던 듀오 앨범이 있었습니다. 뉴요커라는 음반이 있었는데요. 그 가운데 전해드리죠. 위그 오프레와 까를라 브루니가 함께 노래하는 니 펑스 플루 두 떼 비앙, 더 생각하지 마, 다 괜찮아 입니다.

밥 딜런의 Don't Think Twice, It's Alright를 프랑스어로 노래했습니다. Ni pense plus, tout est bien. 더 생각하지 마, 다 괜찮아 라고 노래했어요. Hugo Offray와 Carla Bruni가 듀오로 함께 노래한 곡이었습니다. 매일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2시간 동안 함께하는 세상의 모든 음악입니다. 새벽 1시부터는 매일 재방송도 전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 17일 수요일 KBS 클래식 FM 세상의 모든 음악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6시 56분입니다.

이 저녁에 참 잘 어울리는 분위기의 곡들이었죠. 방금 들으신 곡 커트 엘링, 미국의 재즈 가수 커트 엘링의 노래 And We Will Fly였습니다. 원래 미국의 재즈 피아니스트 알란 파스쿠아가 작곡한 곡이고요. 하모니카 연주가 귀에 쏙쏙 들어왔죠. 하워드 레비의 하모니카 연주가 함께한 커트 엘링의 And We Will Fly였습니다. 그 전에는 로버트 글래스퍼 트리오, 미국의 재즈 피아니스트 로버트 글래스퍼가 이끄는 트리오의 연주로 Good Morning이라는 곡 전해드렸고요. 이번에는 최정윤 씨께서 청하신 곡입니다. 얼마 전 탱고 특집 덕분에 나흘을 내리 행복하게 하루 종일 6시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보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좋아하는 걸 이야기하면서 빛이 나던 김아람님, 고상지님 두 분의 모습과 화면 넘어 전해지던 스튜디오 분위기까지 참 좋았습니다. 재즈나 록 페스티벌은 있지만 연주로만 이루어진 탱고 페스타는 없는 것 같은데 이때만큼은 탱고 페스타의 문이 열린 느낌이었어요. 끝나버린 아쉬움과 깊은 여운을 담아서 김아람님이 선곡해 들려주셨던 곡을 신청곡으로 남겨봅니다. 소개해 주셨던 모든 곡들이 좋았지만 특히 마지막 날 마지막 곡으로 들려주셨던 이 곡이 가장 마음에 남네요. 곡 설명하시면서 부에노스아이레스 너를 정말 좋아한다 알고 있니? 라는 부분을 해석해 주신 것도 참 좋았습니다. 들려주신 곡들을 담아서 듣고 다닐 때마다 방송했던 그 시간이 두고두고 생각날 것 같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아마 공감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렇죠? 특히 그 월화수 3일 중에서 마지막 날에 마지막 곡으로 전해드렸던 이 곡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네, 최정윤 씨께서 청하신 곡 바로 그 곡 전해드리죠. 울티모 탱고 엔 부에노스아이레스라는 제목의 곡이에요. 부에노스아이레스의 마지막 탱고입니다. 탱고와 함께 걸어온 인생을 한 곡에 담아서 노래했는데요. 나레이션을 했다고 봐야죠. 자신이 작곡한 곡에 후안카 따베라 시인의 시 세지아마 탱고 그것은 탱고라고 불린다 라는 시를 낭송하고 또 노래도 했습니다. 그리고 반도네온까지 연주해 주었고요. 루벤 후아레스의 울티모 탱고 엔 부에노스아이레스 들어보시죠.

세 곡을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아르헨티나의 탱고 기타리스트 아니발 아리아스의 연주였는데요. 그의 음반 보이는 라디오에 띄워놓았습니다. 아니발 아리아스의 기타 연주로 실반도라는 곡을 전해드렸고요. 그 전에 두 번째로 들으신 곡은 루치오 달라의 카루소를 귀에 익은 목소리죠. 메르세데스

그래서 이어폰으로 듣다 보니 삶이 참 풍요롭다 느낍니다 하셨네요. 8137번 쓰시는 분은 다른 프로그램 20년 듣다가 이사 왔어요. 편안하고 좋으네요 라고 하셨네요. 아 반갑습니다. 세상의 모든 음악도 앞으로 20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진성화 씨, 치과의자에 앉아서 덜덜 떨다가 집에 가는 길입니다. 너무 행복한 새 의자에 앉아서요 라고 하셨네요. 치과의자를 벗어나셨네요. 네. 아 그리고 1981 타이토님 보이는 라디오 함께 하시면서 토론토는 아침 6시입니다. 굿모닝이라고 인사를 전해주셨네요. 4시 30분부터 새들이 해 뜬다고 얼마나 소리를 내는지 새벽에 비도 와서 바깥 공기가 참 좋아요 하셨네요. 네, 캐나다 토론토에서 반갑습니다. 네, 자주 와주시길 바라고요. 다음 곡 아침 공기와도 네, 잘 어울릴 것 같네요. 전해드릴 곡이 박혜숙 씨께서 청하신 곡입니다. 아름다운 전원 풍경이 그려지는 이 곡,

교향곡 전원교향곡이에요. 이 곡을 오늘은 피아노 3중주 편곡으로 전해드립니다. 베토벤의 교향곡 6번 F장조 작품 번호 68 전원 가운데 1악장입니다. 시골에 도착하니 깨어나는 유쾌한 기분. 레오니다스 카바코스의 바이올린, 요요마의 첼로, 에마뉘엘 악스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베토벤의 교향곡 6번 F장조 작품 번호 68 전원 가운데 1악장 시골에 도착하니 깨어나는 유쾌한 기분이었습니다. 피아노 3중주 편곡으로 전해드렸는데요. 레오니다스 카바코스의 바이올린, 요요마의 첼로, 그리고 에마뉘엘 악스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평소보다 좀 늦게 전해드리는 오늘의 뮤직 인사이드입니다.

요즘은 영화 제작비가 상상을 초월하는 단위로 투자되는 시대지만 여전히 투박한 진심 하나로 승부하는 작품들이 있습니다. 영화 원스처럼 자신들이 만들고 싶은 영화를 향해 진심을 다해 뛰어들어 성공을 거두는 작품도 있죠. 영화 원스는 1억 원 남짓한 제작비로 단 17일 동안 촬영한 작품이었습니다. 거리 촬영 허가를 받지 못해서 멀리 떨어진 카페나 차 안에 카메라를 숨겨두고 길거리 씬을 촬영했고 전문적인 조명 장비를 갖출 여건이 되지 않아서 오직 자연광에만 의존했다고 하죠. 영화에 나오는 모든 집은 제작진의 친구와 가족들의 방을 빌린 것이었고 널리 알려진 것처럼 주인공들 역시 연기 경험이 거의 없는 뮤지션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진심을 담아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을 잘 해내는 것에 집중했지요. 화려하거나 빛나거나 눈부신 건 없었지만 더블린의 거리에서 노래하는 그와 장미를 파는 그녀의 이야기는 아름다웠습니다. 특히 더블린의 한 악기점에서 그와 그녀가 호흡을 맞춰가던 장면, 완벽하게 조율되지 않은 중고 피아노와 낡은 기타로 부르던 Falling Slowly는 잘 다듬어지지 않아서 더 감동적이었죠. 글렌 한사드와 마르케타 이르글로바의 연주와 노래로 깊은 인상을 남긴 Falling Slowly는 이듬해 아카데미 주제가상을 받았죠. 엄청난 자본과 시스템만이 좋은 영화와 뛰어난 음악을 만들지는 않는다는 걸 입증한 멋진 사례였습니다. 더블린 거리의 악기점에서

가정에서 태어난 곡인 건 맞지만 영화가 촬영되기 전에 먼저 음반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주연을 맡았던 글렌 한사드와 마르케타 이르글로바가 결성한 프로젝트 밴드 The Swell Season의 데뷔 앨범에도 실렸고 글렌 한사드가 이끌던 아일랜드 그룹 The Frames의 앨범에도 수록되었죠. 오리지널 스코어가 아니라는 것 때문에 이 영화를 위해서 만들어진 곡이 아니라는 것 때문에 아카데미 주제가상의 자격을 두고 문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영화의 기획 초기 단계부터 작품을 염두에 두고 함께 만들어진 곡이라는 게 공식적으로 인정되면서 문제가 해결됐죠. 간신히 만들어진 영화, 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충분히 움직였던 영화, 그 영화 속에서 가장 빛나던 장면에 흐르던 곡 Falling Slowly 들어보시죠.

아일랜드 뮤지션 글렌 한사드와 체코 출신의 마르케타 이르글로바가 프로젝트 밴드 더 스웰 시즌을 결성했을 때 글렌의 집에서 함께 쓴 곡 중에 가장 먼저 완성된 곡이 이 Falling Slowly였다고 합니다. 존 카니 감독은 원래 이 곡을 영화의 배경음악으로만 쓰려고 했다죠. 하지만 두 사람이 더블린의 악기점에서 실제로 연주하며 호흡을 맞추는 모습을 보고 이 곡을 영화의 핵심 서사로 삼았다고 합니다. 글렌 한사드는 이 노래를 부를 때 연기를 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실제 관계와 음악적 대화를 그대로 보여줬다고 말했죠. 마르케타 이르글로바도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주제가상을 받았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노래는 우리가 어디에서 왔든 얼마나 작든 상관없이 희망을 버리지 않는다면 서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었습니다. Falling Slowly는 예술적 자유와 순수한 열정이 만든 기적입니다. 마르케타 이르글로바의 수상 소감이 영화 원스를 둘러싼 모든 걸 말해주는 것 같죠. 뮤직 인사이드, 오늘은 영화 원스에 흐르던 주제곡 Falling Slowly에 귀 기울여 봤습니다. 이번에도 영화 원스 OST에서 한 곡 더 준비했는데요. 영화 속에 또 하나의 명장면이었죠. 마음이 흔들리던 여주인공을 향해서 애절하게 부르던 노래 네 마음이 정해진다면 내게 와 라고 노래 부르던 곡입니다. When Your Mind's Made Up 이곡 글렌 한사드와 마르케타 이르글로바가 함께 노래합니다.

두 곡을 이어드렸는데요. 먼저 들으신 곡 영화 Once OST에서 When Your Mind's Made Up 글렌 한사드와 마르케타 이르글로바가 함께 노래했고요. 이어드린 곡 역시 영화 음악이었죠. 클린트 이스트우드 감독 주연 메릴 스트립과 함께한 영화 메디슨 카운티의 달이 OST에서 Doe Eyes, 사랑의 테마를 전해드렸습니다. 이 곡은 레니니 하우스와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함께 공동 작곡했죠. 마이클 랑의 피아노 연주가 함께 했고요. 두 영화 모두 여주인공들이 가정으로 돌아가는 캐릭터들이었죠. 3370번 쓰시는 분, 클래식을 치료삼아 듣고 있어요. 처음으로 참여합니다 하셨네요. 반갑습니다. 오래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8시부터는 서울 롯데콘서트홀에서 열리는 KBS 교향악단의 제827회 정기연주회가 전국에 중계방송됩니다. 안드레스 오로스코 에스트라다의 지휘로 베토벤의 에그몬트 사곡과 차이콥스키의 교향곡 5번이 연주되고요. 쇼팽 콩쿠르 우승자였던 브루스 리우와의 협연으로 차이콥스키의 피아노 협주곡 1번도 들려주니까요. 이어서 많은 청취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음악 지금까지 프로듀서 정혜진, 작가 김미라, 기술 김학석, 진행의 전기현이었습니다. 내일 다시 뵙죠. 고맙습니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명현주명 음반 정만섭입니다. 명현주명 음반 매주 수요일 중심 시간대 집중 감상곡 피아노곡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프레데릭 쇼팽의 스케르초 4곡 전곡을 이보 포고렐리치의 피아노 연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부에는 볼프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교향곡 38번 D장조 퀘르 504 프라하 전학생을 제임스 레바인이 주의하는 위너 필하모니카의 연주 전해드립니다. 명인주명 음반 오늘 첫 곡입니다. 모차르트 시대를 살았던 전기 고전주의의 명인이죠. 얀 크리스텔 바날의 현악 사중주 A장조 작품번호 33의 2번 베네비츠 사중주단의 연주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곡이 클래식이라고 할 수 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정서적으로 대단히 안정돼 있죠. 고전주의의 전형적인 그런 곡이었습니다. 얀 크리지텔 마날의 현악사 중주 A장조 작품 번호 33의 2번 베네비츠 사중주단의 연주 오늘 명연주 명음반 첫 곡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볼프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교향곡 38번 D장조 쾰 504 프라 전악장을 제임스 레베인이 주연한 위너 필하모니카의 연주로 전해드립니다.

모차르트 교향곡 전집으로 따지자면은 제프리 테이트와 함께 명연 중에 명연으로 남을 전곡으로 봤을 때요. 그런 연주입니다. 제임스 레바인의 전집 가운데서 전해드렸습니다. 말년에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지금도 지탄을 받고 있지만 또 연주 측면에서는 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듣게 됩니다. 볼팡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교향곡 38번 D장조 퀘르 504 프라하 전악장을 제임스 레바인이 주연하는 위너 필하모니카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KBS 클래식 FM의 명연주 명음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명연주 명음반 매일 장르별로 집중 감상 곡 정해놓고 해설과 함께 대곡 위주로 음악 들어보고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은 피아노 곡 전해드리는데요. 오늘은 앞서 예고해드린 것처럼 프레드릭 쇼팽의 스케르초 4곡 전곡을 이보 포고렐리치의 피아노 연주로 전해드립니다. 뭐 스케르초라는 단어가 붙은 곡, 제목이 붙은 곡은 다 알려져 있듯이 익살이라는 제목 뜻에 맞게 뭔가 해악이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죠. 하지만 쇼팽의 스케르초를 이런 뜻에서 접근하면 좀 황당한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전혀 다르죠. 쇼팽은 스케르초의 새로운 형식과 내용을 쌓아 올립니다. 이 스케르초라는 말은 농담을 의미하지만 이 쇼팽의 곡들에서는 농담을 느낄 수 없죠. 그래서 이 곡을 들은 슈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 농담이 검은 옷을 입고 돌아다닌다면 참말은 무엇을 입어야 할까? 이렇게 평을 하고 있는데요. 스케르초는 원래 베토벤이 하이든, 모차르트로부터 미누에트를 계승해서 그걸 대신하는 형태로 발전시킨 거죠. 주로 소나타와 교향곡의 3악장에 사용이 됩니다. 그러던 것이 낭만주의 작곡가들에 의해서 계속 발전됐고요. 예를 들면 멘델스존은 그걸 카프리치오적인 것으로 변형시켜서 그 속에 가볍고 우아한 그런 어떤 상상에 찬 감정을 불러넣었습니다. 쇼팽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스케르초를 독립적인 새로운 악곡으로 바꿔놓습니다. 그것들은 쇼팽의 마음속을 가장 적나라하게 토로하는 어떤 독자적인 악곡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그 속에는 우울함과 함께 개인적인 또는 민족적인 반항심이 엿보입니다. 리스트는 쇼팽의 연습곡과 스케르초가 그의 마음의 음울한 면을 가장 잘 피력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의 연습곡과 스케르초의 대부분은 격렬한 분노와 절망감을 표현하고 있는데 그게 때로는 신랄한 빈정거림으로 때로는 완고한 자존심으로 나타난다. 그의 음악이 갖는 이 음울한 측면은 또 다른 측면, 다시 말해서 우아함과 아름다움으로 꾸며진 그의 시적 면만큼 잘 이해되지 않고 사람들의 주의를 끌지도 못한다. 그러나 쇼팽의 개인적인 성격이 이 큰 오해를 불러일으킨 한 원인이었음에 틀림이 없다. 그는 친절하고 예의 바른 인물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부침성 있고 조용하고 항상 쾌활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 뭐 개인적인 인상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네 곡의 스케르초는 일반적인 스케르초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프레드릭 쇼팽의 스케르초 네 곡 1, 2, 3, 4 전곡 이보 포고렐리치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쇼팽 콩쿠르의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마르타 아레리치가 포고렐리치가 입상해서 멀어지자 심사위원직을 박차고 나갔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죠. 그 이후의 연주가 그 모든 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저도 마르타 아레리치가 옳았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프레드릭 쇼팽의 스케르초 4곡 전곡, 이보 포고렐리치의 피아노 연주 전해드렸습니다. 이어서 오늘 마지막 곡, 샤를 마리 비도르의 오르간 교향곡 5번 피날레 토카타죠. 마리 클레르 알랭의 오르간 연주입니다.

프랑스 오르간 악파의 거장 가운데 한 사람이죠. 세자르 프랑크의 뒤를 이었던 샤를 마리 비도르의 곡이었습니다. 오르간 교향곡 5번 피날레 토카타죠. 마리 클레르 알랭의 오르간 연주였습니다. 명인준 병원만 오늘 끝곡이었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정만섭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1FM 방송 클래식 FM입니다. KBS 1FM 방송은 FM 93.1MHz로 하루 24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지표를 세계를 잇다, 내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센터장 하종란입니다.

좋은 방송 밝은 내일 KBS가 잠시 후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제1FM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국악의 향기 아나운서 정지원입니다. 한 제자가 스승에게 물었어요. 책을 읽다가 차를 내려 마셔도 되냐고 말이죠. 스승은 고개를 저으면서 안 된다고 말했는데요. 잠시 후 다른 제자가 준비된 차를 마시면서 책을 읽어도 되냐고 물으니까 당연히 된다고 대답했습니다. 두 제자 다 책도 보고 차도 마시고 싶었지만 순서가 달랐던 거죠. 무엇을 먼저 하느냐에 따라 흐트러질 수도, 그대로 잘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일을 먼저 하실 계획인가요? 작곡 윤선도 씨의 신창렬이 곡을 붙인 어부사시사, 김나리의 노래 정가항당불 소울지기의 코러스가 함께합니다.

이지수가 작곡한 수양산가, 박혜은의 가야금, 최휘선의 양금연주였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은 어부사시사, 김나리의 노래 정강상 불소지개 코러스가 함께 했는데요. 이 두 곡에는 조급함보다 천천히 흐르는 삶의 결이 담겨 있었습니다. 순서를 조금 늦추더라도 마음이 따라갈 수 있는 하루를 보내는 것도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음 편하게 함이 약이라는 말 거짓이 아니니 병을 더 치료하지 않아도 점점 예전 상태가 되네. 술을 마시게 될지 내일 일은 알 수 없어도 우선은 심지 도두고서 옛사람 글이나 읽어야지. 정사는 미리 약속한 듯 항상 줄지어 서 있는데 백발은 쓸고 닦으며 청소할 방도가 전혀 없네. 옛 친구들 몇 년 사이에 반절은 세상을 버렸나니 뜬구름 같은 부귀야 정녕 어떻다고 해야 하리.

고려시대 이곡의 시 병중의 회포를 읊다 였습니다. 마음 편한 게 약이란 말은 중국 시인 소식의 시구를 인용한 겁니다. 병 때문에 한가하게 된 건 별로 나쁘지 않나니 마음 편하게 함이 약이지 다른 처방이 있겠는가 라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이 곡은 옛사람의 글을 읽으면서 병이 아니라 마음에 집중했습니다. 나이가 들어 친구들처럼 언제 떠날지 모르는 세월이지만 뜬구름 같은 부귀 영화가 아니라 마음 다스림을 먼저 생각한 겁니다. 이어서 들을 곡, 배병민 명인의 대금 연주로 듣는 청성곡입니다.

맑고 청아한 대금소리가 깊은 산속 바람처럼 번져가는 곡이었죠. 배병민 명인의 대금 연주로 청성곡 함께 들으셨습니다. 이어서 들으실 곡은요. 복숭아꽃과 백꽃이 흐드러진 풍경처럼 섬세하고 우아한 멋이 담긴 가곡입니다. 남창가곡 평주 삼수대엽 도화 2화 김경배의 노래입니다.

차분한 시조의 아름다움을 천천히 음미하셨기를 바랍니다. 남창가곡 평조 삼수대요 도화 2화 김경배의 노래였습니다. 다음 곡은 선중규 작곡의 최옥삼류 가야금산조 협주곡 확산현의 울림입니다. 장서연 김수현과 여러분의 가야금 정준호의 소리북 도현의 팀파니 연주로 함께 하시죠.

가야금 선율이 넓게 퍼져나가며 웅장하면서도 섬세한 울림을 만들어낸 작품이죠. 선중규 작곡, 최옥삼류 가야금 산조 협주곡, 확산 현의 울림. 장세현 김수현과 여러분의 가야금, 정준호의 소리부, 도현의 팀파니로 함께 감상하셨습니다.

12곡이 전한다고 해서 12이란 말이 붙은 전통 노래가 있습니다. 12가사와 12잡가인데요. 오늘은 이 가운데 12잡가 소춘향가를 전해드립니다. 사설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춘향의 거동 봐라. 왼손으로 일광을 가리고 오른손 높이 들어 저 건너 중림 보인다. 판소리 춘향가의 한 대목을 재구성한 겁니다. 춘향이가 이도령에게 자신의 집을 알려주는 장면인데요. 왼손으로 햇빛을 가리고 오른손으로는 대나무 숲을 가리켰습니다. 또 이런 사설이 있습니다. 노방의 심해 고후 과요, 문전의 학종선생 류라. 중국 당나라 신 왕유의 시를 인용한 것으로 춘향집 길가엔 오이가 심어져 있고 문 앞엔 버드나무가 있다는 말입니다.

시비잡가 소춘향가에서 춘향이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살인문 안에 삽살이 앉아 먼 산을 바라보며 꼬리치는 저 집이오니 황혼의 정령이 도라를 오소 떨치고 가는 형상 사람의 간장을 다 녹이느냐. 간장은 간과 창자로 마음을 비유하는 말입니다. 춘향이가 이몽룡에게 해가 질 무렵에 자신을 찾아오라고 하니까 이몽룡은 빨리 가고 싶어서 애가 타는 거죠. 그래서 다음 사설에선 1월 무정 더덥다고 합니다. 해와 달이 뜨고 지는 사정이 사람의 마음과 상관없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어지는 마지막 사설입니다. 오는 눈물바다 내면 배도 타고 가련나는 지척동방 천리로다. 바라를 보니 눈에 암암. 눈앞에 아른거리는 춘향집이 거리는 가까운데 천리만큼 멀게 느껴집니다. 그럼 시비잡가 소춘향가를 강효주의 소리와 이동훈의 해금 연주로 만나보시죠.

12집가 소춘향가 강효주의 소리와 이동훈의 해금 연주였습니다. 무엇을 먼저 하느냐에 따라 같은 시간도 전혀 다르게 흘러갑니다. 해야 할 일만큼이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언제나 중요하죠. 오늘 마지막 곡은 Better Than 구근이의 애트의 연주 보내드릴게요. 지금까지 국악의 향기 아나운서 정지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새아침의 클래식 아나운서 김지윤입니다. 오늘은 르네상스 시대 음악으로 시작합니다. 오를란도 디 라소의 샹송 사랑 오 사랑 나에게 평화나 휴전을 다오 사랑의 고통을 전쟁에 비유한 곡인데요. 콘라트 융헤넬이 이끄는 칸트 스쿨린이 노래합니다.

르네상스 시대 작곡가 오를란도 디 라소의 사랑 오 사랑 나에게 평안의 휴전을 다오 콘라트 융헨을 이끄는 칸트스 쾰른이 전해드린 오늘 아침 첫 곡이었습니다. 바흐의 건반곡 이어서 만나보시죠. 프랑스 모음곡 4번 이플랫 장초 바흐 작품 번호 815번입니다. 알르망드로 시작해서 쿠랑드, 사라방드, 가보트, 에어 지금까지 전곡을 오늘은 주샤오메이의 피아노 연주로 준비했습니다.

요한 제바스찬 바흐의 프랑스 문곡 4번 E플랫 장조 작품 815 전곡 감상하셨습니다. 연주에는 피아니스트 주샤오메였습니다. 계속해서 비발디의 바순 현 콘티노를 위한 협주곡 F장조 리용번호 489 준비했습니다. 알레그로, 라르고, 알레그로의 전악장이고요. 데니 본드의 바순 연주, 크리스토퍼 호구드가 지휘하는 아카데미 오브 앤션트 뮤직이 함께 전해드립니다.

소중한 하루의 기분 좋은 시작. KBS 클래식 FM 새 아침의 클래식. 6월 18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새 아침의 클래식 이번엔 아르칸젤로 코렐리의 바이올린 소나타 F장조 작품 5회사 듣겠습니다. 1악장 아다지오, 2악장 알레그로 아다지오, 3악장 비바체, 4악장 아다지오, 마지막 5악장 알레그로까지 바이올리니스트 야니코 오노프리가 이끄는 이마지나리움 앙상블이 연주합니다.

아르칸젤로 코렐리의 바이올린 소나타 F장조 작품 5에서 전악장 감상하셨습니다. 현재는 바이올리니스트 니코 오노프리가 이끄는 이마지나리움 앙상블이었습니다. 계속해서 게오르크 필립 텔레만의 돈키호테 모음곡 텔레만 작품 번호 55의 G10입니다. 오버추어로 시작해서 돈키호테의 기상, 풍차 공격, 돌시네아 공주를 향한 사랑의 탄식, 산초 헹가르치기, 로신한테의 실주, 산초의 실주, 잠든 돈키호테까지 전곡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테리의 토네슨이 이끄는 카메라타 노르디카가 연주합니다.

텔레만의 돈키호테 모음곡 텔레만 작품 번호 55의 G10 전곡 감상하셨습니다. 연주에는 테리 퇴네슨이 지휘하는 스웨덴의 연주단체 카메라타 노르디카였습니다. 오늘 세클은 핸델의 곡으로 마칩니다. 오페라 리날도 중에서 울게 하소서 감상하시죠. 메조소프라노 막달레나 코차나가 노래하고요. 안드레아 마르코니 지휘하는 베니스 바로크 오케스트라가 함께 연주합니다.

새아침의 클래식 오늘 마지막 곡으로 헨델의 리날도 중에서 울게 하소서 전해드렸습니다. 노래는 메조소프라노 막달레나 코체나, 안드레아 마르코니 지휘하는 베니스 바로크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더워서 밤잠 설치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건강한 아침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작가 양인용, 프로듀서 이연희, 아나운서 김지윤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클래식을 더 가까이 KBS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배우 겸 작가 차인표는 지난해 황순원 문학상 신진상을 받았습니다. 첫 소설을 발표한 지 16년 만에 장편소설 인어사냥으로 신진 작가상을 수상한 것입니다. 글을 쓸 땐 내까지 게 무슨 작가냐 하는 자신의 내면의 소리와 싸워야 했습니다. 촬영 일정을 피해서 글을 쓰느라 분주했지만 매일 2,500자를 쓰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수정 작업엔 더 많은 시간이 걸렸는데 책상에 오래 앉아있는 것을 목표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전업작가가 되기를 제2의 인생 목표로 삼은 배우 겸 소설가 차인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은 끝까지 읽어봐야 결말을 알게 되는 장편 소설 같다.

0: 하이든 피아노 소나타 60번 호복행 번호 16의 50 중에서 1악장 알레그로 3악장 알레그로 몰토 장 에플랑 바우스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출발의 팬과 함께 아나운서 이재후입니다. 6월 18일 목요일 오늘을 여는 한마디 인생은 끝까지 읽어봐야 결말을 알게 되는 장편 소설 같다. 배우 겸 소설가 차인표의 말입니다. 첫 소설 낸 지 16년이 지난 2025년 황순원 문학상 신진상을 받고 남긴 소감이었습니다. 단편 소설 같은 오늘의 결말도 알 수가 없습니다. 장편 소설도 알 수 없겠지만 한 달, 1년, 평생에 이르는 긴 소설 같은 이야기들 당신만의 문체로 멋지게 써나가시기를 기원합니다. 6월 18일 목요일 아침 KBS 클래식 FM 출발의 팬과 함께 오늘 방송에선 슈만의 교향곡 3번 라인, 프랑크 생명의 양식, 드뷔시 아라베스크 1번 이런 곡들 준비하고 있습니다. 2부에 있는 시간 3분 100과 이번 주 주제 클라리넷인데요. 오늘은 생상스의 라스트 댄스에 대한 이야기 준비했습니다. 아, 어제 메시의 라스트 댄스는 진짜 멋졌는데요. 생상스의 라스트 댄스는 어떠했을지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화요일과 목요일에 보내드리는 화목한 퀴즈 오늘 바로 이어가고요. 1부에 있는 시간 월간 기획 이달의 클래식 6월의 주제 오선지 위의 월드컵입니다. 오늘의 경기도 정말 재미있을 겁니다. 1부 맨 끝 편식계 유혹 연주자 편 2부 순서 한 줄 신청곡 변함없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프로그램 출발의 팬과 함께 앞으로 사용과 신청곡 보내실 분들 문자 샵 9310 우물정 9310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애플리케이션 콩 그리고 인터넷 홈페이지 사용과 신청곡 게시판도 열려 있습니다. 우리 프로그램 출발의 팬과 함께에 문자 메시지로 참여하신 분 가운데 몇 분한테는 참 좋은 여행이 만든 느린 여행 라르고에서 제공하는 우유식빵 교환권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방송 출발 FM과 함께는 유튜브 KBS 클래식 FM 계정에서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KBS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콩으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기상청 연결해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최영우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날씨 정보입니다. 어제부터 경북 경산과 예천, 대구 군위군에 올 들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뒤 영월과 이천, 청주의 어제 낮 최고 기온 34도를 넘겼습니다. 서울도 어제 32.8도까지 올랐는데요. 당분간 금요일까지, 우선 내일까지는 기온이 이렇게 높습니다. 일부 경북 내륙은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 올라서 덥겠습니다. 이번 때이른 더위는 전국에 비 예보가 있는 토요일에 주춤해지겠습니다. 현재 대부분 23도 이상의 기온으로 출발하고 있는 목요일 아침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대구가 32도, 세종, 대전 31, 광주 30도, 강릉 29, 부산 28도, 제주 26도 등으로 대부분 덥겠습니다. 더위 속에 오늘 아침까지 충청과 전북, 경북에 또 오후에는 경기 내륙과 강원 내륙 산지, 충청과 남부 내륙에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어제는 수도권과 충남 권역에 오존주의보가 밤 9시나 10시경에 늦게 해제되는 등 밤까지도 호흡기에 좋지 않은 오존 농도가 아주 높았는데요. 오늘도 오후부터 대부분 오존 농도가 높아지겠고 자외선 지수도 높거나 매우 높은 곳이 많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흐려집니다. 단오이자 금요일인 내일은 제주와 전남, 경남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중부지방 대부분과 경북은 내일 소나기가 지나겠고 토요일은 전국에 비가 오면서 낮더위가 주춤해질 텐데요. 특히 남부지방과 제주 중심으로 주말에 상당량의 비가 예상됩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3.8도입니다. 출발 FM과 함께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가게와 함께여서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아침입니다. 다행입니다. 출발 FM과 함께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서. 제주 날씨는 어떤가요? 서울 살짝 흐린데 7166 쓰는 분이었습니다. 서울 오시면 숨가쁜 일상 식빵 한번 드세요. 우유식빵 교환권 7166 쓰는 분께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주에서 온전한 완벽한 쉼이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람한테는 이런 게 있어야죠. 10년, 20년, 30년이 돼도 그 자리에 가면 항상 있을 것 같은 그런 곳. 출발의 팬과 함께가 그런 곳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유하림 씨입니다. 아버지께서 근속 20년 되는 날입니다. 초등학교 다니던 때 학교가 멀어서 아버지 차 타고 늘 출발의 팬과 함께와 함께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초등학생이던 제가 어느덧 직장인이 돼서 출근길마다 기분 좋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소중한 배우자와 두 아이를 지키기 위해 20년을 힘써주신 우리 멋진 아버지 류 박사님 참 감사드립니다. 아침마다 외치던 구호 오랜만에 외쳐봅니다. 즐겁고 긍정적으로 누구처럼? 아빠처럼 사랑합니다. 유하림 씨였습니다. 아버님이 최소한 회사의 기업체 임원급 정도 되시는 것 같은데요. 이런 구호는 주로 리더분들이 많이 선창을 하시는데요. 아니면 군에 계시거나 즐겁고 긍정적으로 누구처럼 아빠처럼 사랑합니다. 유아림 씨였습니다. 생신 축하드립니다. 아, 근속이었군요. 근속도 생일이죠. 한 회사에서, 한 기업에서, 한 직장에서 가족과 함께 더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아빠와 더불어서 유하림 씨였습니다. 로베르트 슈만입니다. 교향곡 3번, 작품으로 97번 라인 중에서 1악장 레하프트, 활기차게 마이클 틸슨 토머스가 지휘하는 샌프란시스코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입니다.

로베르트 슈만 교향곡 3번 작품으로 97번 라인 중에서 1악장 레파프트 활기차게 마이클 틸슨 토머스가 지휘하는 샌프란시스코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였습니다. 월간 기획 이달의 클래식 시간입니다. 6월 주제 오선지 위의 월드컵입니다. 2026 FIFA 북중미 월드컵이 대한민국을 넘어서 지구촌을 하나로 만들 듯 출발해 팬과 함께는 클래식 음악 팬들을 하나로 만드는 오선지위의 월드컵으로 준비했습니다. 각 주별리그 대진표를 따라서 각국의 음악가들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살펴볼 A조입니다. 우리나라가 속해 있죠. 멕시코, 남아프리카공화국, 체코, 대한민국. 지난주에 남아공은 멕시코에 2-0으로 졌고 체코 역시 대한민국에 2-1로 패했습니다. 자, 이제 배수의 질을 쳤습니다. 남아공과 체코 두 나라의 승부는 어떻게 갈릴까요? 6월 19일 금요일 새벽 1시, 그러니까 이제 오늘 밤 지나고 나서 내일 금요일 새벽 1시입니다. 이 시간에 열리는 체코와 남아공 경기에 앞서서 양국의 대표 음악가들을 미리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체코의 1986년생 피아니스트 루카시 본드라체크입니다. 자세하고 섬세한 연주를 들려주는 피아니스트. 2016년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에서 우승했는데 체코 출신 음악가로는 이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 최초 우승이어서 고국의 큰 자랑거리가 됐습니다. 이에 맞서는 남아공. 남아공의 음악가는 1985년생 소프라노 프리티엔데입니다. 텔레비전에 나오는 꽃의 이중창을 듣고 오페라를 처음 알게 된 16살 소녀, 이제 밀라노 라스칼라와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극장을 사로잡은 디바가 됐습니다. 영국 찰스 3세 대관식에서도 노래한 프리티엔데입니다. 체코와 남아공 미리 만나보는 음악가의 대결에서 당신은 누구의 손을 들어주시겠습니까? 양국을 대표하는 두 음악가의 연주로 듣겠습니다. 먼저 프레데릭 쇼팽의 녹턴 작품으로 48-1을 체코를 대표하는 루카시 본드라체크의 피아노 연주로, 이어서 샤를 구노 오페라 로미오와 줄리엣 중에서 꿈속에 살고 싶어라, 이 곡은 남아공을 대표하는 소프라노 프리티엔데의 음성으로 듣겠습니다. 자코모 사그리판티가 지휘하는 밀라노 추세페 헤르디 교향악단 연주입니다.

슈만의 교향곡 3번 작품으로 97번 라인 중에서 1악장 아니죠. 지금은 이달의 클래식 시간이었죠. 아까 라인은 들었고 제가 잠깐 딴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들으신 곡은 샤를 구누의 오페라 로미오와 줄리엣 중에서 꿈속에 살고 싶어라였습니다. 소프라노 프리티엔드의 음성이었습니다. 자쿠모 사그리판티가 지휘한 밀라노 주세페 베르디 교향악단 연주였고요. 앞서선 쇼팽의 녹턴 작품으로 48-1 루카시 본드라체크 체코의 피아니스트입니다. 이 연주로 들었습니다. 월간 기획 이달의 클래식 6월 주제는 오선지휘의 월드컵입니다. 음악가들의 이 월드컵 대결로 만나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양국을 대표하는 체코와 남아공 두 음악가의 연주를 들었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대결로 찾아올지 많이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편식의 유혹 연주자 편식안입니다. 매주 명곡 한 곡 선정해서 닷새 동안 각기 다른 다섯 명의 연주를 비교 감상하는 시간입니다. 편식의 유혹 연주자 편 이번 주에 제시곡은 모차르트의 세레나데 아인의 클라인의 나우트무식입니다. 그 중에서 1악장 듣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이 곡 들으면서 나에게 최고의 감동을 주었던 그 연주자의 이름 단체의 이름을 저희에게 문자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최고의 기량을 자랑하는 국내외 연주자, 전설적인 연주자 등등 모두 다 좋습니다.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편식 또는 편식의 유혹이라고 글머리 달아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문자 샵 9310, 우물정 9310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편식의 유혹 연주자 편 신청곡 선정된 분께는 롤케이크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지휘자와 오케스트라 소개합니다.

볼프강 아무리우스 모차르트의 세레나데, 아이네 클라인의 나흐트무식, 쾌일번 525번 중에서 1악장을 내그로 가를 비미주의하는 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들었습니다. 편식의 유혹 연주자 편식관이었습니다. 오늘의 당첨자 8291 쓰는 분입니다. 롤케이크 보내드리겠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연주자의 음악으로 모차르트의 소야곡 1악장 들을지 많이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각 8시 1분입니다.

배우 겸 소설가 차인표가 말했습니다. 인생은 끝까지 읽어봐야 결말을 알게 되는 장편 소설 같다. 6월 18일 목요일 아침 KBS 클래식 FM 출발의 팬과 함께 저는 이재후입니다.

세자르 프랑크, 생명의 양식, 바니스 안젤리쿠스, 테너 플라시도 도밍고 음성이었습니다. 헬무트 프로샤워가 지휘한 빈 소년합창단과 빈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었습니다. 오늘의 한마디는 배우 겸 소설가 차인표 씨의 말이었습니다. 인생은 끝까지 읽어봐야 결말을 알게 되는 장편 소설 같다. 가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소설이 아닌 영화 시나리오나 연극의 대본인 희곡이라면, 그래서 미리 읽어보고 출연 여부를 내가 결정할 수 있다면 내 인생이라는 시나리오, 내 인생이라는 희곡에서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아마도 단칼에 거절하지 않았을까? 출연하기 싫은데요. 아, 새로 쓰고 싶은 페이지가 너무 많습니다. 8112 쓰는 분입니다. 1990년대 아빠가 처음으로 사주셨던 국산 카세트 플레이어에 비발디와 모차르트의 음악이 실려있는 테이프가 제공됐었습니다. 테이프가 닳고 닳도록 듣고 또 들었는데, 누가 연주했는지는 모르지만 그 연주가 하나의 기준이 됐습니다. 이번 주 내내 모차르트의 음악 수야곡 들으면서 이 연주는 템포가 빠른데 꾸밈음 연주가 좀 다른 것 같은데, 책 한 권만 읽은 사람이 가장 무섭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다양한 연주로 감상의 폭을 넓혀주어서 참 좋네요. 8112 쓰는 분이었습니다. 아, 편식의유혹 연주자편. 어쩜 저희가 의도했던, 예, 그 기획 의도와 딱 맞아떨어져서 너무 좋은데요. 8112 쓰는 분께 우유식빵 교환권 보내드리겠습니다. 표현도 너무 재밌었어요. 책 한 권만 읽은 사람이 가장 무섭다는 표현. 고맙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이번 주에 선물이 있습니다. 이번 주에 공연 선물은요, 7월 1일 수요일 저녁 7시 30분 서울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서 열리는 미하일 잔데를린과 루체른 심포니 내한 공연입니다. 이 공연에 우리 출발의 팬과 함께 듣고 계신 청취자 5쌍 10분 초대하겠습니다. 이 공연에선 차이콥스키의 예브게니 오네긴 중에서 폴로네스, 스벨리우스 교향곡 2번, 그리고 엘가의 첼로 협주곡 등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첼리스트 한재민이 협연자로 무대에 서고, 지휘자 미하엘 잔데를링이 루체른 심포니를 이끕니다. 이 공연 직접 가서 보고 싶은 분들, 우리 출발 FM과 함께 인터넷 홈페이지 선물 신청방에 성함과 휴대전화번호, 사연 본문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당첨자 내일 방송 끝나고 나서 개별 문자 메시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미하일 잔데를링과 루체른 심포니의 연주로 미리 이 공연을 들어볼까요? 요하네스 브람스의 교향곡 3번, 작품번호 90번 중에서 1악장 알레그로 콘 브리오. 아, 이 곡 참 좋은데요. 미하일 잔데를링이 지휘하는 루체른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듣겠습니다.

요하네스 브람스 교향곡 3번 작품으로 90번 중에서 1악장 알레그로 콘브리오 미하엘 잔데를링이 지휘하는 루체른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7월 1일 수요일 서울 예술의 전당에서 이 미하엘 잔데를링과 루체른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공연이 있습니다. 저희가 공연 선물 준비했는데 미리 지휘자와 오케스트라의 합이 어떠한지 들려드렸습니다. 이 곡을 연주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연주회에선 3859 쓰는 분입니다. 훗날 인생의 책을 쓸 때 출발의 팬과 함께 들으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낸 것도 써볼까 합니다. 약속 꼭 지키셔야 됩니다. 3859 쓰는 분, 이건 말이 아니라 글로 저희에게 보내주신 문자 메시지이기 때문에 문서입니다. 약속 꼭 지키셔야 돼요. 글 쓴다는 것은 참으로 힘들지만 어마어마한 상상도 못하는 그런 보람이 있겠습니다. 책 한 권, 나의 이름을 단 책 한 권이 나온다는 것은 진짜 아주 아주 근사한 일일 것 같습니다. 우리 프로그램 출발 FM과 함께의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문자 메시지 샵 9310, 우물정 9310번으로 참여하신 분 가운데 몇 분한텐 참 좋은 여행이 만든 느린 여행, 라르고에서 제공하는 우유식빵 교환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까뮤 생상수는 늘 말했습니다. 나는 사과나무가 열매를 맺듯 그렇게 자연스레 작곡을 한다. 생상수는 평생 성실하고 부지런히 많은 곡을 쓴 작곡가였습니다. 16살에 쓴 첫 교향곡을 시작으로 교향곡 3번 오르간 같은 걸작을 만들었습니다. 또 5곡의 피아노 협주곡, 3곡의 바이올린 협주곡, 첼로 협주곡은 2곡이나 썼습니다. 공식적인 작품 번호는 169번까지인데 미 발표곡을 포함하면 300곡이 훌쩍 넘습니다. 그가 86살이던 1921년 알제리에서 지내던 해에도 그의 손은 오선지 위에서 열정을 불태우고 있었습니다. 당시의 생상수는 자신의 작품 목록을 천천히 돌아봤는데 현악기 곡에 비해서 유독 목관악기의 작품이 적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는 친구에게 이렇게 편지를 보냅니다. 요즘 난 그동안 소외됐던 악기들을 위해 곡을 쓴다네. 목관악기 소나타 연작이지. 그해 작품 번호 166번 오보의 소나타를 시작으로 작품 번호 167번 클라리넷 소나타, 작품 번호 168번 바순 소나타가 차례로 완성됐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그해 12월 16일 심장마비로 갑작스레 세상을 떠나면서 계획했던 플루트 소나타는 탄생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작품 167번 클라리넷 소나타는 거장이 클라리넷이라는 악기에 남긴 위대하고 아름다운 마지막 선물이 됐습니다. 출발 FM과 함께 매주 토요일과 목요일에 함께하는 화목한 퀴즈. 오늘 퀴즈 정답자 중에서 10분 추첨해서 우유식빵 교환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산문백과에선 생상수의 클라리넷 소나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생상수는 평생 다작했던 작곡가였습니다. 생애 마지막 해였던 1921년 알제리에서 지내던 86살의 생상수는 자신이 평생 남긴 이것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현악기 작품에 비해서 관악기 작품이 적다는 것을 깨닫고 목관악기 소나타 연작을 쓰기로 결심합니다. 그렇게 이 곡도 탄생했습니다. 화목한 퀴즈 오늘의 문제, 생상수가 생애 마지막 해에 천천히 돌아본 이것은 다음 중 무엇일까요? 보기 목록 있습니다. 1번 통장 잔고, 2번 가족 앨범, 3번 작품 목록, 4번 상속세 서류. 생상수가 생애 마지막 해에 천천히 돌아본 이것. 1번 통장 잔고, 2번 가족 앨범, 3번 작품 목록, 4번 상속세 서류. 아, 이 보기 목록이 아주 작품이네요. 잠시 후에 들려드릴 음악 끝날 때까지 정답 받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샵 9310, 우물정 9310의 문자 메시지로만 정답 받습니다. 콩으로는 정답 받지 않으니까 꼭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세요. 정답 보내주신 분 가운데 10분 추첨해서 우유식빵 교환권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생상수의 클라리넷 소나타 작품으로 167번 중에서 1악장 알레그레토, 4악장 몰토 알레그로 듣겠습니다. 피에르 제니스 송의 클라리넷과 다비드 비스무스 피아노 연주입니다.

까미오 생상스, 클라리넷 소나타 작품으로 167번 중에서 1악장 알레그레토, 4악장 몰토 알레그로, 피에르 제리송, 클라리넷, 다비드 비스무스,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오늘 출발, 화목한 퀴즈 정답 3번 작품 목록입니다. 정답 맞힌 분들 중에서 우유식빵 교환권 선물로 받을 10분의 당첨자, 우리 출발 FM과 함께 인터넷 홈페이지와 공개시판 오늘자 선곡표에 올려놓겠습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아, 이게 입에 밴 게 잘 안 바뀌네요. 출발 퀴즈라고 오랫동안 해서 화목한 퀴즈가 척 하고 입에 붙지가 않습니다. 나라 이름 중에서는 튀르키예가 그래요. 약어가 TUR인데 보면 반자동으로 예전 이름, 그 나라 이름이었던 터키가 튀어나와서 튀르키예가 아직 입에 배지 않았습니다. 6640 쓰는 분입니다. 오늘은 방송을 타든지 타지 못하든지 상관없이 속마음을 털어놓고 싶은 날입니다. 우리 가장 33년차 직장인입니다. 힘들고 고달픈 일도 많았지만 많지 않은 월급에 명예라 할까 소소하게 승진하는 마음 여기까지 왔습니다. 마지막 정년 1, 2년 정도 남았는데 생각지도 못한 발령이 났다는 말에 마음이 착잡합니다. 사랑하는 신랑, 얼마나 그 직장에 있을지 모르겠지만 너무 고생 많았다고 힘내라고 전해주세요. 6640 쓰는 분이었습니다. 저희는 전해드렸고 6640 쓰는 분도 하실 일이 있습니다. 꼭 한번 안아주세요. 6640 쓰는 분이 그렇게 사랑하는 신랑 한번 안아주시고 웃어주고 같이 걱정해주면 6640 쓰는 분의 남편한텐 겁날 일이 하나도 없겠습니다. 용기가 천배 만배는 남편께 흘러들어갈 것 같습니다. 저희는 우유식빵 교환권으로 응원하겠습니다. 6640 쓰는 분이었습니다. 꼭 안아주세요. 한 줄 신청곡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인공 8606 쓰는 분입니다. 작년 이맘때 클라리넷 그만두고 싶다고 했을 때 출발의 팬과 함께 DJ가 저라면 고입니다 라고 조언을 해서 다시 힘내서 연주하고 있습니다. 73살 클라리넷 할머니입니다. 곧 연주에 있을 예정이에요. 신청합니다. 곡 전체를 듣고 싶거든요. 로스로이 신청하셨네요. 아, 이게 그 군악대 갔다 온 사람들은 이게 필수곡이라고 하더라고요. 야콥대 한해 로스로이 잘하셨어요. 8606 쓰는 분 진짜 고 인생은 가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로스로이 듣겠습니다. 유전식이 지휘하는 한양대 윈드 오케스트라 연주입니다.

야곱대 칸의 로스로이였습니다. 유전식이 지휘하는 한양대 윈드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군악대 가려는 분들 이 곡 연습 좀 하고 가시면 아유 우리 8606쓰는 73살의 클라리네티스트 8606쓰는 분 연주에 풍성하게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곡도 이 레퍼토리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전곡 다 듣고 싶다고 말씀하셨던 거 보니까 77744 쓰는 분입니다. 놓친 방송 혹시나 해서 유튜브로 찾아보니까 날짜별로 있네요. 와 보물찾기 하셨군요. 보물을 찾으셨군요. 상을 드려야 되는데 77744 쓰는 분께 우유식빵 교환권 네 보물찾기 하면 선물 있는 것처럼 저희가 7774 쓰는 분께 우유식빵 교환권 보내드리겠습니다. 못 들었던 방송 다시 들으려고요. 지나고 나서 듣는 것도 괜찮습니다. 고맙습니다. 7774 쓰는 분이었습니다. 아, 월드컵 중계 때문에 출장을 가 있는데 왜 여기 있는 거냐고 이렇게 몇 분께서 물어보셔서 그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있으면서 똑같은 화면 보고 중계방송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가끔 여기는 뭐 LA 스타디움이나 여기는 뭐 멕시코 시티 스타디움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 좀 몇 개가 생략돼 있죠. 화면상에 경기가 직접 열리는 곳은 여기인데 저희들은 서울 스튜디오에 있습니다. 이렇게 길게 얘기하기가 어려우니까 시각과 청각이 서로 엇갈릴 때는 시각이 우선하니까 보고 계신 곳의 이름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끝곡입니다. 드뷔시 아라베스크 1번 졸탄 코치스의 피아노 연주와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당신을.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